더 절망의 깊은 골짜기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더 가까이 다가온다고 하죠.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무거워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위에 새 역사를 쓰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의 기억이 아니라 은혜의 능력을 붙들며 새 생명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나의 죄책감과 또 절망과 어떠한 상황 때문에 그 구렁텅이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깊은 골짜기에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만나보시면 좋겠어요. 분명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고요,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새 생명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새 역사를 쓰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큼을 잊지 않는 오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8월 2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사랑의 드란 1부 첫 곡, 제이어스의 찬양으로 시작할게요. 은혜로다.

수요일 아침 사랑했더라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시죠? 은혜라는 두 글자로요. 출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 들으시고 은혜 수요일 아침입니다 라고요. 유가나 81번님 들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은혜 수요일 아침이에요. 5470번님 샬롬 은혜로 시작하는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뒤돌아보면 저의 삶이 온통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정PD님 사랑합니다 하셨는데요. 아유 고맙습니다. 맞아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참 죄인이고 주님 앞에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그보다 더 크십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 네, 참 힘들죠. 절망의 깊은 골짜기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무거워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위에 새 역사를 쓰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이 아침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네. 은혜라는 두 글자로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은혜 이 두 글자로 지금 들어오세요. 3100번님, 피디님 출석합니다. 60 중반을 살아오면서 돌아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서 아시고요. 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라모십의 주님 내게 아시네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모든 걸음 대신해라는 곡이죠. 준비했습니다. 아 맞아요.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7169번님도요. 샬롬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멘. 네. 1416번님께서도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도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의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뒤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예라모십의 모든 걸음 대신에 들으시면서요. 은혜라는 두 글자로 지금 들어오세요. 샵 9030번, 단문 50원, 장문

예레워십의 모든 걸음 대신에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요. 2080번님 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이죠. 6684번님이세요. 오늘 하루는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하루입니다. 마음적으로 힘들지만 오늘 하루

은혜로 붙잡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셨어요. 어떤 일 때문에 힘드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뜰안에서 드리는 선물 받으시고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6684번님 선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1416번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1595번님 제가 소개를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아직은 시원한 파도 소리를 더 들어야 될것 같은 그런 아침이네요. 더위 막바지에 모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다라고 하시면서 네, 출첵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더워요, 그죠? 오늘까지 좀 덥고 내일은 그래도 날씨가 좀 기온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2667번님, 오늘 저자와의 만남이 있는 날입니다. 맞습니다. 드디어 오늘 사랑의 뜰안 공개 세미나가 있습니다.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있고요. 최상우 목사님과 함께하는 저자와의 만남 네, 준비해 놓고 있어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네, 이 책을 쓰신 최상우 목사님과 함께하는 저자와의 만남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정말 거의 35도가 넘잖아요. 내일부터는 점차 기온이 내려간다고 하는데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저자와의 만남이 기대가 됩니다라고 우리 2667번님 오늘 오시는 거 맞으시죠?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자와의 만남 다들 신청하신 분들 있으십니다. 2시 시작이지만 아마 30분 일찍 입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오늘 현장에 오시는 분들 중에 선착순으로 50분, 네, 선착순 50분께는 최상우 목사님의 도서, 올해 나온 따끈따끈한 도서를 네, 선물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바쁘지 않으신 분들은 또 날씨도 더우니까 조금 일찍 오셔서 시원한 곳에서 기다리시고 또 귀한 책도 선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684번님 주소 잘 도착했고요. 와, 이름이 벌써 가을이에요. 가을이죠. 네. 처서도 지났는데. 이름이 너무 예쁘신데요. 김가을님. 이름만 들어도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가을이 성큼 온것 같아요, 진짜. 선물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5번님, 피디님, 오늘 바쁘시군요. 파이팅 하셨어요. 맞아요. 오늘 굉장히 제가, 이게 어제 그래도 준비를 좀 어느 정도 해놓고 왔거든요. 그래서 세미나 현장에 가서 한번 점검도 하고 왔는데, 그래도 마음으로는 굉장히 저도 분주한 것 같아요. 혹시나 오기로 하셨던 분들이 안 오시면 어떠지? 아, 안 되는데. 오시기로 하셨던 분들 다 오셔야 되는데.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함께 할게요라고 다들 이렇게 남기신 분들이 있으시죠? 오늘만큼은, 네, 이 시간에 좀 집중하셔서, 네, 꼭 다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2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이에요. 2시부터 4시까지, 네, 2시간 진행 예정이고요. 또 Q&A 시간도 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 기도에 대해서 평소에 좀 궁금했던 내용들 우리 최장훈 목사님께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목사님이 열려 계시더라고요. 네, 모든 어떤 질문도 괜찮으니까 시원하게 또 대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저자와의 만남 네, 기대가 됩니다. 9015번님도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자와의 만남 세미나 그래요. 참석한다고 신청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참석이 어렵게 됐어요. 많이 아쉽습니다. 다음에 꼭 참석하겠습니다. 이런 분 있다니까요. 갑자기 이게 또 사실은 영적으로 공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게 귀한 자리일수록 더 우리 마음을 또 환경을 좀더 힘들게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저자와의 만남 세미나 1순위로 놓으시고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환경이 내 마음을 어지럽고 힘들게 할수록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큰 은혜가 있구나. 그런 사모함으로 여러분들, 네, 전진해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환경이 내 상황을 어렵게 만들지라도요. 이번 세미나, 저자의 만남만큼은 내가 꼭 가야 되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어지실 은혜가 있구나.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나아간다면, 네, 오늘 그런 은혜의 시간 될줄 믿습니다. 1094번님께서요, 은혜로 들어오셨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오전이 지났는데요, 벌써 푹푹 삶네요. 네, 찌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은혜가 넘치는 오늘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장 정리하면서 찬양.

하며 힘차게 출발해 봅니다. 마님, 주께 가온이라는 찬양 신청할게요.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곡도 네,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1416번님께서요, 우와, 최 목사님 말씀 듣고 많은 은혜 받고 있는데요. 많이 많이 참석하셔서 기도에 새 힘을 받으세요. 정 PD님 애쓰세요. 기도로 돕겠습니다. 라고 우리 1416번님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이 아니시죠. 그렇죠. 인천에서 아마 방송을 듣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오고 싶어도 너무 거리상 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들 계십니다. 우리 가천권에 계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지 않으셔도요. 네, 세미나 오늘 오실 수 있으시니까요. 2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호산나 싱어즈 찬양 함께 하시죠.

세미나, 사랑의 뜨랑 공개 세미나가 있는 정말 좋은 날입니다. 우리의 만남을 축복합니다. 네. 그래도 타지에 계시는 분들 오고 싶어도 못 오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자의 만남에 주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라고 응원들 해주고 계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1595번님도 힘이 되네요. 네. 4540번님께서요, 피디님 오늘 저자의 만남 가셔야죠 하셨는데, 그럼요, 제가 가야죠. 네, 안방 마님이 가야죠. 네, 오늘 맞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시입니다. 육안의 81번님, 2시래요 라고 하면서 날려주셨습니다. 어쩜 이렇게 또 인천에서도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지요. 그죠. 타 지역에서도 많이들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네. 세미나 많은 분들께서 신청들 하셨고요. 아, 장소가요, 포항중앙침례교회 3층입니다. 네, 4층 건물까지 있는데, 본당이 딱 들어가면 입구 1층이잖아요. 거기가 아니라 3층이에요. 3층. 엘리베이터 앞에 중간중간 저희가 또 3층이라고 안내 표지판 세워놨습니다. 오늘 포항중앙침례교회 3층으로 네,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미나 신청하신 분들 보니까요, 기도의 방향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기도에 대한 도전이 있고, 극동방송을 듣고 신청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다시금 기도를 회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또 방송을 듣고 기도에 대해서 목사님의 간증을 더 알기 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라고도 신청해 주셨고요. 최상훈 목사님 설교와 또 책이 너무 은혜가 되어서 세미나 신청합니다라고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요. 오늘 세미나가 있지만 방송은 생방해야죠. 네. 오늘 생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두 글자로 출첵 받고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네, 은혜라는 두 글자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저자와의 만남, 오늘 세미나가 있는데, 이미 신청하신 분들, 또 오늘 오시는 분들은 만남이라는 두 글자를 한번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만남이라는 두 글자가 오늘 참석합니다라는 의미거든요. 만남, 이렇게 네, 오늘 함께합니다라는 마음 담아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입니다. 이렇게 방송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문자로 만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현장에서 제가 누굽니다. 제가 뭐 1416번이에요. 네, 제가 6684번이에요. 라고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잘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오늘 인사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1094번님의 신청곡입니다. 온기장의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온기장의 주께 가오니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돌발 퀴즈. 오늘 돌발 퀴즈 준비했는데요. 오늘 준비한 행사와 관련된 질문 잘 들어보세요. 오늘 오후 2시 포항중앙심내교회에서 네모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보기가 있습니다. 1번 정PD와의 만남, 2번 저자와의 만남. 1번은 물론 뭐 저도 가긴 갑니다. 하지만 이 공식적인 타이틀이 있어요. 그죠? 네. 1번 정PD와의 만남, 2번 저자와의 만남. 제가 보기를 냈지만 좀 쑥스럽네요. 네. 하지만 오시면은 만날 수는 있습니다. 정확한 행사명, 타이틀명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030번, 우물성 버튼에 9030번이에요. 자,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은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DNA, 예수님과 한 달 살기 등등 많은 책을 내셨어요. 제가 냈을까요? 저자가 냈을까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저도 이분과의 만남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고요. 새롭게 하소서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는 걸 봤는데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목사님의 그 부흥회, 또 설교, 책,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누구와의 만남일지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진영 씨의 찬양 준비했어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이 찬양 들으시면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소진영 씨의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소름 돋았잖아요. 이 곡을 미리 준비해 놨는데 1951번님께서도 이 곡을 신청을 하셨어요. 희귀성 난치성 환자입니다라고요. 오늘 1년에 한번 대학병원 검진관이

이렇게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는 것도요, 다 은혜입니다. 내 모든 상황이 어떻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동안 지금 상태 이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소진영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신청해요 라고 하셨는데 저랑 마음이 딱 맞으셨어요. 네, 오늘 검진 잘 다녀오시고요. 주님께서 또 깨끗하게 또 고쳐주시고 더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힘내세요.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우리 1595번님은 복수 정답인데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정 PD도 만나고 저자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세미나죠. 네, 하지만 공식적인 타이틀은 저자와의 만남이 정답이었습니다. 저자와의 만남 책 제목 다시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책입니다. 네, 꼭 구매해서 읽어볼게요 라고요. 3298번님 보내주셨어요. 최상훈 목사님이세요. 네, 최상훈 목사님이십니다. 모든 극동맛은 여러분 좋은 만남, 유익한 시간 되는 그런 시간 되세요라고도 3328번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요. 선물 받으실 분두분 추첨했어요.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3801번님 그리고 4485번님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도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네, 오늘 사랑의 뜰한 1부 끝곡은 조정훈 씨의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3801번님의 신청곡입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고요. 오늘 2부 시간 뜰한 책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10시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요즘 정부의 조세 정책과 부동산 정책이 큰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비거주 1주택자들까지 타겟이 되다 보니 여기에 대해 수많은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말 가운데 집보다 집이 옳았다는 말이 쓴웃음을 짓게 합니다. 그런데 다수의 고위공직자들이 집보다 집을 지켜왔다는 겁니다. 이 단순한 집보다 집이 옳았다가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의 내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자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직도 집도 우리 인생의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다시 우리 기독교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이 아끼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직도 집도 사도 바울을 움직이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을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

0: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교회 최성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출애굽기 25장에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만들고 순금으로 그릇과 속재소를 만들라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언약궤의 안에는 여호와께서 주신 증거판을 넣어두라 하십니다. 증거판이라는 말은 언약관계를 증언하는 판이라는 말입니다. 즉 여호와께서 주신 십계명 돌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계약서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소중해서 잘 지키고 보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심되는 장소에 보관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그 언약의 내용을 토대로 온전히 하나되고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장막을 지어야 했던 이유가 바로 결혼 서약서인 십계명을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룹들을 놓아서 그것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성소는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고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을 말합니다. 그곳에 십계명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에는 성막이 있고 성막의 중심에 그 한가운데 토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지키고 보존해야 할 것은 언약의 결혼계약서인 토라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그 마음입니다. 25장 17절에 보면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라 하십니다. 속죄소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증거궤의 덮개입니다. 카포렛이라고 하는 카파르라는 덮다의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속죄소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할 때 그 칠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카파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죄를 가리다 용서하다 속죄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의 가족들과 가축들은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었던 역청을 칠했기 때문에 덮어주었기 때문에 카파르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속죄는 죄를 덮어주는 행위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인간과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죄를 당신의 자비로 덮어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분의 자비로 덮어졌음을 의미하는 속죄소를 만들어 언약궤, 증거궤를 덮으셨습니다. 1년 중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속죄일 욤키푸르에 하나님은 속죄의 죄를 이 자리에 뿌리게 하셨고 모든 죄를 직접 덮고 사하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저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은혜의 자리를 말합니다. 이것이 속죄소입니다. 자비의 자리가 속죄소인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속죄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소는 영어로 자비의 보좌, 시은좌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하나님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미식한 즉 장막을 만드실 때 가장 먼저 속죄소의 양식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죄가 먼저 덮어져야만 그분이 우리와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가장 원하십니까? 이스라엘과 우리와 만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속죄소에서 아무 때나 만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고정된 시간, 정해진 시간에 회중을 불러 모으는 약속된 시간에 만나는 것의 의미를 가진 야드.

0: 날개를 맞대어 속죄소를 덮도록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자리가 함부로 다루어지거나 보이지 않도록 천사들의 날개로 보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또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되어야 했고, 그래서 속죄가 필요한 것입니다. 짐승의 피를 대신 흘리든지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소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의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우리와 만나야 하는데, 그 길이 우리 마음대로 갈수 있는 길이 아니었고, 제사가 필요하고 피 흘림의 대속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으로 인한 완전한 속죄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의 모형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이전까지 이 속죄소는 성막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휘장 안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을 때 곧바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렇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졌다는 것은 이제 지성소로 속죄소가 있는 언약궤로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훗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두고 예수님의 육체를 통과하여 새로운 살 길이 열려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하십니다. 자신이 직접 자원하여 드려지는 예물, 테루마가 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와 자비의 자리, 시은주와 속죄소로 나아가 그룹 사이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시은자로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며 살아나게 하는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당신의 몸을 찢어서 열어 놓으신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정말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의 몸을 그 좁은 지성소에 가두어 두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자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어 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하나교회 최성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55국에 3252번, 255에 3252번 하나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특정 방송 들으면
1: 여기저기 교회 목사님 그 다음에 찬양이 좋으니까
0: 제가 항상 듣고 있죠. 집에서도 항상 틀어놓고 라디오 틀어놓고
2: 마음이 우쩍할 때 들으면 평안함을 주시고 항상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항상 감사하죠.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해야 되는데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3: 전파 선교사,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전도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드려진 헌금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전파 선교의 씨앗이 됩니다. 전도의 기회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복음을 전해주세요.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그런 책방. 네, 사랑이들의 매주 수요일 2부 시간에서는 뜨란 책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요, 기독교 문서 선교회에서 나온 몸으로 영광 돌리라. 아, 저자는 아누리 선교사님이신데요. 아누리 선교사님이 지으신 몸으로 영광 돌리라, 우리 이 책 소개해드립니다. 저자이신 아누리 선교사님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화 한번 받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포항교통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인사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방송 가족 여러분. 스포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아누리 선교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저도 우리 선교사님의 책을 보면서요, 와, 우리 선교사님 몸이 굉장히 건강하다. 이 책을 내신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면 저희가 많은 신앙서적이 있는데 제목이 굉장히 신선합니다. 몸으로 영광 돌리라. 이 책을 낸 계기가 좀 궁금한데요.
1: 아, 네. 제가 선교지로 나오기 전에 제주에서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또 어린이 태권도 선교를 함께 했었거든요.
0: 네.
1: 지금은 포항극동방송 지사장이 되셨지만 그때 당시에 제주극동방송 PD이셨던 김영보 PD님께서 새벽에 편지라서 한 5분 정도 분량으로 운동하고 건강에 대한 메시지를 좀 전해줄 수 있냐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0: 네네.
1: 네, 처음에는 25주 한 턴만 하면 된다고 하셨거든요.
0: 네.
1: 네, 근데 25주를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이 들어서 선뜻 대답을 못했었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막상 시작하고 나니까 선교지에 나와서까지 계속 하게 되었고 한 2년 정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진짜 그 아이디어의 고갈 속에서 아, 정말 피디님들을 정말 대단하시다 생각하면서 매주 진짜 기도하면서 한 주 한 주 하다 보니까 105주를 했더라고요.
0: 와.
1: 네, 105개의 대본이 생기게 된 거죠.
0: 네네.
1: 그리고 지사장님도 이제 동기부여를 해주시려고 그러신 건지 모르겠지만 자주 내용이 좋으니까 나중에 꼭 책으로 내보라고 격려를 해주셨어요.
0: 네.
1: 그리고 저도 이 내용을 좀 더 많은 분들이 아시고 건강해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출판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0: 그러셨군요. 그럼 처음에는 이 방송을 통해서 처음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죠?
1: 네, 맞습니다. 네.

0: 이렇게 방송을 위해서 건강과 관련된 그 칼럼 메시지를 쓰는 가운데 처음에는 그냥 한 텀만 하면 되겠다 했는데 와 거의 한네 텀을 하셨어요, 그죠?
1: 맞습니다.
0: 와 그렇습니다. 이게 한번또 방송을 하게 되면은 그 매력이 또 있잖아요. 네.
1: 네, 맞습니다.
0: 네.
1: 그때 당시에는 이 제주 극동방송 AM 방송이 이제 또 북녘당에 있는 동포들에게까지도 전해진다고 해서
0: 맞습니다.
1: 그래서 네, 그 일에 동참한다고 생각하니까 매주 참 뿌듯한 생각도 들고
0: 네.
1: 굉장히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와, 그건 북한의 이 칼럼이 전해진다.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한주한주 이렇게 글을 쓰신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네. 몸으로 영광 돌리라. 아, 책 제목만 봐도 아,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때로는 우리의 몸을 드린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게참 부족하지만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 안에 내용이 보니까 정말 방송을 했던 그 주제들이 다양하더라고요.
1: 네,
0: 네.
1: 맞습니다.
0: 이 책에 소개된 건강 관련 내용 중 일부를 좀몇개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요.
1: 네. 제가 그 헬스 트레이너로 많은 회원님들 만나서 운동을 지도하고 또 일상생활에서 관찰하면서 느낀 것을 바탕으로 썼기 때문에
0: 네.
1: 뭐 다이어트라던가 식단, 수면, 노화 같은 우리 생활에 밀접하고 좀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0: 네.
1: 예를 들어서 제가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가장 자주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뱃살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이거든요.
0: 저도 그래요. 네.
1: 네. 아니면
0: 네.
1: 이제 복근 운동하면 뱃살 빠지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0: 네.
1: 그 안에 숨겨진 의미는 다른 데는 좀 괜찮은데 뱃살만 좀 빼고 싶다. 뭐 이런 의미들이 숨겨져 있는
0: 네.
1: 거거든요. 네. 안타깝지만 이제 결론적으로는 뱃살만 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0: 네.
1: 뱃살도 빠지고 얼굴살, 팔뚝살 다 함께 빠지는 거죠.
0: 네.
1: 그래서 복근 운동을 해도 뱃살이 빠질 수 있긴 하지만 뱃살만 빠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또 복근 운동만 한다면 뱃살이 빠지기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0: 아,
1: 복근
0: 그렇군요.
1: 운동도 해야 되고 다른 운동도 같이 해줘야 뱃살이 더잘 빠지게 되는 것이죠.
0: 네.
1: 왜냐하면 우리 몸이 이제 유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한 부위에서만 칼로리를 소모하는 게 아니라 몸 전체에서 에너지를 쓰고 칼로리를 소모하기 때문에 몸 곳곳에 저장된 탄수화물이랑 지방이 사용되게 됩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살이 빠지게 되는 것이고 몸 전체를 사용하는 운동을 하는 게 뱃살을 빼는데도 더 효과적인 것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근데 우리가 또 한국 교회가 위기다 위기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0: 네.
1: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몸으로 표현하셨거든요.
0: 네.
1: 주님의 교회도 우리 몸이랑 똑같이 유기적입니다. 유기체인데 한 부위만 움직여서는 건강해질 수 없다는 것이죠.
0: 네.
1: 모든 지체가 유기적으로 함께 움직여야 건강한 교회가 되고 전교인이 함께 움직일 때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0: 그러네요. 맞습니다. 네.
1: 네. 하나 더 소개하자면은
0: 네.
1: 오늘날 우리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킨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깨끗한 물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이 우리 신체 건강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영적으로도 우리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0: 네.
1: 성경에서는 그 물은 장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하는 물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인데
0: 네.
1: 이것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저는 이제 건강의 이슈들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 신앙과 영적인 이슈를 같이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몸과 영혼이 함께 건강해질 수 있을까? 그런 질문에 좀 답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0: 네. 우리 선교사님은 그냥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건강하실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1: 그렇지 않은 게 제가
0: 네.
1: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제 기억에 남는 또 에피소드인데요.
0: 네네.
1: 제가 그 잠에 대한 메시지를 세 번.

0: 10분이나 전했거든요.
1: 네.
0: 예, 잠을 충분히 자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였는데 정작 저는 그 방송 대본을 쓰면서 이제 밤을 새웠거든요.
1: 네.
0: 네, 그러면서 아, 나부터 잘 지켜야 되는데 아, 내가 제일 안 지키네 했던 그런 웃픈 웃기면서 슬픈 그런 일도 있었고요.
1: 네.
0: 그리고 새벽에 듣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방송하다 보니까 네, 그 제가 끝머리에 왜 이 시간에 안 주무시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1: 네.
0: 하면서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물론 그렇군요. 이제 책에서는 그 내용을 뺐지만요.
1: 네네. 네. 지금은 어떻게 잠을 좀 잘 주무시나요?
0: 지금은 이제 제가 그래도 책에 썼으니까
1: 네.
0: 쓴 대로 좀 지켜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네, 그리고 제가 쓴 책을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자주 같이 읽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자녀들도 보는데 내가 먼저 나온 것을 잘 지켜야지 하면서 네, 같이 이제 수면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1: 네. 요즘 현대인들이 건강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직장인들도 퇴근해 와서 이렇게 러닝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뭐 이렇게 집 안에서도 운동하기도 하고 나름 자신만의 건강을 잘 챙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선교사님은 제가 프로필을 보니까 와 보디빌딩 대회에서도 수상한 경력이 많으세요.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건강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운동을 해오셨어요?
0: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태권도를 시작했거든요.
1: 네.
0: 제가 이제 모태 신앙이긴 했지만 이 시기에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그 주님과의 첫사랑으로 뜨거웠던 그 시기에 이라크에서 김선일 씨 피랍 사건이 일어났어요.
1: 네네.
0: 그때 이제 제 안에 든 생각은 저런 곳은 선교사나 목사가 가기 힘들겠구나 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면서 아, 내가 태권도 사범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 그때부터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특전사에 이제 들어가서 군복무를 하게 되면서 이제 선배들한테 웨이트 트레이닝을 많이 배웠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보디빌딩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전역 후에 자격증을 따서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고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하고 보디빌딩도 하고 태권도도 하고
1: 네.
0: 하면서 이제 운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고등학교 때부터 어쩌면은 그 사명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또 태권도를 통해서 또 복음의 귀한 도구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선교사님이 생각하는 건강한 몸. 어떤 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0: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리적인, 물질적인 신체도 주셨어요.
1: 네.
0: 그래서 영혼도 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리고 청지기적인 자원입니다. 몸은 어차피 썩어 없어질 거니까 아무렇게나 막 써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소중해서 우상처럼 여길 것도 아닙니다.
1: 네.
0: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까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해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 아멘.
0: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육체도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 네.
0: 그래서 저는 이제 건강 관리도 곧 신앙의 실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몸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요 청지기적인 자원이니 잘 관리해야 된다. 그것이 네. 우리의 또 사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맞아요. 성경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또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말씀하신 맞습니다. 것처럼 네, 성지기적인 사명을 갖고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성교사님하고 인터뷰하면서 더 확신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운동도 몰라 하시지만 성교사로 지금 또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0: 네.
1: 어디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세요?

0: 저희는 이제 중앙아시아에 있는 한 무슬림권의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1: 네.
0: 사실 얼마 전에 언어 훈련 기간이 종료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만들어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얼마 전부터 교민과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건강 세미나 열어서 이제 성경적 건강관리법에 대해 강의도 하고 건강회복에 도움을 드리는 일을 시작했고요.
1: 네.
0: 이것을 이제 차츰 현지인한테로 또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지에서도 피트니스 문화가 청년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1: 오,
0: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제가 운동만 해도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다가와서 금방 친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한 4분기 정도부터는 이제 1대1 그런 PT 수업을 통해서도 관계를 좀 맺어나가고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뭐그 외에는 지금은 이제 선교사 자녀들, 그 교민 자녀들 대상으로 성경적 진로 상담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어 찬양을 현지어로 번역하는 것과 그리고 예배팀이 없는 그런 작은 교회에 악기와 찬양대를 알려주고 예배팀을 세우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사실 왜 국내에서도 뭐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참 힘든 그 무슬림 지역에 가서 내가 선교사로서 헌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게 된좀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어요?
0: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2004년도에 김선일 씨 피랍 사건이
1: 네.
0: 있었고 그때에 너는 국내에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위한 목회자들이 있지만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확실한 부르심이 있었어요.
1: 네.
0: 그래서 그것이 제가 흔들릴 때마다, 아, 나는 국내에서 사역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들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꼭 이런 선교사들의 간증이나 선교사들의 그런 설교를 듣고 저를 다시 이렇게 내가 너를 이방에서, 열방에서 사용하겠다라는 확신을 계속 주셨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이곳에 오게 돼서 또 이곳에 있는 피트니스 문화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쓰시려고 하는 게 맞구나라는 그런 또 확신 속에서 지금 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1: 네, 가족이 지금 함께 생활하고 계시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1: 네.
0: 이제 아내도 필라테스 강사를 하다가 이곳에 왔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저희가 함께 스포츠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1: 네. 정말 건강한 가정이네요. 정말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음 세대들이 그곳에서 굉장히 또 운동에 대한 그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1대1로 코치를 하면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는 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달란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을 위해서 또 저희가 계속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 책을 좀 주변 분들이 좀 읽으시고 어떤 반응들을 좀 보이셨는지 궁금합니다. 곁에 계신 분들이 좀 읽어보셨던가요?
0: 네, 그래도 지금 출간되자마자 저희 이제 파송교회라든가 협력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많이 구매를 해서 읽어주셨고,
1: 네.
0: 또 알지 못하는 분들이 그래도 이런 구매처에 리뷰를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네, 그래도 저의 그런 바램대로,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는 일들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수 있구나.
1: 네.
0: 그래서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구나. 이런 것들을 또 알게 됐고 깨달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또 너무
1: 네.
0: 감사하고 또뭐 재밌는 주제들 뭐그 내용 중에 보면은 뚱뚱해서 죽은 성경 인물에 대해서도 나오거든요.
1: 네.
0: 그런 좀 새로운 주제들 그런 것도 재밌게 봤다고 피드백 주신 분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1: 네. 정말 따끈따끈합니다. 이 책이 나온 지두 달밖에 되지 않았고요. 또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데 기독교 문서 선교회에서 출간한 책입니다. 몸으로 영광 돌리라 안우리 선교사

0: 님이 지으셨고 성경적 건강관리 105가지가 이 책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몸과 영혼이 건강해지는 실천 지침서인 만큼 건강에 대해서 또 무엇보다 이 책은 저는 온 가족이 같이 읽어도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분들께 이 책을 좀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으세요?
1: 저도 실제로 이제 아이들하고 한 챕터 한 챕터 읽어보면서 또 많이 아이들이 배우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0: 네.
1: 이제 일반적인 쉬운 그런 건강 지식들도 많이 담겨 있고 제가 이제 방송을 위한 대본으로 처음 썼다 보니까 방송에서 어렵고 복잡하게 얘기하기는 힘들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최대한 네,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언어로 쉽게 썼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읽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0: 네.
1: 그리고 특히나 가장 추천하고 싶은 거는 너무 열정 많은 그리스도인들 완전 자기의 몸도 돌보지 않을 정도로 정말 바쁘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크리스천 분들에게 가장 추천하고 싶고
0: 네.
1: 그리고 종목에 상관없이 크리스천 코치들한테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맞아요. 자신의 몸을 좀 사실은 돌보지 못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네. 한 템포 좀 쉬어가면서 자신의 건강 좀 체크해보고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성기자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메시지를 좀 남기고 싶으셨어요?
1: 계속 말씀을 드린 거랑 일맥상통한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건강하기를 정말 원하시고 우리 영혼의 어떤 심오한 행위가 아니라 지극히 일상적인 몸의 행위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거든요.
0: 네.
1: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0: 네.
1: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거는 정말 가장 일상적인 몸의 행동이잖아요.
0: 그렇죠.
1: 이런 우리의 작은 일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목에서처럼 몸으로 영광 돌리라라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0: 네.
1: 여기서 이제 몸이라는 단어가 소마라는 단어인데 이게 정말 사람과 동물의 그냥 그야말로 몸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이제 소조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이 단어는 건강해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실제로 신약성경에서도 그렇게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함을 통해서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몸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그만큼 이 몸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여기고 돌보고 가꾸느냐
0: 네.
1: 이것도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0: 네.
1: 하지만 많은 현대인들이 그 풍요로움 속의 결핍이라고 하잖아요. 풍요로운 환경에서 오히려 건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0: 네.
1: 운동 부족, 또 잘못된 식습관, 스트레스 그리고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몸도 영혼도 모두 건강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자.
0: 네.
1: 이게 결국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0: 네. 여기 보면은 105가지 그 건강 관리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시면은 정말 우리 건강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또 발견할 수 있는 또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교사님 생각하기에 요즘 현대인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정말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거를 좀 가장 먼저 손꼽아서 네, 소개해드리고 싶으세요?
1: 한 가지만 뽑자고 하면은 조금 어렵지만
0: 네.
1: 결국에는 균형 삼박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0: 네.
1: 우리의 신앙도 결국엔 말씀만 계속 본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말씀, 기도, 그리고 교제, 그리고 믿지 않는 자와의 교제인 또 전도까지 이 삼박자 잘 이루어져야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이 성장하는 것처럼 결국 우리 현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운동, 휴식

0: 음식 그리고 영양 이 세 가지가 삼박자가 잘 맞을 때 우리가 건강한 신체를 가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1: 네.
0: 운동을 그 안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노화를 굉장히 가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이 정말 필수적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러닝이라던가 그런 이제 운동에 붐이 부는 게 너무나 좋은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1: 네.
0: 근데 이제 운동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잠을 잘 자야 되고 휴식을 해야 되고 잠을 잘 자고 휴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또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영적인 의미도 있기 때문에
1: 네.
0: 네, 잘 운동하고 잘 쉬고 그리고 깨끗하고 좋은 영양가 있는 음식들을 잘 섭취하는 거.
1: 네네.
0: 네.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1: 아, 이거 세 가지 요소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네.
0: 네.
1: 그래서 무엇보다 잘 쉬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참 보면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이렇게 쉼 없이 열심히 또 달려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0: 네, 네. 맞습니다.
1: 그래서 쉬는 것도 참 중요하고 잘 쉬어야 된다라는 말을 저도 직장인이지만 진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 휴가는 잘 가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네, 잘 듣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잘 쉬라는 말씀을 또 주셨잖아요. 네, 그렇게 할 때 재충전이 되고 다시 또 우리가 사역하고 일할 수 있는 힘이 또 새 힘이 생기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우리 선교사님께서 또 방송 가족들에게 선물해 주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희가 한 다섯 분 추첨해서 이 책을 선물해 드릴 예정인데요.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030번, 우매성 버튼의 9030번으로 몸으로 영광 돌리라. 이 책 받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요. 방송 마칠 때쯤에 다섯 분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선교사님 방송 가족들과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기도 제목 갖고 계시나요?
0: 네. 저희가 사실 선교지에서 재정적으로나 또 시간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출간을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출간하게 된 것은 그래도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였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1: 네.
0: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육체도 그리고 영혼도 건강하게 관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책이 많은 분들에게 널리 읽힐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의 스포츠 사역이 또 이 땅에서 열매를 맺어서 나중에는 선교지에서도 현지인들과 이 내용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스포츠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이 중앙아시아에서 열심히 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가족들이 다 함께 또 선교지에서 이 스포츠 선교로 주님 앞에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이 책이 나온 지 이제 두 달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많은 분들에게 또 소개가 되고 또 잘 알려져서 또 많은 분들이 읽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들 또 알려주시고 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몸으로 영광 돌리라 기독교 문서선교회에서 나온 안우리 선교사님께서 지으신 책 소개해드렸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응원하고요. 또 이렇게 귀한 책을 내주셨는데 이 귀한 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몸으로 영광 돌리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지기를 저희도 응원하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몸으로 영광 돌리라 안우리 선교사님의 책 소개해드렸고요. 이 책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책 받고 싶어요, 저요 라고요 손 번쩍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함께 하신 후에 또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노인팅이 찬양합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사랑의 뜰 안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분당로에 위치한 카페 분당에서 아메리카노와 와플 세트를,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위치한 베이크 투게더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0: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을 빚는 사람들 한만두에서 만두 세트를 포항시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 안에서 꽃바구니를 포항시남구 연희읍에 위치한 색을 담다에서 2인 식사권을 포항시남구 상도로에 위치한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우리여행사에서 여행용 가방을 경주시 성건동에 위치한 사진관 시선에서 5인 가족사진 촬영권을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위치한 명가사진관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주식회사 해세드바이오 아슈브에서 화장품과 두피에어 에센스를 구룡포에 위치한 이래수산에서 방건조 오징어 10마리를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믿음의 기업 누가의료기에서 토르시아 치약 비누 세트를 울릉군 독도박물관 옆에 위치한 카페 만디에서 2인 커피 교환권을 경주시 대경로에 위치한 예담 갤러리에서 2인 음료권을 경주시 충효동에 위치한 투엔즈 커피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델리든에서 3만원 상당의 식사 이용권을 경주시 북성로에 위치한 카페 에셀나무에서 2인 음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1: 네,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책 받으실 분 안우리 선교사님의 몸으로 영광 돌리라 이 책 받으실 분 추첨했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0714번님, 3298번님, 그리고 3801번님은 앞에 그 당첨이 되셨는데 책을 더 받고 싶다고 하셔서 이 책으로 바꿔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01번님, 그리고 4365번님, 마지막으로 3026번님까지 다섯 분 축하드립니다. 다섯 분께는 안우리 선교사님의 몸으로 영광 돌리라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가정에 필요합니다라고 하시면서 선교 잘하세요 선교사님 기도할게요 라고 하셨어요. 저요 꼭 받고 싶어요 라고 꼭꼭을 붙여주신 분들이 있으셔서 네, 좀 저희 감동이 돼서 보내드렸습니다. 다섯 분 꼭 네, 주소와 이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죠? 네, 네 시간도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오후 2시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네, 서울 화양감리교회 최상우 목사님 모시고요. 저희 세미나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다시 한번 기도에 도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최성훈 목사님의 고백을 함께 들으시고요. 많은 분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기도를 배우기 원하시는 분들 오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하지 않았는데 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신청하지 않으셔도요. 오늘 2시까지 포항중앙침례교회 3층으로 오시면 되니까요. 오시면은 저희가 또 아주 네, 환대해 드릴게요. 열렬히 환영해 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네, 편하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끝곡은 김도현 씨의 찬양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뜰 안에서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김포 하나로교회 백선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의 문제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만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랬어요. 아람의 군대장관 나만의 이야기예요. 아람이라고 그랬는데 오늘날 시리아의 다메섹, 다메섹은 다마스커스입니다. 다마스커스 일대에 자리 잡고 있던 나라예요. 당시에는 강대국이었어. 나만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권력자였습니다. 당시의 강대국 아람의 군대장관이었거든. 오늘날로 따지면 뭐 참모총장 플러스 합참의장 플러스 국방장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의 최측근이었어요. 왕이 가장 신뢰하고 총애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큰 용사이나 그랬어요. 뿐입니까? 5절 말씀해 보니까 엄청난 부자이기도 했어.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부를 게 없는 인물이잖아요.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살 만한 사람이잖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 누구보다도 대단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그러나 이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 아람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였다.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그랬어요. 큰 용사였다. 그러나

그러나 그 높은 지위로도 그 대단한 권세로도 어찌할 수 없는 인생에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가 있었다 얘기예요. 당시에 가장 무서운 질병 나병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만은 과연 행복했을까요? 권세 있고 명예 있고 돈도 있는데 행복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지혜로운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흔히 돈이나 권세 이런 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을 오해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얘기해요. 그러나의 문제 앞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도 역시나 그러나의 문제가 있다 얘기해요.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이요, 그러나의 문제를 알게 되기 바래요. 여러분 자신의 그러나의 문제를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그러나의 문제를 알게 되기 바래요. 나만 장군은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였습니까? 나병이요. 자기가 나병에 걸렸으면 알고 있는 거지. 이걸 알아야 해결의 실마리가 풀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나만처럼 바로 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도 바로 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하지만 그러나의 문제가 도리어 복이 될 수 있어요.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 사건이 그렇습니다. 나만 장군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근데 이 지긋지긋한 이 질병, 징글징글한 이 질병을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뭐로 인해서? 나병으로 인해서. 뭐로 인해서? 그러나의 문제로 인해서. 병도 고치고 더 나아가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전형적인 전화위복이지. 근데 보통 전화위복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다니, 구원을 얻게 되다니. 그러나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도리어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전화위복이 됩니다. 주님을 만나 그 은혜를 받기만 하면, 그 도우심을 받기만 하면, 그 은총을 입기만 하면 그 모든 게 다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이 되는 거예요. 사실 나만 장군의 근본적인 문제는 나병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온갖 문제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대개 그것만 붙들고 씨름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얘기해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문제 앞에 다른 모든 문제들은 태양 앞에 반딧불과 같지. 문제 해결에 앞서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새로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당뇨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발에 있는 상처가 안 났습니다. 근데 그 상처 아무리 치료한다고 되겠습니까? 아무리 약을 열심히 바른들 그게 고쳐지겠습니까? 잘못하면 잘라야 되는 거예요. 당뇨를 잡아야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나만 장군이 그랬다 얘기해요. 그에게 나병이 큰 문제이긴 했어요. 엄청 큰 문제이긴 했어.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 영생의 문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나병은 부수적인 문제에 불과하죠. 조족지혈에 불과하죠. 고치면 좋긴 해. 근데 고친다고 해도 늙잖아. 고친다고 해도 어차피 병들고 결국은 죽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의 모든 문제는 그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신자는 안 그렇습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씨름해 보지만 그 문제 가지고 노심초사해, 그 문제 가지고 씨름해, 그 문제 가지고 온갖 수고를 다 해보지만 그와는 비교도 안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훨씬 더 원초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훨씬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사업의 문제가 생겨 사업 문제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지. 건강의 문제가 생겨서 건강 문제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지. 직장생활의 문제가 생겼습니까? 직장생활 문제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지. 가정의 문제가 생겼습니까? 가정 문제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지. 진학이나 진로의 문제가 생겼습니까? 진학이나 진로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죠. 인간관계가 문제가 생겼어요. 인간관계 문제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지. 그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우선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들 속에서 우선 주님과의 관계를 새로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돈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뜨겁게 해야 되는 거라고.

그리고 나서 당신의 여러분의 문제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문제들이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거라 얘기해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얘기해요. 문제 해결책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

0: 병 고침 받기를 원하긴 원해.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중 누구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의 지혜로 충만한 성도 여러분이여, 문제를 알 뿐만 아니라 문제의 참된 해결책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만은 어느 날 해결책에 대해 기가 막힌 정보를 듣게 됐습니다. 나만에게 좋은 소식을 전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5장 2절로 3절까지 말씀,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엘리사 선지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 선지자께서 그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문제 해결이 시작됐습니다. 나만 인생의 기적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복은 어떻게 해서 시작되는가 하니 들음에서 시작됐어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구원은 믿음에서 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는 이라 했어요. 들음이 복이야. 나만의 복도 들음에서 시작됐습니다. 근데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듣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듣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겸손히 들어야 되지. 여러분이요, 겸손히 듣고 있나요? 나만은 겸손히 들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그래기도 생각해 보래요. 보세요. 나만 잡은 건 엄청난 권력자예요. 또 한 사람은 아람 땅에 포로로 잡힌 어린 여종에 불과해. 근데 나만 장군이요, 이 어린 여종의 말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토록 작은 사람의 말이라도 무시하지 않고 겸손히 청조했기에 나만은 놀라운 복을 얻게 된 거예요. 나만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왕에게 찾아가서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도이다. 그러면서 그런 거에 행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복된 말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히나 이 강단을 통해 주시는 복된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귀를 기울인 여러분 되기 바라요. 주변 사람 누구의 은혜로운 권면을 겸손히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사람의 말이라도 겸손히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그리하여 그걸 통해 문제 해결책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김포 하나로 교회 백선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991-6506번, 031-991-6506번 김포 하나로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FEBC Mission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망의 기도 수요일 진행을 맡은 포항 성계교회 베르네 사모입니다. 두려움도 습관이다 라는 말을 들은 적 있으세요?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두려움도 경험과 반복을 통해 학습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반복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다 보면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나도 모르게 두려움부터 앞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고 작은 문제 앞에서도 좋지 않은 결과부터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두려움이 익숙한 마음의 반응이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기도를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하고 걱정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기도한다고 두려워할 일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할 때 우리의 시선은 두려움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도 염려보다 기도를 먼저 선택하고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소망의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소망의 기도 이 시간의 기도 제목은 문자나 전화로 접수하실 수 있는데요.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과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 전화 주세요.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 054-256-3000번입니다. 찬양 한 곡 올려드리는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기다립니다.

0: 2026년 8월 26일 수요일 소망의 기도 찬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까지 들리는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전화 주셔도 되는데요. 054-256-3000번,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하셔서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주 하이웃교회 김조은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날씨가 또 더웠다가 갑자기 추웠다가 또 갑자기 또 더워지는 어떤 날씨 상황이 자꾸 이어지는데 저도 감기 걸렸어요. 참 감기가 여름 감기는 참 힘든데 네. 오늘 또 기도 제목으로 보.

0: 늦으신 분들이 참 또 아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여름에 다들 고생이 많으신데 또 건강하게 또 하나님 말씀대로 또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방송 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그래서 오늘 소망의 기도, 여는 기도로 우리 방송 가족들이 염려나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방송 가족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들으며 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지만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든 방송 가족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같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때와 장소에 맞게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실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포항 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기도 사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411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남동생이 7월 말부터 15일 정도 복부 통증으로 힘겨웠는데 8월 19일에야 급성 담낭염 진단을 받고 20일에 새벽 응급실로 입원했습니다. 심장, 혈압, 당뇨 등 염증 수치와 당 수치가 높고 체력이 힘겨워 입원한 지 5일 만에 소화기 내과에서 담낭관에서 담석 제거하는 시술을 할 수 있었어요. 현재는 간 수치가 높았는데 오늘 2시 30분 이후쯤 외과에서 담낭 제거 수술 예정입니다. 의료진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길 동행하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0: 예. 아, 아주 급한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네. 같이 또 수술을 위해서 우리 함께 또 같이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고민을 하며 주님께 기도 부탁을 드리며 나아가는 7411 성도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수술의 남동생이 또 수술의 과정에서 또 치료의 과정에서 좀 급하게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급성으로 또 이렇게 담낭염을 진단을 받고 또 치료를 하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염증 수치와 당 수치가 높아서 고통 가운데 또 5일 동안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또 이렇게 수술을 잘 마치고 또 담낭 제거를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간 수치가 높아서 또 오늘 또 수술을 받을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이 참 쉽지 않은 과정이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아픈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손을 붙들어 주시고 아픈 곳에 주님 안수하여 주시사 그 모든 부분들이 깨끗하게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이 수술의 과정을 통해서 몸이 회복되어진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되어진 수술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의료진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집도하신 의사선생님의 손길을 붙들어 주셔서 모든 수술의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수술을 잘 마무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회복되어져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남동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찬양하며 간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남동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두려움을 내어쫓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모든 시간 되시기를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0: 아멘.
1: 708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친정 부모님 두 분이 다 말기암이십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목욕탕에 가신 날인데 안전하게 잘 씻으시고 사고 없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엄마 차를 판매하는데 좋은 금액에 잘 팔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더위에 제가 지치지 않고 부모님 두 분이 예수님 영접하시고 천국에 가실 때까지 인내로서 잘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군대 간 아들이 오늘 38도의 날씨에 박혁포 쏘는 훈련을 하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힘들

0: 힘들지 않고 너무 덥지 않고 안전하게 잘 훈련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셨습니다.
1: 아, 이것도 가정에 어떤 아픔이 많이 있는 네. 그런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이게 진정 부모님 두 분이 말기암이신 거는 참 너무 힘드신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가정을 위해서 또 군대에 있는 아드님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7087 성도님 이렇게 같이 기도의 제목으로 가정의 상황을 나눠주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그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특별히 성도님, 친정 부모님 두 분의 말기암인 상황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십시오. 치료하는 과정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항상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고 언제 쓰러질지 모르고 또 언제 두려움 어떤 무슨 일이 사고가 생길지 모를 그 두려움을 갖고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아버지께서 목욕탕을 가시는 날인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안전하게 아무 사고 없이 씻는 모든 과정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어머니 차를 또 판매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금액에 잘 팔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이 일들을 하면서 나아가는 가운데 특별히 이 더위 가운데 몸이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또 이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군대 간 아들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또 날씨가 많이 더운 가운데 또 박격포 훈련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박격포의 훈련 특성상 혼자서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데 함께 서로 인내하며 서로가 함께 이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서로 서로가 신뢰하며 그 군생활하는 가운데 이 훈련의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좋은 동료들을 만나서 훈련받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 더운 과정 속에서도 안전하게 잘 훈련을 받고 더 건강한 군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부모님 두 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셨습니다. 주님 꼭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과정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천국 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또 부모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7087 성도님 아버지는 그 마음 가운데 늘 기도하며 인내하며 부모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0: 이 가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1: 아멘.
0: 전화로 접수된 기도 제목입니다. 0314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전혜리 집사님의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깨 근육이 끊어져 다음 주 월요일에 수술 일정을 잡았습니다. 현재는 통증이 심해서 자다가 일어나서 진통제를 먹어야 하는 상태이며 8월 6일 MRI로는 어깨 근육이 끊어진 상태이며 연골이 손상되어서 더 이상의 연골의 손상을 막기 위해선 수술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치료와 회복 과정에 주님께서 간섭하시어 강건하실 수 있도록 통증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1: 네. 네. 아, 또 이름도 이렇게 적어주셔서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같이 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혜리 집사님을 두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어깨 근육이 끊어져서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을 잘 수도 없고 또 진통제를 먹어야만 이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 이 집사님의 그 어깨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특별히 연골이 많이 손상되고 근육이 끊어져 있는 상태여서 이제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주님, 이 수술의 과정을 또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치료 과정과 또 회복의 과정에서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회복하여 주셔서 통증과 그 어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이 통증으로 인해 생겨있는 두려움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집사님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전혜리 집사님,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0: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1: 아멘.
0: 익명으로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72세 시골 안악으로 살면서 주님을 아바 아버지와 함께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인지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있어 괴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근심과 걱정이 평안하게 주님과 늘 동행하는 자녀로 살아가길 기도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1: 네. 아, 오늘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과 비슷한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또 이 얘기지 못한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그 근심하고 걱정하고 계시는 이 성도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특별히 귀한 성도 기도 제목을 남은 성도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예기치 못한 그 마음의 근심과 어려움들이 찾아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셨던 주의 말씀처럼 그 말씀 속에서 항상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의 그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항상 우리에게 평안을 주님 주시는 마음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근심이 아니고 두려움이 아니고 평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순간 한순간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처음 만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갔던 그 순간들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을 덜어내고 이 괴로운 하루하루보다 즐거운 하루하루가 될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한번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 또 말씀을 읽는 그 시간에 또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에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에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루하루 삶 속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그 주님과의 만났던 시간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기쁨으로 주어진 하루하루가 채워질 수 있게 하시고 감사의 마음이 채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간증이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네. 성령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네.
0: 네, 또 익명으로 주셨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오른쪽 복부 부분이 계속해서 욱신거리듯이 아픕니다. 치과 치료와 회사 업무와 육아를 병행하느라 병원도 못 가고 있습니다. 올해 초 내시경 검사에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병원 가기 전 먼저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껏 건강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붙들어주시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1: 네. 네, 정말 또 아픈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네. 성도님 위해서 또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계속해서 아픈 그 부분을 두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도님의 그 오른쪽 복부 부분 계속 욱신거리고 아픈 그 상황을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또 여러 가지 업무가 있고 또 육아와 병행하느라 병원에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통증이 있어 그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근심과 걱정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를 도와주리라 라고 하셨던 주의 말씀을 붙들며 지금 이 시간 두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위로하시고 또 회복시키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병원에 찾아갈 때 또 치료 아픈 부분이 정확하게 보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아픈 부분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님 열어주셔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이 도우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이 과정에서 하는 모든 일들도 또 육아를 하는 것들도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0: 9215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정신질환을 오래 알아온 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주셨듯이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소명을 꼭 이루며 살아가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1: 네. 참 힘든 여정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질환이라는 게 참 쉽진 않은데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915 성도님의 따님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정신질환이라는 게 얼마나 오랫동안 알아왔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두려워하고 또 딸을 걱정하며 딸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이 성도님의 그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십시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고 하셨던 주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나눴던 것처럼 다시 포로의 생활에서 완전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셨던 주님의 은혜와 같이 그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서서 건강한 모습으로 따님이 사회생활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함께 가정생활도 누릴 수 있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그때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따님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간절히 부르실 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따님의 정신질환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의인의 함께 의인이 간구하는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셨사온즉 우리의 간구와 같이 기도드린 이 모든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하나님께 드릴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께서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세요. 잠시 찬양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망의 기도입니다. 이 시간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054-256-3000번, 054-256-3000번 보안극동방송으로 전화해 주세요. 이 시간 경주 하이웃교회 김조은 목사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508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딸 조은의 산부인과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갑상선도 별로 좋지 않은데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들 조기련 내년 1월 30일 결혼합니다. 결혼 후에도 믿음 잃지 않고 믿음의 가정 이루어가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1: 아, 네. 아, 또 귀한 또 자녀들의 어떤 일정들이 있네요. 우리 자녀들의 가정 그리고 뭐 수술 또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성도님 또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마음을 모아 저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특별히 따님 기억해 주십시오. 조은의 따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갑상선이 좋지 않아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따님이 수술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건강이 어려움으로 수술을 받는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손길로 그 모든 몸 아픈 부분들이 만져지고 치유할 때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드님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합니다. 아드님 또 내년 1월 30일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또 여러가지 어려움들을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두려움을 내려놓고 또 결혼 후에 믿음 잃지 않고 믿음의 가정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자라날 수 있게 하시고 건강하게 또 그 자녀들을 낳고 또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두려움 가운데 또 걱정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이 성도님의 마음에 주님 평안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과정 끝에서 주님께서

0: 주신 위로와 은혜를 돌아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는 어머니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의 네, 돌보심을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 또 귀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6321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중3인데 교회에서 방송실
0: 방송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싶은데 작은 실수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안정적으로 송출되어서 예배의 은혜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6321님을 위해서 우리 같이 마음을 두고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중학교 3학년 친구가 또 마음을 담아서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방송실이 참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되고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실수하고 또 남들 앞에 보여지는 부분들이 많아서 걱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때로는 잘하고 싶지만 실수들이 있고 또 잘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이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또 방송이 안정적으로 송출될 수 있도록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또 이 성도님이 우리 같이 방송실을 섬기며 나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또 예배가 은혜롭게 잘 송출되어져서 또 예배가 더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귀한 또 예배 방송의 방송 담당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실수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사역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일을 하면서 또 학업을 이어갈 텐데 주님, 공부하는데도 지혜를 주셔서 공부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믿음도 잘 자라날 수 있는 귀한 청소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실수하는 거 괜찮아요. 예배를 섬기는 자리에서 주실 큰 은혜를 기대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자 되세요. 0091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극동방송 중보기도와 중앙교회 성도님의 중보기도 사랑 덕분에 아버지 천식 증세가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서울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십니다. 관리 잘 하면 되고 운동 꾸준히 하라는 소견을 의사 선생님의 입술을 통해 듣게 해주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하셨습니다.
0: 예, 우리 네. 또 건강을 위해서 또 같이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아버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의 기도의 제목을 듣고 또 같이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속 저희들의 기도와 또 교회의 성도님들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가 조금씩 회복되어지고 그 천식 증세가 많이 호전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더욱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 모든 상황 속에 주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1: 아멘.
0: 또 다음 주에 월요일 세브란스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관리를 잘하면 또 운동을 꾸준히 하면 잘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의사 선생님의 소견을 또 좋게 들을 수 있는 그 과정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상황들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지금까지 주님께서 아버님을 만져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아버님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줄 수 있는 귀한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힘들고 어려운 가정 속에서 주님을 의지할 때 그 발걸음 발걸음 인도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평안을 주셨던 그

0: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믿음으로 이 모든 과정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아멘.
1: 네,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듣고 싶은 그 말 듣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2186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큰딸 위에 기도 부탁드립니다. 31세 된 딸,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 꾸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0: 네, 아, 또 귀한 네. 따님의 또 배우자를 위해서 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성도님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또 짝을 지어주시는 귀한 배우자를 만나기를 구하며 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귀한 영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님, 특별히 따님이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잘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지도하시는 그 길에서 또 귀한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짝을 만나게 하실 때 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가정을 꾸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남편 되는 분의 마음도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더 간절하게 믿고 또 배우자를 간절히 찾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모든 상황 속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또 귀한 배우자를 만나게 하실 텐데 하나님 기도하며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찬양하며 만날 수 있게 하시고
1: 아멘.
0: 함께 예배드리며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1: 아멘.
0: 또 함께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만날 수 있는 귀한 배우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귀하게 응답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네, 우리 따님 먼저 믿음의 배우자로 잘 준비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1: 1372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경주중앙교회 손경옥 집사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2주 전 검사를 통해 암 유방암 2기를 발견하고 내일 수술을 받습니다. 수술부터 회복까지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어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아, 네, 정말 네, 네 오늘 또 수술을 받게 되는데 네. 아주 예 중요한 문제가 중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예 두려운 마음도 있고 저도 수술을 받아봤지만 참 너무 마음이 긴장되고 두려움이 있는 것이 수술입니다. 위에서 같이 송경호 집사님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경주중앙교회 송경호 집사님을 위해서 두 손을 모아 함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준의 검사를 통해서 하나님 또 감사하게 암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또 수술을 오늘 받게 됩니다. 수술 받는 과정 속이 참 두렵고 무서움이 있습니다. 항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지금까지 함께 계셨고 또 앞으로도 함께 계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이 수술을 받고 또 수술을 또 하는 또 회복의 과정이 있습니다. 주님 간섭하시고 오늘 특별히 수술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또 의사 선생님이 손을 붙들어 주시고 또 수술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암이 잘 제거되게 하시고 또 몸이 회복되어져서 다시 한번 주님께 서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집사님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의 손길 뒤에 주님의 치유하는 손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셔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항암을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주님 건강하게 그 몸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암을 발견하게 하셨듯이 또 회복하게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사 이 모든 일이 그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간증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

0: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하셨던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수술대 위로 올라가서 또 그 고립감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 가운데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주 하이웃교회 김조은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아,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홍서영 PD, 기도의 경주 하이웃교회 김조은 목사님, 진행의 포항성계교회 배은혜 사모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3: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항극동방송 사랑의 뜰 안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진행되며 가피필 선정 2023 기독교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의 저자이신 서울 화양 감리교회 최상훈 목사님께서 강사로 함께합니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으며 현장 참여 선착순 50명께는 저자 도서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단문 5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공개 세미나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나누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천 동해교회에서 8월 31일 월요일부터 9월 2일 수요일까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쟁취하자를 주제로 집회를 진행합니다. 저녁 7시 30분 그리고 오후 2시에 교차로 진행되며 강사로는 강명식 목사님, 김빛나 목사님, 김태정 목사님이 함께 하십니다.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591-067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새롬교회 창립 4주년 기념 민호기 목사 초청 찬양 간증 집회가 오는 8월 30일 주일 오후 1시에 새롬교회에서 열립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등 한국교회에서 널리 불리는 찬양을 작사 작곡한 민호기 목사님이 찬양과 삶의 간증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번 집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034-972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지역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피아워십 초청 찬양집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에 경주 제1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힘찬 찬양으로 은혜를 전하는 피아워십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742-0211번 경주 제1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동부교회에서 제6기 포동포동 아기학교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9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공휴일을 뺀 8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진행되며 축복해 아가야라는 주제로 엄마와 아기가 함께 활동하는 주간 교회학교 유아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사전 접수를 받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포항 동부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9600-912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

외에 음향 또는 음향 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부산 구남교회 김지덕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나날이 구원받는 백성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 위에 바르게 서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는 복된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평화 속에서 발전하는 나라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모든 백성이 분열을 극복하여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신앙의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국가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나라와 백성을 위한 정치와 행정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0: 2026년 8월 16일 수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등 교계 연합기관들이 어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민생회복과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권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김정석 한교총 대표회장은 선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여당의 국정운용이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민생회복 노력을 요청했고, 박승열 NCCK 총무는 민주주의와 평화정착에 대한 열망을 국정에 반영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저출생과 자살 예방을 위한 교계의 노력에 감사를 전하며 주거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교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어 국민과 하늘의 요청에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며 시대를 향한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이주민 자녀 세대가 늘어나면서 주요 지역 교회들이 다문화 2세대의 신앙 양육과 정체성 형성을 돕기 위한 중국어 어린이 예배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1: 경기도 수원제일교회는 이번 달부터 매주 어린이 80여 명이 참석하는 중국어 어린이 예배 주아이니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한국어 설교와 중국어 핵심 단어 학습, 문화 체험을 결합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구 동신교회와 여의도 침례교회도 전담 사역자와 통역을 통해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맞춤형 주일학교 공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 사역자들은 언어 숙달 문제를 넘어 동일한 다문화 정체성을 공유하는 공간이 이주민 2세대 아이들의 신앙 유지에 핵심 동력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주민 2세대가 두 개의 언어와 문화를 갖춘 미래의 국내외 선교 자원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문창선 위리 국제선교회 대표는 아이들에게 일방적인 선교적 목표를 강요하기보다 자신의 문화적 배경과 세계관 안에서 스스로 비전을 발견하도록 돕는 인내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지난 15일부터 나흘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경남 거제 지역에서 수해를 입은 교회들이 간절한 기도 가운데 복구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거제 세중앙교회는 토사 유입으로 축대가 무너지고 마당이 갈라지는 피해 속에서도 지난 23일 예배를 재개하고 교인들과 토사를 치우며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옥상교회 역시 건물 침수와 돌더미 유입 피해를 겪었으나 한국기독교 연합봉사단의 지원을 받아 수해 주민들에게 구호물품을 나눴습니다. 거제 지역은 연합회 소속 170여 개 교회 중 50여 교회가 침수와 파손 피해를 입은 가운데 복구비 지원 배제

0: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명식 거제기독교연합회장은 피해 성도와 가정, 지역교회가 이번 수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전국교회에 관심과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어제 인천 강화군 교동중앙교회에서 정책포럼을 열고 전국교회와 DMZ 접경지역 교회를 잇는 거점교회 네트워크 구축 및 통일선교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최태관 감심대 교수는 거점교회를 통한 DMZ 평화순례와 신학생 현장체험, 통일선교학당 설립안을 제시했고 박성열 통일부 과장은 DMZ 평화의 길 재개방과 경원선 복원 등 정부 정책을 공유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접경지역 활성화 사업과 교회의 평화활동이 주민의 삶을 중심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매년 광복절을 전후해 통일선교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거점교회 사업과 다음 세대 평화교육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국기독교출판협회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마포구 서영교회 비전센터 콘퍼런스홀에서 2026 한국기독교 저작권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해외 유수의 기독교 출판사와 저작권 에이전시가 참여하는 이번 박람회는 국내 기독교 출판사들이 해외 저작권사와 직접 만나 교류할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기출협 회원사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번 행사에는 사전 미팅 일정을 조율한 기독 출판사들이 현장 부스에 배치된 전문 통역자의 도움을 받아 상담을 진행합니다. 박종태 기출협 회장은 이번 박람회가 콘텐츠 수급뿐 아니라 국내 기독교 출판인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모색하는 뜻깊은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포항 현재 기온 33도로 경북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무더운 날씨 이어지겠고 평양 24도입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보석입니다. FEBC
1: 극동방송 들으면 여기저기 교회의 목사님 그 다음에 찬양이 좋으니까 제가 항상 듣고 있죠. 집에서도 항상 틀어놓고 라디오 틀어놓고
2: 마음이 우쩍할 때 들으면 평안함을 주시고 항상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항상 감사하죠.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해야 되는데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0: 전파 선교사,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전도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드려진 헌금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전파 선교의 씨앗이 됩니다. 전도의 기회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복음을 전해주세요.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여러분들 그림 좋아하세요? 저는 그림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좋아하는 작가 전시회가 있으면 일부러 찾아가서 보는 편인데요. 프랑스의 세계적인 화가 밀레, 잘 아시죠? 이 세계적인 화가 밀레에게도 오랜 무명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밀레가 무명으로 어려움을 겪던 시절에 어느 날 화랑으로부터 그림이 팔렸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서 친구를 찾아가 당분간 그림에 열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밀레가 생활비가 떨어져 갈 때쯤이면 그림이 팔리기를 반복했고 어느덧 밀레는 생활의 안정을 찾았다고 합니다. 생활이 여유로워진 밀레는 늘 격려해주던 그 친구를 오랜만에 찾아갔는데요. 친구의 집을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랐다고 해요. 바로 그 친구의 집에 그동안 팔렸던 밀레의 그림이 가득 걸려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좋고 귀한 친구를 밀레에게 보내주셨는데요. 밀레는 친구 덕분에 어려운 시절을 극복할 수 있었고 세계적인 화가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따뜻한 친구 있으시죠? 그리고 또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귀한 친구가 되었던가 하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방송 가족들도 이런 좋은 귀한 친구 많이 있을 줄로 믿고요. 또 누구보다도 좋은 친구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따뜻한 방송 가족들을 모시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생명을 믿고 맡길 곳이 과연 있을까요? 의사에게 우리 생명을 맡길 수 있을까요? 하지만 신자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믿고 맡길 만한 가장 안전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과 생명까지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주의 손입니다. 이는 이 세상에서 짧은 인생을 살거나 어떤 이유로든 곧 죽어야 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소식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기 싫어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살고 싶어 하지만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우리 생명을 맡길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자기 영혼을 맡기셨던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 말입니다. 우리는 이 놀랍고 복된 사실을 다윗처럼 우리 현실 가운데 믿고 경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윗이 10절에서 13절에서 말한 극심한 고난 속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믿고 자신을 원수들과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기도, 즉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라는 말씀에 의지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시작할 때 화가 밀레의 좋은 친구 이야기로 함께 했는데요. 우리들에게는 말씀드린 대로 이미 참 좋은 친구 예수님이 계십니다. 늘 곁에서 나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늘 다정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과 오늘도 동행하시면서 친구 되어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한날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SD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8월 26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여러분, 댄스 챌린지를 찍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춤을 따라 춘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게 남녀노소 유행한 지가 꽤 오래됐죠. 그런데 흥의 민족이어서 그런지 북한의 10대들도 춤추는 걸 꽤 좋아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춤 과외까지 인기라고 하죠. 북한 특유의 그 고유 음악을 넘어서 빠르고 화려한 공연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현대적인 춤을 배우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단 건데요. 기존에 있던 외국어나 컴퓨터 과외보다 비용도 비교적 저렴해서요. 개인 과외뿐 아니라 그룹 과외까지 이 춤 과외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선 학교나 직장에서 오락회나 공연도 자주 열리는데 춤을 잘 추면 눈에 띌 기회도 많다 보니까 부모들도 10대 친구들에게 크게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하죠. 다만 한국식 춤은 여전히 단속 대상입니다. 춤을 배우고 싶고 친구들과 함께 즐기고 싶은 빛나는 10대의 하루는 그 마음은 남과 북의 청소년들이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이죠.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북한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한민족으로 불러주신 저 북녘의 다음 세대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자유롭게 배우고 억압 가운데 주님의 진리로 깨어지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요.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OFP 데이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기다리면서 첫 찬송 올려드릴 텐데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로 설 남과 북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소망하고 있어요라는 한 줄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전국 곳곳 여러분이 계신 곳도 궁금해요.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함께해 주세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첫 찬송으로 올려드렸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남과 북의 10대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이 주님의 임재 앞에서 다윗처럼 함께 춤을 출 그날이 머지 않았겠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북한을 긍휼히 여기시어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3008님 기도의 한 줄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을 들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이 표현을 믿으면서 어제부터 듣고 참여돼 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시면서 0699님께서 축복의 카드 사진 한 장과 함께 해주셨어요. 극동방송을 들으면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0699님 문자까지 주셨는데 출석 인사 선물 함께 나눠드릴게요. 동탄에서 듣고 있습니다. 북한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부족하지만 오늘도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7930님 우리의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리고 문자 한자 한자 그런 마음으로 써내려가 주실 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다 들으시고 다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와, 우리 북에서 오신 분이 문자를 주셨어요. 피디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시흥시에서 살고 있는 새터민입니다. 저의 고향인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춤을 출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7192님의 고향 땅 지금은 경기도 시흥 제2의 또 고향에서 살고 계신 것 같은데 북녘에 어디가 고향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북한 그 곳곳에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고 있는 줄을 그리고 앞으로 그 열매를 함께 누릴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첫 찬송으로 올려드렸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요. 또 우리가 여름마다 수련회를 하잖아요. 수련회 때 막 뛰면서 찬양 드리는 그 모습들도 얼마 안 남았겠죠. 이 소망과 함께요. 믿음과 함께 조금 전 문자 보내주신 새터민이라고 소개해주신 분께도 선물 보내드릴게요. 서천에서도 와주셨고요. 익산에서도 복음통일을 위해 오늘도 아자아자 외쳐주셨어요. 아멘이라는 화답으로 기도의 한 줄 한 줄들의 출석 인사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한다는 게 저에게는 참 생소해요. 북한을 위한 제 마음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와, 5236님. 이 문자가 이미 그 마음의 두드림에 문고리를 잡으신 것 같아요. 이제 힘껏 열어서 그 마음에 북한을 위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시선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순종이겠죠. OFP데이 계속해서 또 매일같이 함께 해주시면서 이런 기도의 한 줄로 출석 인사로 나눠주세요. 5236님, 저희가 내일도 함께 하니까요. 내일 5236님 기도의 한 줄 계속 남겨주시길 기대해보면서 선물 같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함께 하고요. 이렇게 정착한 지 얼마 안 된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보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거리를 좁혀갈 한뼘 차이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신청 찬송, 축하, 사연, 기도의 한 줄들 우물정 1069번으로 계속해서 나눠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입니다.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차이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차이!

0169번으로 오늘의 한 편 차이도 함께 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천안 두정동 사무실에서 듣고 있습니다 하시는 0995님. 매일 새벽 북한을 위한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하고 계시다는 우리 3874님. 와, 북한이 고향이신 90살의 어르신을 돌보고 계시다는 요양보호사 6551님도 함께 한편 차이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오프닝에서는 북한에서 이 한국식 춤을 단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춤을 배우는 과외가 유행이기는 하지만 한국 무용 같은 이 춤은 괜찮지만 한국식 춤, 그러니까 케이팝의 어떤 그런 안무 같은 거를 배우고 하게 되면 단속의 대상이 될 수가 있죠. 근데 북한에서는 이런 춤뿐만이 아니라 화장법, 말투, 호칭까지도 단속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한뼘 차이, 북한에서 남녀 사이에 이 단어를 쓰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단어를 쓴 걸 들키면 단속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1번 오빠, 2번 동무, 3번 여보. 오빠와 동무와 여보 가운데 북한에서는 어떤 단어를 쓰면 안 될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보통 그 드라마에서 연인 사이로 발전하기 그 전 단계에 이런 단어를 많이 쓰기도 하고요. 케이팝에 조금씩 이제 빠져들고 있는 외국인들도 이 단어를 먼저 배우기도 하고요. 북한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오빠일까요? 동무일까요? 여보일까요? 특히나 이 남한에서 하는 이런 호칭들, 표현들을 북한의 다음 세대들이, 10대 또 청년들이 따라하다 보니까 법까지 제정을 했어요, 북한이. 평양 문화어 보호법이라고 해서 뭔가 남한식 말투를 쓴다거나 표현 단어를 쓴다거나 하면 제재를 하죠. 그 가운데 이게 아주 대표적인 단어로 알려져 있는데요. 1번 오빠, 2번 동무, 3번 여보. 122님은 오빠가 지금의 남편이 되었어요 하시면서, 맞아요. 오늘 문제가 그 부부 사이라기보다는 남녀 사이에 쓰면 안 되는 표현이에요. 오빠일까요? 동물일까요? 여보일까요? 이 세 단어가 참 우리에게는 일상의 단어지만 또 북한에서는 우리의 일상과 또 다른 일상, 단속이 되는 그 북녘당의 일상 가운데 오늘의 이 차이도 같이 맞춰보고요.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샵 1069번과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계속해서 기다리면서요. 찬양 올려드리고요. 또 수요일마다 함께하는 시간,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김서영 자매와의 그 세 번째 시간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 7개월 차 평안북도에서 온 김서영입니다.
1: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만남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자리로 다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 7개월 차 평안북도에서 온 김서영입니다.
1: 반갑습니다. 네. 이제 7개월 차면은 계절을 어느덧 몇 개를 지나신 거죠? 두 계절을 훌쩍훌쩍 지나셨어요.
0: 네.
1: 그리고 북한에서 건너오실 때, 그러니까 네. 7년 전에 건너오실 때
0: 네.
1: 강변까지, 그리고 강변에서 중국까지 차를 타고 선생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건너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가족분들이랑 인사는 혹시 따로 못 나누고 오신 거예요?
0: 네, 없죠. 가족분들은 지금쯤 아마도 얘가 어디 가서 죽지 않았을까. 수년, 이제 몇 년, 7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연락이 안 되고, 그리고 네.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제 사람이 군방 여기 어디 가 있다 하게 되면 군방 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오랫동안 이제 없어져서 사라져서 이렇게 돼서 아마 가족분들도 많이 안타까우실 거예요.
1: 그때 그러면 집을 나올 때는 어떻게 일을 나가시는?
0: 아, 그냥 놀러 나왔어요.
1: 친구네 놀러 나가겠다.
0: 네,
1: 이러시고.
0: 네, 네.
1: 친구네가 강변 쪽이었던 거예요?
0: 친구분이 이제 그분도 이제 집은 이제 저희 쪽이었는데
1: 네.
0: 그분이 밀수하시는 분이라 이제 그분 차를 타고 이제 제가 그때 휴식이 3일이었단 말이에요. 그 휴식일을 계기로 삼아서 이제 놀러 간 거였어요. 이제 말을 그분이 하시는 게 압록강 위에서 자다 깨나면서 새벽에 동투는 해맞이를 하면 정말 예쁘다. 근데 이제 상상해보면 제가 조금 감성적인 데가 있는 그런 네. 사람이어서 이제 제가 강변이나 산기슭이나 이런 걸 좋아해요. 제가
1: 네.
0: 이제 일부러 이제 막 찾아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1: 저도 좋아요.
0: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건네셨는데 제가 시간이 또 그렇게 맞았고 그래서 이렇게 떠나게 됐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그 모든 것을 제가 생각해 보면
1: 네.
0: 갑자기 눈앞에서 다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제가 이제 라오스 거쳐서 여기로 오면서
1: 네.
0: 이제 라오스 센터에서 이제 하나님 이렇게 영접하면서 제가 생각한 게 하나님이 뭐 저를 여기로까지 제 운명을 이끌어 주시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제 이제 생각으로는 정말 일어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내 눈앞에서 많이 일어나서
1: 네.
0: 네, 그래서 이제는 저희는 북한에서 이제 교양을 이렇게 봤잖아요. 주체사상 이제 내 운명의 자신은 나 자신이다 뭐 하면서 이제 개척하는 힘도 나 자신에 있다 하면서 얘기를 하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전부가 아니었고 내가 원하던 삶은 이제 북한에서 이제 잘 사는 게 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정말 이국당에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네. 그 나라에 정말 토양도 냄새가 다른 그런 곳에 저희가 거기로 가게 됐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애 낳고 생활하면서도 안 간다고 하던 한국을 가게 한 결심을 저한테 주신 게 너무 그렇게만 우연이라고만 생각할 게 아닌 것 같아서 네. 네.
1: 참 누가 알았겠어요.
0: 그러게요.
1: 2010년대 그 후반 그리고 코로나 직전이잖아요.
0: 네.
1: 비로소 터지기 직전에
0: 네, 네.
1: 선생님이 7년 후에 이곳 남조선

0: 어떤 대한민국에 있을지 그 누가
1: 정말 상상도
0: 알겠어요?
1: 못했어요.
0: 네.
1: 근데 이제 엄연소지가 이제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탈북은 이제 제가 이제 조를 팔아먹은 그분들은 막 미워했어요. 미워했는데 어느 한순간부터는 이제 그분들에 대한 미운 마음을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제 탈북하다 걸리면 이제 먹고 죽으려고 지하까지 준비했다고 이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가 행복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눈 감고 아무것도 모르고 왔잖아요. 그게 이제 생각하면 그래도 이제 그분들한테 감사하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중국을 통해서 해외로 여러 국가를 거쳐서 오면서 동남아에 가서 이제 북한이나 이제 남한 땅에 없는 바나나나 망고나 이런 걸 이제 보는데 되게 행복한 거예요. 네,
0: 맛있잖아요.
1: 아니, 그게 나무 위에
0: 보기만
1: 달려
0: 해도.
1: 있는 걸 보는 게 너무 신기해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나는 탈북한 게 내가 잘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이걸 내가 볼수 있어서
0: 네.
1: 제가 북한에 있었으면 이제 해외로 나갈 기회가
0: 네.
1: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한 게 되게 눈을 크게 뜨고 이제 세상을 볼수 있게 된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감동적이었어요.
0: 그렇게 용서와 감사의 제목들로 지난 여정을 다시금 고백하면서 나누어 주시는 은혜가 저도 큰 도전이 되고,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계신, 그리고 북녘의 주민분들에게도 큰 은혜의 선물로 다가왔을 줄 믿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다음 시간에 또그 여정에 대한 은혜의 한 자락을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은 마무리를 하면서, 사실 선생님이 그곳에서 나오실 때 강을 건너시고 중국 땅에 머무르시면서 코로나 시기를 그렇게 홀로 보내시면서 싸우신 이 7년의 시간, 그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혹시나 이 방송을 듣고 있을지도 모르는 가족분들에게 한 말씀,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나누면서 인사를 하면 좋겠어요.
1: 감사합니다. 북한에 이제 코로나 때 말을 들었는데 숱한 사람들이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럴 때 이제 저는 혹시 저의 가족에도 무슨 다른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리고 부디 무사했으면 이제 제가 죽기 전에 어떻게 기회가 되면 만나주지 않을까? 연락이라도 취해지지 않을까?
0: 아멘.
1: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이제 매일매일 혼자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는 게 다른 게 없고 그냥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게 행복한 거라고. 그분들이 혹시나 제가 이제 고향에 연락을 하고 싶은데 연락받을 사람이 없어질까 봐 그게 제일 두려운 것 같고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건 앓지 말고 무사히 건강하게 살아계셔 달라고. 그렇게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0: 정말 하나님의 때의 분단의 그 38선의 장벽들이 무너지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서로 마주할 그날에 만날 수 있는 역사를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방송을 듣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따님의 목소리를 못 알아보시겠어요? 한 번에 알아보실 것 같아요.
1: 그러면 너무 좋죠.
0: 그래서 그 소망을 함께 나누면서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김서영 자매님과 함께하는 세 번째 시간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북도 구성의 고향인 남한 정착 7개월 차 김서영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겠네 찬양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8055님, 오늘의 간증에 감사합니다. 눈물로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하루속히 가족에게 연락이 닿기를 힘내세요. 라고 1816님께서도 주셨어요.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연락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죠. 만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때가 아니고서는 그 생이별한 아픔 가운데 올려드리는 간절함을 정말 하나님께서만 아시잖아요. 우리가 옆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건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사랑으로 함께하는 기도뿐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오 해피 데이, 기도의 한 줄로도 출석 인사를 받아보고 있고요. 또 한 뼘 차이 문제를 풀어보시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어마저도 북한에서는 억압을 한다니 단속을 한다니 참 말이 안 돼요 하시면서 맞춰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늘 한평차이 문제를 다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춤을 추는 것도 말도 화장품도 다 단속을 하고 있죠. 남한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그 가운데 북한에서 남녀 사이에는 이 단어를 쓰면 또 단속이 됩니다. 무슨 단어일지, 1번 오빠일지, 2번 동무일지, 3번 여보일지, 우물정 106 9번으로 보내주세요. 보통 이 단어는 남녀 사이에서 조금 몽글몽글한 그런 분위기를 내기도 하잖아요. 아직 저도 이 표현을 씁니다 하시면서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인 우리 남편은 지금도 이렇게 불러주면 참 좋아합니다. 저보다 2살 연하인데도요. 이게 은근히 사랑이 담긴 그런 표현이잖아요. 저도 불러보지 못한 단어라 애틋한 단어네요 하시면서 1851님. 1851님도 남편이 연하시래요. 그래도 오늘은 한번 불러줘 봐야겠어요. 이게 나이에 상관없이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르면은 그쵸, 이 단어를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 이걸 듣는 입장이 아니라 말할 수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참으로 어이없는 일 같아요 하시면서 이 단어를 왜 북한에서는 못 쓰게 하는 건가요? 북한 땅이 깨어져야 할 부분이 정말 많죠. 언어도.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환경들도 오늘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도전합니다. 9705님도 주셨는데 저희가 조금 더 정답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는 남녀 사이에 이 단어를 쓰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1번 오빠, 2번 동무, 3번 여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들어오시면 로그인하신 후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도 이렇게 정답 보내주신 분들, 또 출석 체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OAP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의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행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뼘 차이, 남녀 사이에 북한에서는 이렇게 부르면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정답은 1번 오빠죠. 부부 사이에 여보라는 단어, 그러니까 남녀 사이에 여보라는 단어는 통상적으로 쓰고 있고요. 동무, 동지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1645님이

8살 아들이 옆에서 3번 여호와 아니냐고 이야기했다고. 아, 아직 여보를 모르니까 여호와. 여보보다 여호와를 먼저 배운 우리 8살 아들이 3번을 도전해주셨고요. 우리 부모님께서는 1번 오빠를 도전해주셨네요. 오빠라는 단어가 금지 대상이라니 말이 안 돼요. 북한 땅에도 자유롭게 음악을 듣고 춤도 추고 무엇보다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아멘. 아, 우리 제가 가끔 오답자에게도 정답을 드리잖아요. 부모님께서는 정답을 맞춰주셨지만 여호와를 외쳐주신 우리 8살 아이에게도, 아들에게도, 이 형제님에게도 제가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17년차 부부인데 남편을 오빠라고 안 불러본 지 오래됐어요. 오늘은 한번 불러볼까요? 0691님 새싹회원이신데 오늘 이런 문자가 정말 많네요. 오빠라고 안 부른 지 정말 오래됐는데 오늘 불러봐야겠어요. 다짐하신 분들은 오늘 꼭 한번 불러보시길 바라고요. 이게 이렇게 나눈 것처럼 오빠라는 단어 가운데는 우리 문화 속에서는 뭔가 이 사랑이, 애교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 사회에서는 혈육 간에만 오빠를 쓰는데 애교 섞인 표현인 오빠라는 표현을 쓰는 거를 금지하고 있죠. 3년 전부터 이 언어와 관련한 법을 직접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혈육관계가 아닌 젊은 남녀 사이에서 오빠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동지나 동무라는 호칭을 쓰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통일연구원 조사에서도 이 가족이 아닌 사이에서 오빠라고 부르는, 그리고 한국식 말투를 사용하는 걸 교양하고 처벌한다는 증언들도 여러 나왔고요. 아까 그 북에서 온 여자친구랑 이야기를 할 때 오빠라는 단어를 쓰는 거를 굉장히 어색해하더라고요. 그곳에서 많이 사용을 안 해봤대요 라는 문자도 주셨어요. 사회 분위기도 그렇지만 사용하는 단어, 표현, 어투부터가 다른 남과 북이죠. 오늘도 그 한 뼘이 좁혀졌을까요? 사랑이 듬뿍 담긴 단어 7014 정답 맞춰주셨는데, 이렇게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 통해서 제가 방송 마치고 답장을 보내드릴게요. 샵 1069번으로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이십니다.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억압하는 북한 땅에 얼른 복음으로 말미암은 자유가 임해서요. 서로 말하고 함께 춤을 추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단속의 대상이 아닌 정말 자랑거리인 그날이 얼른 오기를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북한의 다음 세대가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비전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주님 안에서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군사가 될 줄을 믿습니다. 복음 통일의 그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생방송 OEP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캐나다는 동성결혼법을 통과시켰고 어린이들까지 동성애 옹호 교육을 받아야 할 만큼 동성애 독재가 심한 나라입니다. 그런 캐나다조차 동성애자의 장기 기증을 제한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적습니다. 남성 동성애자들의 장기 기증을 제한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높은 에이즈 유병률 때문인데요. 캐나다 보건당국은 이 정책 때문에 동성애 인권단체로부터 항의와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0: 했습니다. 캐나다는 1986년 세계 최초로 폐이식 수술에 성공했으며 88년에는 간장을 대체하는 수술을 성공하는 등 장기 이식 수술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는 나라인데요. 그런 캐나다의 보건당국이 내린 결론은 남성 간 성행위 하는 사람들의 장기 기증을 제한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동성애가 가진 여러 가지 위험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1: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학문은 붕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 뒤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에 신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2: 극동방송 가스 안전 캠페인.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평소 점검만 잘해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먼저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해야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또한 LPG를 사용하는 단독주택은 안전을 위해 2030년까지 고무 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잠깐의 방심이 큰 피해로 이어지는 가스 사고. 점검의 생활화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킵시다. 포항 극동방송 가스안전 캠페인.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북동부지사와 함께합니다.

0: R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아, 인천 제물포 있는데 사는 물된 동상교회 섬기고 있는 이재은 권사라고 합니다. This lovely
2: land with me. 사랑하는 전파 선교사님들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이재은 권사님의 교회 자랑으로 시작합니다.
1: 아, 권대현 목사님이십니다. 전도사 시절에 화양 감리교회에서 섬기고 있을 때 정말 어려운 청년들, 문제 있는 청년들을 정말 잘 양육해서 그 청년들이 인천까지 곤지암에서 상계동에서 김포에서 주일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달려오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저희 딸들도 이 목사님 밑에서 양육을 받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일꾼으로 잘 설 것 같아서 8년 전에 거기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정말 그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제가 지금 7년째 매일 새벽 기도 나가고 있거든요. 예, 목사님 말씀이 정말 맛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새벽 시간이 귀해요, 저한테는요.
2: 이재은 권사님은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그리고 극동방송을 통해 매일 공급받습니다.
1: 제가 우체국 구내식당을 13년 동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새벽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그 아침에 새벽 예배 큐티를 갖다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새벽 예배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출근을 하게 됐어요. 우체국 아저씨들 아침 식사 준비하러 그 시간이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 되어서 전파 선교사를 하게 되었고 적은 물질이지만 정말 그렇게 하면서 제가 너무 많은 은혜와 많은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극동방송을 통해서요.
2: 하나님께서 이재은 권사님에게 주신 달란트는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는 것입니다.
1: 개척교회들은 주일날 식사 대접하는 것도 많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부터 이제 점심 식사 봉사를 하게 됐는데, 인천에 있는 한 6개 교회, 점심 식사를 토요일마다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아침이면 배달 가면서, 섬기게 됐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여자 목사님들도 계시고, 사모님들도 계시고, 그런 교회들을 제가 음식을 해서 할 수 있게 한 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2: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이재은 권사님에게는 희귀 유전병을 앓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은혜를 그 가운데 베풀고 계십니다.
1: 저희 딸들이 유전병에 있어서 이번에도 서울대 병원으로 가게 됐거든요. 그런 지가 지금 이제 한 두 달 정도 되는데 저희 큰딸 같은 경우도 그 병이 너무 깊어지고 있어서 3개월째 솔직히 회사 생활 못했는데 회사에서는 이 딸을 너무 사랑해 주는 거예요. 거기 이사님께서 병가를 3개월 내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 딸은 퇴직을 하고 싶어서 회사에 피해를 주니까 그만두겠다고 했는데도 저희 딸을 놔주질 않으시고 이 회사 아니면 너가 어디를 가겠니? 여기에서 네가 뼈를 묻을 정도로 열심히 그냥 다녀줬으면 좋겠다 그만두지 말아라 그러면서 1년 반밖에 다니지 않은 저희 딸을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다시 출근하게 해주셔가지고 다시 회사를 출근하게 됐어요.
2: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이재은 권사님이 애청자들께 우리 함께 전파 선교사가 되자고 권합니다.
1: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어느 위치에서나 말씀을 듣고 그다음 또한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전파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냥 작아 보이지만 정말 이게 전 세계를 향해서 도서 지역까지 북한까지 전파되는 이 전파 선교사를 모두가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믿는 자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도 이 전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부족한 자들이 모여서 힘을 합칠 때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울려 퍼질 것 같거든요. 그렇게 모두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주현이 아빠, 당신을 만난 지가 27년이 됐는데,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당신과 당신을 통해서 태어난, 귀한 세 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당신이 뇌출혈로 쓰러지고 수술 받으면서 정말 생사를 알 수 없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 사랑하여서 같이 새 생명을 주었는데, 함께 손잡고, 야곱이 열두 아들을 위해서 축복했던 것처럼 당신이 세 딸을 축복하면서 함께 손을 붙잡고 천국까지 동행하는 동반자로서 살아갔으면 좋겠어. 여보 사랑해요.
1: 사랑하는 남편이 소중한 아이들을 축복하는 믿음의 가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재은 권사님의 목소리에 이렇게 눈물이 고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은 권사님의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0: 제가 이제 올해 55인데 이곳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솔직히 새벽마다 홀로 된 저희 언니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저녁이면 또한 찬양을 하면서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또한 학원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일회 학원인데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에서 새로운 사업을 또한 해보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꼭 열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사업을 통해서 열 교회에 배고픈 분들을 위해서 정말 맛있는 것들을 해드리는 또한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 사업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나 하나의 잘됨을 위한 물질을 구함이 아닙니다. 세상에 자랑할 권력을 구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재은 권사님의 기도 제목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폭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소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전파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거나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기계제일교회 김희경 목사님께서 스가랴 8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손을 견고히 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9절과 13절 말씀해 보면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손을 경고히 한다는 것은 힘을 내어서 다시 일어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대로 손이 약해지고 늘어지는 것은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혀서 무기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스바냐 3장 16절 말씀에서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면 낙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함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손을 경고히 한다.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힘을 낸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손을 경고히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손이 경고해지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력함에 빠져 있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았는데 지지부진합니다. 언제 성전이 완공될지 알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귀환을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상황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평안하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죠. 그리고 소망은 점점 사라지고 힘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너희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용기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예루살렘의 상황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백성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하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주의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 그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손이 약해지고 늘어뜨려지는 경우가 생기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금방 사라지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기도해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 상황이 좋아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오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의 힘이 생기지 않아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대한 감격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할 힘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너희 손을 경고히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 매이는 게 아니에요. 이래서 신앙생활 못하고 저래서 신앙생활 못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상황이 좋아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요? 오히려 반대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상황이야 어떻든지 간에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상황 너머에서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의지할 때에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종이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렸으니 보디발 집에서 이렇게 성실하게 자기의 주어진 일 잘 감당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도 얼마든지 빨리 죄가 없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래저래 나오지 못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요셉 입장에서 보면 참 억울하죠. 속상하죠.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나.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믿음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시느냐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말씀합니다. 23절 말씀해 보면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종으로 있을 때이든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이든지 상관없이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믿음을 굳건히 지킨 거예요. 어떻게 지킬 수 있었느냐? 보이진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심었을 때에 그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 있으면 보이지 않죠. 이게 잘 자랄까 잘 못 자랄까. 제가 씨앗을 뿌리고 나서 농사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니까 뿌려서 인터넷에 확인해 보니까 일주일 되면 나온다는데 일주일이 되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아 이거 다 죽었구나. 얘들이 안 나오는 거 보면은 끝이 났구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한 10일 지나니까 얘들이 살짝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제 됐구나. 올라오기 시작하네. 땅을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왜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그러나 땅속에서 생명이 계속 꿈틀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땅을 박차고 올라와서 이제 자라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 이곳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벌떡 일어나셔야 돼요. 아, 모든 게 다 귀찮다. 이제 포기하란다. 교회도 끊을란다. 교회를 어떻게 끊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낙심해 있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어떻게요? 믿음으로 영의 눈으로 주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여호와를 앙망하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상황에 그냥 갇혀서 상황만 보다가 상황에 지쳐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욱더 기도의 손을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그런 백성들에게 경고히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백성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붙들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전자 있으면은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제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자기가 40년 동안 모셨던 그 모세, 위대한 모세. 그런데 모세가 이제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이 생겼습니다. 붙들 말씀이 생기니까 여호수아가 말씀을 강하게 붙잡아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 정쟁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이제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땅을 분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힘이 있어서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말씀 붙잡는다 그래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뭐 없으면 안 된다고요? 말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상황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날 전에는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 그날에는 어떠했느냐. 백성들이 소망을 품고 예루살렘에 귀환했지만 소득도 없이 공고하게 살았다고 말합니다. 원수 때문에 자유롭게 다니지도 못해요. 평안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옛날과 같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전과 다르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막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는 막연한 말씀이 아니고 분명한 말씀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가운데 너희를 새롭게 변화시키겠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길어볼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고난은 영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이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그 가운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잖아요. 그러면 환경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면 육신은 평안하지만 영은 공고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씀하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환경의 변화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평강이 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을 닫고 두려움 가운데 지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거듭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의 문제는 자기들이 혹시나 잡히면 죽을 수도 있다. 아니면 감옥에 갇힐 수 있다.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그것이 문제였지만 정말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 가운데에 평강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두려움으로 가득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면 상황이 어려워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은 상황을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초월적인 그런 평강이에요. 12절 말씀해 보시면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인데 어떻게 누리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심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누리게 됨으로 인하여서 평강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평강이 임하면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어서 말씀합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완전한 이제 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12절 말씀해 보면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데 13절 말씀에 백성들을 구원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된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복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복이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인생일 뿐만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하여서 뭘 누리는 거죠?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 가운데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해요. 복이 되라는 거죠.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복이 되는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만 복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복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서 47장 말씀해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기 시작을 해요. 많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이 계속해서 흐르니까 점점 물이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강을 이루었어요. 강을 이루고 그 강이 바다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러자 바닷물이 다시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강 좌우로 어부가 생겼어요. 왜요? 물고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강 좌우에 먹을 과실나무가 끊임없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잎사귀는 좋은 약재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이게 중요해요. 말씀이 이르는 곳마다 사랑이 이르는 곳마다 믿음이 이르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거기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와 같은 곳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냥 건물만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잘 예배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이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0: 이곳 가운데에 세워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너희가 복이 되라는 거죠. 복이 되는 교회, 그러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웃이 또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교회 가운데에 여러분 생명과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성령의 역사가 있고 기도와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하나님 은혜 충만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강수가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끊임없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빛이 나만 비추는 빛이 뭔 의미가 있겠어요?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거잖아요. 빛은 세상을 비추어야 되는 거죠. 그 역할을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이웃 가운데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우리의 손이 좀 약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삶이 어려워서 자꾸 이렇게 낙심되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너희는 손을 굳건하게 하라, 견고히 하라. 여러분 상황만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만나시고 또 그분의 도움을 받으셔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서 여러분 자신이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이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기계제일교회 김희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4-243-2166, 054-243-2166번 기계제일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죽도시장, 송도해수욕장, 그리고 포항극동방송 앞을 매일 오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에는 복음이 흐릅니다. 전파선교사이신 버스기사 유문근 장로님입니다.
1: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중에 하더라고요. 왜 포항 버스에서는 이렇게 안전좌석 뒤쪽에 보면은 왜 그래 이단들의 광고들을 그렇게 많이 쓰느냐, 보살들의 광고를 많이 쓰느냐, 점쟁이들의 광고를 많이 쓰느냐 하면서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저 머리에서 한 대 맞은 것 자체가 띵 하더라고요. 내가 버스 운전을 하는 상황에서 그런 것이 있었구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아 방송을 들자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극동방송이 개국을 함으로 인해서 그 극동방송을 처음부터 계속 듣기를 시작했습니다. 버스 이제 마치는 시간쯤 돼갖고 이제 아 승객이 아무도 없다 생각했을 때 볼륨을 최대한 높여갖고 꽝 찬양하면서 조금 위로를 받자 찬양을 위로를 받자 하는 식으로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종점까지 다 가는데 뒤에서 기사님 감사합니다 찬양 잘 들었습니다 이 소리가 엄청나게 놀랐어요. 그런 위로의 말씀이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힘이 났어요. 방송을 청취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송인데 그저 훔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저 훔치는 생각이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작은 헌금이라도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전부 선교사 헌금도 하고 오히려 그래 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를 그저 훔치는 것 같았다는 장로님의 고백. 그 마음은 헌신의 시작이 됐습니다. 상업 광고 없이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24시간 제작되는 포항극동 방송. 여러분의 헌신이 복음을 이어갑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 054-256-3000번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은혜를 전합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가끔 방학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과 제가 통화를 하다 보면요, 본인이 날라리 신앙이라고 부끄럽다고 죄송하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새끼라는 날라리 신앙 아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방송이잖아요. 자, 날라리, 제가 단어를 이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언행이 어설프고 들떠서 믿업지 못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신앙에서 날라리라면은 여러분, 한때 날라리 아니었던 분이 있습니까? 지금도 많죠, 날라리 신앙. 저도 그 사람 중에 하나고요. 언행이 일치하고 완벽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교만이죠. 우리 주님만이 완벽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 본인이 날라리 신앙이라고 고백하면서 새깨라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저는 참 솔직하고 귀한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약함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일하시잖아요. 자, 오늘도 새끼라는 일명 날라리 신앙인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기특하게 보시고 애타게 기다리실 거예요. 우리 모두 겸손하게 하나님께 이 곡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네요. 낮은 자의 하나님 출발합니다.

첫 곡 한스밴드 낮은 자의 하나님 들려드렸습니다. 하, 다행이죠. 감사하죠. 높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낮은 자의 하나님입니다. 자,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습니다.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오프닝에서 날라리 얘기했는데요. 왕년에 날라리 아니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다 날라리였죠. 날라리부터 시작했죠. 그렇죠? 근데 날라리라는 거를 인정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날라리 사전에서 보니까 언행이 어설프고 하나님 저 어설퍼요 이렇게 인정하면서 의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제 막 그 여러 동아리를 들었었는데 기독교 동아리, 선교 동아리도 제가 들었었거든요. 저도 그때 막 날라리라고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되게 머리가 막 짧은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얼마나 대학교 들어가서 머리를 기르고 싶었겠어요. 막 머리 기르고 막 옛날 막 무스라고 했잖아요. 무스 바르고 옷도 막 파란 옷 입고 그러면서 기독 동아리를 막 다녔더니 날라리. 자, 한때 날라리.

리였던 분들, 예,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특히 이제 교회를 떠난 날라리들, 예, 아주 좋습니다.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새끼라에서 자, 샵 1069 오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보낼 수 있습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입니다. 이 시간대는 여러분께서 전국방송이기 때문에 샵 1069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되고, 자, 핸드폰으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극동방송 어플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 회원 가입하시면 무료 메시지 거기서 보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인정하는 거, 주님만이 완벽하시니까. 근데 또 그래도 또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약할 때 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위대하신 그분께 맡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예스 CCM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아, PD님 날라리였다니 상상이 안 갑니다. 예, 8093번님 그러죠. 뭐 한때 다 그 또 그리고 또 날라리를 꿈꾸는 경우도 있어요. 날라리를 꿈꾸는. 예. 너무 모범적인 뭐 신앙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또 한 번씩 나갔다가 들어오기 또 쉽고 그렇습니다. 자, 학교 때 날라리가 지금은 극동방송 날라리가 된 것을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2697번님 고맙습니다. 오픈해 주셔서. 자, 천안에서 0995번님 듣고 계시고 8413번님도 듣고 계시고. 자, 보니까요. 새끼라 응원합니다. 2876번님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 지금 옆에서 지금 소리가 조금씩 들리는데 제가 찬양 나가는 중에 한 권사님 지금 전화 연결을 해놨고요. 권사님께서 한 지인을 전도하고 싶다고 해가지고요. 이분의 성함과 전화번호를 제가 입수했습니다. 이분 세탁소 사장님이라고 하시는데 이분께 제가 한번 전화 한번 드려볼게요. 한 권사님이 이분 전도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자, 자, 오미자님께 전화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호 가고 있습니다. 세탁소 사장님이시라고 하시는데.

0: 신호 가고 있어요. 수십 년 지금 교회 방학 중이라고 하셨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자, 다시 한 번만 제가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오미자 우리 세탁소 사장님. 신호가 가고 있습니다. 아유, 신호가 가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전화를 안 받으십니다. 자, 우리 권사님. 권사님. 박미경 권사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박미경 권사님 지금 안 계시나요?
1: 여보세요?
0: 여보세요? 예예예. 예, 예. 권사님.
1: 피디님 안녕하세요.
0: 박미경 권사님 맞죠?
1: 네, 맞아요.
0: 아, 뭐 옆에 지금 뭐 다른 소리가 많이 들려서 예. 안 받으시네요?
1: 전화를
0: 안 받으시네요.
1: 고집을 끝까지 부리시네요.
0: 아, 그래요.
1: 아직까지
0: 전화 간다고 얘기해놓지 않으신 건가요?
1: 아니요, 얘기는 뭐 수주부터 2주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0: 예예. 예.
1: 웃으시면서 대답이 없으시다가
0: 아, 그렇구나.
1: 지금 제가 세탁소로 갔어요.
0: 예예. 예. 지금 세탁소세요? 지금 세탁소
1: 나가셔야 된다고. 나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교회 나갈 생각이 없어서.
0: 아.
1: 전화를 안 받으신다 해서 댓글 일단 받아보시고
0: 예, 예.
1: 마음이 열리면 교회 나가셔도 된다
0: 예, 예.
1: 지금 얘기를 했는데도
0: 예, 예.
1: 고집을 피우면서 이렇게 예. 안 받네요 전화를.
0: 아, 지금 세탁소 가셔가 옆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사장님이?
1: 지금 나왔어요.
0: 아, 나가셨어요?
1: 어디 나가셔야 된다 해서
0: 알겠습니다. 예.
1: 왔어요. 아유 예, 예. 죄송해요.
0: 그러면 다음에 한번 또
1: 어렵네요.
0: 기도하다가 예, 다음에 한번 우리가 또 한번 도전해보시죠. 예.
1: 네.
0: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1: 죄송합니다.
0: 아닙니다. 예, 예. 예.
1: 네.
0: 자, 안타깝습니다. 예. 우리 세탁소 사장님.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세탁소에서 이렇게 극동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던데. 마사지샵, 뭐, 이런 데서. 그, 옷수선점, 이런 데서 극동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지금도 아마 듣고 계시겠죠. 아, 오늘 제가 이렇게 뭐, 날라리 좀 했더니, 한때 날라리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지금 막 오픈을 하시네요. 아, 나팔바지, 뭐, 예, 올백머리 껌 좀 씹으셨다고. 7358번님부터 해가지고, 5879번님도, 아, 어디 거기 갔다 오셨구나. 예. 아, 그렇습니다. 한때 뭐 진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때 날라리 신앙 아니었던 분이 어디 있어요? 지금도 많고 우리 주님만이 완벽한 분이시죠. 예. 자, 혹시 자 지금 이 방송 듣고 있는데 내가 날라리다. 어? 지금 교회를 잠깐 떠나 있다. 근데 이 방송 듣고 있다. 아니면 오랫동안 떠나 있다. 자, 방학이라는 단어를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방송을 지금 듣고 있는데 내가 교회 지금 안 다니고 있다. 떠나 있다. 하나님과 잠깐 멀어져 있다. 샵 1069번으로 방학이라고 두 글자 아니면 나 5년 방학 뭐 10년 방학 이렇게 좀 한번 밝혀주시면 선물도 드리면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 방학생들 무교생들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새끼라. 자, 이쪽으로 샵 1069번이나 어플로 교회 방학 중에 계시는 분들 방학 두 글자 아니면 몇 년 방학 이렇게 지금 바로 문자 어플 메시지로 보내주십시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0: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찬송가 85장 피아 워십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계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지만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방학이라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요. 찬양 나가는 중에 지금 와 있습니다. 와 있어요. 전화 한번 해볼게요. 꼭 받아주십시오. 일반 전화로 가거든요. 극동방송이라고 뜹니다. 극동방송이라고 떠요. 잠깐만요. 안 되네. 자, 다시 한번 제가 전화를 한번. 8 9311 9311번님 9311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저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1: 아, 안녕하세요.
0: 본인이 방학생 맞나요?
1: 네.
0: 자, 지금 운전 중은 아니신 것 같고.
1: 아니, 운전 중이에요.
0: 운전 지금. 중이십니까?
1: 네, 바로 지금 주차할 거예요.
0: 주차, 예, 예. 천천히 네, 주차해 주십시오. 주차하고 계세요?
1: 자. 아, 네, 이제 됐어요.
0: 됐어요? 아유. 네. 다행히 빨리 되셨네요.
1: 마트에
0: 잠깐, 예. 어느 지역이십니까? 어느 지역에?
1: 아, 저희 화성이에요.
0: 화성.

0: 네네.
1: 자, 몇년 방학이세요, 본인 지금?
0: 아, 저는 지금 아까 날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니기 시작한 지는 좀 됐는데 이제 가다
1: 가다 안 가다.
0: 그래서
1: 예.
0: 지금 한 10개월 가까이
1: 몇
0: 안
1: 개월이요?
0: 가고 있어요.
1: 10개월?
0: 네, 그 정도요.
1: 아, 나가다 안 나가다 하다가 지금 안 나가니 10개월.
0: 네네.
1: 아, 그 날라리 아까 하면서 진짜 공감되고 좀 찔리고, 예?
0: 네, 그쵸,
1: 두팔 벌려
0: 그쵸.
1: 환영한다니까 좀, 아, 한번
0: 맞아요.
1: 용기 한번 내볼까?
0: 네.
1: 용기 잘 내셨어요. 다 날라리야, 다 날라리예요. 예. 하나님 왜다
0: 그럴까요?
1: 날라리죠, 뭐. 근데 그 날라리를 인정하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직하게
0: 네.
1: 인정하고 이렇게 오는 분들 정말 귀해요,
0: 그쵸.
1: 귀해. 잘 오셨어요, 오늘.
0: 아, 그리고 뭐지?
1: 예.
0: 항상 제가 구독방송을 우연한 기회에 이게 안 듣다가
1: 네네.
0: 아시는 집사님이
1: 예.
0: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들었는데 때마침 새끼다가 할 때가 제가 출근 시간이어서 항상
1: 항상
0: 듣거든요.
1: 들어요.
0: 네,
1: 들은 지는
0: 그래서
1: 얼마나 되셨는데요?
0: 한 1년 좀
1: 1년 좀
0: 넘었을까요?
1: 넘었어요. 계속
0: 네.
1: 듣다가 오늘 처음으로 용기 내셨네요. 문자 오늘 처음 주셨는데.
0: 네.
1: 잘하셨어요. 예. 오늘 날라리 오프닝 제가 잘 소개했네.
0: 아.
1: 잘 오셨어요. 자, 두팔 벌려 환영이라니까요.
0: 아,
1: 예.
0: 감사합니다.
1: 자, 우리 1년 동안 들었으면은
0: 네.
1: 선물 기억나는 거 있으실 것 같은데.
0: 아, 네.
1: 예,
0: 저는
1: 어떤 거 드릴까요?
0: 주얼리 하면 안 될까요?
1: 주얼리. 아, 당연하죠. 저희 연결되면은 무조건 선물이잖아요.
0: 아,
1: 주얼리.
0: 네.
1: 자, 주얼리
0: 항상
1: 드리고. 예.
0: 좋은 말씀, 이렇게
1: 예.
0: 여러분들 하면은 되게, 이렇게 뭐랄까, 공감도 되고, 반성도 되고,
1: 네네.
0: 이렇게 하더라고요.
1: 평소에 이 시간에 출근하시면서 듣는다고요?
0: 네,
1: 오늘은
0: 항상.
1: 휴가신가 봐요?
0: 아니요, 지금도 하다가
1: 예.
0: 마트에
1: 잠깐 들렸다가,
0: 잠깐 입구에 이제 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될
1: 예.
0: 줄을 몰랐거든요.
1: 잘하셨어요. 자, 이제 한 10개월 정도 방학인데, 그 전에 왔다 갔다 했는데, 예.
0: 네네.
1: 한번 이번에 한번 용기 한번 내셔서, 딱 이제 이걸 왔다 갔다를
0: 네네.
1: 한번 끊어봅시다.
0: 제 주위에는 솔직히
1: 예.
0: 가족이고
1: 예.
0: 주위에는 다니는 분이 한 분도 없어서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무속인 집안이어가지고요.
1: 예.
0: 그런 그쪽에도 너무 강해가지고 지금도 솔직히 뭐 이렇게 하지 말아라. 뭐
1: 네네네.
0: 제약이 되게 많아가지고 좀
1: 예.
0: 어려움이 많은데
1: 예.
0: 좀 그렇더라고요.
1: 그러면 지금 혼자 다니셨어요, 교회를?
0: 네, 아직
1: 가족 중에
0: 저희
1: 혼자?
0: 신랑도 아니고 아들은 제가 조금 후회되는 게 어렸을 때는 같이 다녔거든요.
1: 네네.
0: 근데 이제 저도 다니다 안 다니다 하니까
1: 네.
0: 그거를 심어주지 못한 게 조금 후회스럽긴 한데
1: 네.
0: 작은 아들 같은 경우는 되게 배척을 해요.
1: 아, 그래요.
0: 교회란 자체를. 왜냐하면 자기가 좀 여자친구가 이단 쪽에 있다 보니까
1: 네네.
0: 거기에서 한번 질려가지고 지금도 저희 교회를 가는 거를 되게 탐탁지
1: 그러니까
0: 않더라고요.
1: 이단은 이단이고
0: 비웃더라고요.
1: 우리 교회는 교회인데 둘째한테 그걸 잘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 그 여자친구가 아직도 이단에 있습니까?
0: 네, 그래서 그러니까 과감하게 헤어지긴 했어요. 미래를 생각해서 자기가 헤어졌다고는 얘기하는데
1: 네네.
0: 그런 게 적개심이 강해졌더라고요.
1: 그랬구나. 엄청 다르다는 거를 좀 이번 기회에 어머니가 좀잘 보여주시면 좋겠고 어머니가 일단 스타트를 끊고 그렇게 좀 보여주시면 좋겠고 남편은 아직 다녀본 적이 없는 분이세요?
0: 네, 너무
1: 그렇구나. 무속인
0: 글쎄요.
1: 집안.
0: 네.
1: 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이제 9311번님이 먼저 이제 왔다 갔다가 하는 것보다 잘 다니시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예. 또 평상시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면 가족들도 조금씩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제가 소곱창 전골을 좀 보낼 테니까요.
0: 아우,
1: 남편하고 아이들하고
0: 괜찮아요.
1: 같이
0: 선생님, 괜찮아요. 피디님.
1: 드시면서 예.
0: 아,
1: 그렇게 좀좀 좀,
0: 감사합니다.
1: 오늘 있었던 일 한번 꼭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랑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하시죠. 우리
0: 네.
1: 엄마가 먼저 우리 살아나자고요. 사랑해 하나님.
0: 사랑의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구원해 주시고
0: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온 가족이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1: 예, 우리 9311번님 힘내시고요. 오늘 있었던 일을 소곱창을 드시면서 이게 웬 소곱창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연스럽게 오늘 있었던 얘기를 쫙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0: 아, 네.
1: 나 이번 주부터
0: 제가 될 줄 몰랐는데.
1: 이번 주부터 내가 교회를 나간다. 아니면 뭐 지난 주부터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전에 10개월 전에 다녔던 교회를 가시나요? 아니면 뭐 좀 연결을 시켜드려야 되나요?
0: 아니요, 지금 다니던 교회는 좀 나가 보려고.
1: 그래요. 그럼 원래 다니셨던 교회 그 교회를 꾸준히 하나님과 1대1로 만난다는 생각으로 이번 주부터 다시 꼭 예배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교회를 이제 제 딸에는 안 나가서 그런 건지 자꾸 주위에 가정이고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1: 네네네.
0: 힘든 일만 생기더라고요.
1: 예예. 아, 그래요. 자, 이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시면서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자, 우리 9311번님 혹시 인생 찬양 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찬양?
0: 아, 저는 사실 은혜라는 찬송을 좋아하거든요.
1: 은혜, 모든 것이
0: 네.
1: 은혜.
0: 네. 네.
1: 그래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9311번님 뿐만 아니라 가정에 꼭 있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은혜 찬양 나누면서 좋은 소식 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 예.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0: 네.

0: 자, 은혜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시 31분 지나고 있는데, 자, 방학 문자 8905번님을 지금 찬양 나가는 중에 연결했거든요. 여보세요?
1: 네.
0: 8905번님 맞죠?
1: 네네.
0: 본인이 방학생?
1: 네.
0: 어느 지역이세요?
1: 인천입니다.
0: 인천 어디요?
1: 인천 남동구요.
0: 남동구.
1: 네.
0: 몇 년 방학이세요?
1: 이제 한

0: 1년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아요.
1: 1년 거의 다 돼가요.
0: 중간중간 나가기는 하는데
1: 예.
0: 잘 못 나가고 있습니다.
1: 아, 아까 좀 전에 그분 전화통화 들으셨어요?
0: 아니요. 지금 차에서 내려가지고
1: 내리셨어요.
0: 내내 듣다가
1: 예. 예. 그랬구나. 좀 전에 이제 그분도 나가다 안 나가다 한 10개월 지금 방학 중이라고 하셨는데
0: 네네.
1: 거의 비슷하시네. 예. 어떻게 이렇게 목소리 힘이 없으세요?
0: 힘이 네? 없어. 조용히 얘기하는 거예요.
1: 조용히 얘기하는 거예요?
0: 네.
1: 뭐 일터세요?
0: 아니요. 괜찮아요.
1: 그래요?
0: 네.
1: 그래요. 아니 뭐 혹시 뭐 이렇게 방학 중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막 위축돼가지고 이렇게 전화 받는 경우도 있는데.
0: 아니에요. 네. 항상 그래도 네. 중심이 주님이시기 그래요.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1: 저희는 환영합니다. 방학생을. 아까 네.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8905번님 오늘 정말 용기 잘 내셨고 잘 오셨어요. 보니까 문자를 오늘 처음 주신 게 아닌 것 같은데.
0: 아, 예? 극동방송에 지금 예. 후원도 하고 있고.
1: 전파선교사.
0: 네네.
1: 그래요.
0: 네.
1: 문자를 몇 번 보내셨던 분이시네요?
0: 네.
1: 방학이라고는 오늘 처음 보내셨나요?
0: 네.
1: 그렇구나. 한 1년 정도 방학. 자, 이제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속 계신다고 했는데,
0: 네.
1: 어떻게 하다가 이제 1년 네. 방학 중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두 번 이렇게 빠지다가.
0: 기도가 잘 안 돼서.
1: 예? 뭐가 안 돼서요?
0: 기도가 잘 안 돼요, 요즘.
1: 기도가 안 돼요?
0: 네.
1: 기도가 안 돼. 아. 뭐 어떤 뭐 어려움이 생각이 많아지는 계기가 있으셨나 보네.
0: 네.
1: 그래요. 자, 오늘 이렇게 또 생방송 중에 또 전화 연결된 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기가 막힌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시니까 기도가 안 되더라도 이번 주에 한번 이제 방학을 끝내고요.
0: 네, 네.
1: 예배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0: 알겠습니다.
1: 알겠죠?
0: 네.
1: 일단 가는 거예요. 예배. 일단 가고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번 주에 가도 또 계속 기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0: 그렇죠. 예, 안 될 수도 있죠.
1: 안 될 수도 있는데 아이 또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실망하시면 안 되고 가봐야 됩니다. 계속 예, 계속 가야 돼요. 자, 8905번님 저희가 이렇게 연결되면 선물 드리잖아요.
0: 네.
1: 어떤 선물 기억나세요?
0: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1: 갑자기 생각이 안 나면 제가 또 불러야죠.
0: 듣던 중인데 생각이 안 나네요.
1: 원래 다 그래요. 제가 또 불러야죠. 네. 자,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세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루브르파리에서 주얼리, 한국비엘약품에서 유산균, 한국미라클피플사에서 캡슐 세제,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그 다음에 또 견관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AN 화장품, 레모나, OJ 시푸드에서 쭈꾸미.
0: 김하고 부각이요.
1: 아, 김 부각.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김 부각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혼자만 방학이세요? 아니면 주위에 좀 가족들은 어떠세요?
0: 짝꿍하고 같이 방학이에요.
1: 짝꿍하고 같이. 같이 10개월 나란히. 예? 나란히 방학.
0: 네.
1: 나란히 이번에 또 방학 끝내고.
0: 중간중간 가기는 하는데.
1: 예, 예. 옆에 네. 계신 건 아니죠?
0: 없어요.
1: 없어요?
0: 혼자예요. 네.
1: 자, 우리 기도 한번 하시죠. 저 따라서.
0: 네.
1: 좋으신 하나님.
0: 좋으신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감사합니다.
1: 감사해요. 네. 자, 오늘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도 꼭 얘기해 주시고 예? 나란히 네. 방학했다면 이제 또 나란히 계약 꼭 하셨으면 좋겠고 그거 아니어도 본인이 먼저 꼭 시작하십시오. 이번 주부터.
0: 네.
1: 알겠죠?

0: 극동방송은 어떻게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1: 늘 꾸준히 듣고 있어요, 날마다.
0: 옛날부터? 그러니까 전파선 교사도 하고 계시고. 그래요. 오늘 용기 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8905번님의 인생 찬양 있나요, 혹시? 제일 좋아하시는 은혜
1: 좀
0: 받았던
1: 전에
0: 찬양.
1: 은혜 나오지 않았어요?
0: 네, 은혜 방금 나왔는데.
1: 네, 은혜 찬양 좋아하고 있습니다.
0: 예, 그거 말고 또 제일 좋아하는 찬양 있으세요?
1: 그리고 그 요한의 아들 시모나.
0: 요한의 아들 시모나. 아, 예전 추억의 찬양.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응? 그쵸? 거기에 꼭 우리 8905번이 꼭 답변하시는 이번 주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1년 전에 가셨던 교회
1: 감사합니다.
0: 가시면 되나요? 예?
1: 아, 그러고
0: 아니면
1: 싶어요. 아니면 지금 요즘 가까운 교회는 이렇게 뭐 진짜 가끔씩 나가는데, 집 앞에 교회를 지금 가끔씩 등록을 안 하고 가끔씩 나가긴 하는데, 예전 교회를 지금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이에요.
0: 그래요. 예전 교회든지 집 가까운 교회든지 잘 선택하셔서, 그러면 제가 교회 소개 안 해드려도 되겠네요. 그쵸? 그두 가지 중에서 잘 선택해서 이번 주부터 꼭 예배 시작하십시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요한의 아들 시모나, 다윗과연화단의 황국명 목사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제가 찬양 나가는 중에 방학생들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예, 안타깝습니다. 방송 끝나면 전화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3756번님 제가 두세 번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전도 요청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상대방이 전화 가능한 상태가 돼야 우리가 이제 좀 효율적으로 방송에서 전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도 요청한 분이 가능한지 여부가 좀 나오면 좋겠어요. 보니까는 우리 1248번님 동생 전화 동생 요청하셨는데 제가 그럼 동생한테 전화를 지금 한번 해볼게요. 한 통화 더 할 수 있는데 자 동생
1: 나는 너를 사랑해.
0: 자, 우리 김정웅님께 전화하고 있습니다. 넌...
2: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저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2: 네, 안녕하세요.
0: 그 오빠가 김수동님.
2: 네,
0: 맞죠?
2: 네, 맞습니다.
0: 서울 사는
2: 네.
0: 오빠가
2: 네.
0: 지금 방송 중에 신청을 했어요. 그 오빠한테 전화 왔던가요?
2: 네.
0: 네, 지금 동생이 전화 가능하다고 전화 좀 해달라고 지금 문자가 와서.
2: 네.
0: 예. 네. 교회를 다니셨었어요? 예?
2: 아니요, 교회 안 갔어요. 아직.
0: 교회 다녀본 적 없어요?
2: 네.
0: 아, 교회 다녀본 적 없고 김해 중앙교회 옆에 산다고. 예. 네. 바로 이 교회.
2: 다녀보고 싶어가지고.
0: 네네.
2: 그 저녁에 두 번 갔었어요.
0: 두 번 갔었어요?
2: 네, 신청 그거 입적 그거 저 안 올리고. 그냥 갔어요.
0: 김해 중앙교회.
2: 네.
0: 그 주일날 갔었어요? 두 번?
2: 아니요. 저기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갔어요.
0: 수요일하고 금요일에 한번 예배 있을 때 갔었어요?
2: 네.
0: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2: 네.
0: 그래서 어땠어요? 예배 드리고?
2: 네, 너무 좋더라고요.
0: 너무 좋아요? 근데... 아니, 너무 좋으면 계속 가시지. 왜 두 번만 갔어요?
2: 아, 근데 성당에 네. 그... 거기에 지금 교육받고 있어서
0: 성당에서 교육을 받고 있어서
2: 교회를 갈까 성당을 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냥 내가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요.
0: 예예. 예.
2: 근데 교회 뭐 성당보다는 교회가 훨씬 좋은 것 같더라고요.
0: 근데 현재 지금 성당에서 교육받고 있어요?
2: 네.
0: 근데 가봤더니 교회가 훨씬 좋더라.
2: 네. 그래서 이제 예. 갈등이 생겨갖고 오빠한테 전화했더니
0: 예예. 예.
2: 오빠가 예. 교회
0: 교회가 좋다. 예.
2: 교회도 불가능인데
0: 그렇구나. 우리 오빠는 지금 극동 방송을 열심히 잘 듣고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 같아요.
2: 네, 아주.
0: 그래가지고
2: 너무...
0: 지금 생방송 중이거든요.
2: 그래요?
0: 생방송 중에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문자를 보내셔서 제가 여동생한테 네. 전한 거예요. 지금 오빠 듣고 있을 거예요. 지금.
2: 고맙습니다.
0: 서울에서. 예. 네. 오빠가 동생을 엄청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내셨는데. 예. 네. 교회를 잘 안 다녀보셨겠지만 아마 이 얘기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오빠나 동생이나 저나 다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어. 그리고 3일 만에 이분이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는 천국에 가고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산다. 이게 이제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생분이 교회 가셔서 그 예수님을 잘 한번 꼭 믿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오빠의 간절한 아마 소원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교회 가니까 좋아. 예.
2: 네, 오빠가 가라고 그래서 교회로 가려고 생각 중이에요.
0: 그래요. 김해 중앙교회 바로 옆에 산다면서요.
2: 네.
0: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금요일하고 수요일날 갔으니까 이번 주에는 네. 이제 주일날, 일요일에
2: 네.
0: 일요일에 한번 꼭 가보세요. 알겠죠?
2: 네, 자, 알겠습니다.
0: 자, 그 저랑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기도.

0: 짧은 기도. 근데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보겠다. 그런 이제 기도거든요. 저 따라서 사랑해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0: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유,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김정옥님 이번 주에 네. 옆에 김해 중앙교회 꼭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는 기도도 하셨으니까 마음속에 모시고 주인으로 내가 살겠다, 믿겠다 이렇게 꼭 사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자, 전화 연결되면 우리가 선물을 드리는데요.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방송 끝나고 선물은 저희가 전화 드려가지고 우리 동생 거 하나, 오빠 거 하나 이렇게 좋은 선물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그 이 극동 방송도 한번 들어보세요.
1: 네, 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0: 자, 우리 오빠 오라버님,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좋은 전도 요청해 주셔서 우리 기도하면서 동생을 잘 옆에서 케어해 주십시오. 자, 내일은 라디오 앱에 진행됩니다. 조연출 김인수 물러갈게요.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A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영천 동해교회에서 8월 31일 월요일부터 9월 2일 수요일까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쟁취하자를 주제로 집회를 진행합니다. 저녁 7시 30분 그리고 오후 2시에 교차로 진행되며 강사로는 강명식 목사님, 김빛나 목사님, 김태정 목사님이 함께 하십니다.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591-067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새롬교회 창립 4주년 기념 민호기 목사 초청 찬양 간증 집회가 오는 8월 30일 주일 오후 1시에 새롬교회에서 열립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등 한국교회에서 널리 불리는 찬양을 작사 작곡한 민호기 목사님이 찬양과 삶의 간증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번 집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034-972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지역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피아워십 초청 찬양 집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에 경주 제1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힘찬 찬양으로 은혜를 전하는 피아워십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

0: 742-0211번 경주 제1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동부교회에서 제6기 포동포동 아기학교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9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공휴일을 뺀 8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진행되며 축복해 아가야라는 주제로 엄마와 아기가 함께 활동하는 주간 교회학교 유아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사전 접수를 받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포항 동부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9600-912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2: 우리는 언젠가 끝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혼에 대한 본능적 갈망이 있습니다. 과학은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발전해왔지만 인간이 찾는 영원한 생명은 오래 사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길이가 아니라 존재의 깊이, 얼마나 오래 사는가 보다 어떤 생명을 사는가의 문제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영혼을 갈망하는 존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라고 하나님 자신의 임재와 영원한 동거를 선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고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는 관계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음 아래 갇힌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생명,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위대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 참 다양한 순간을 마주합니다. 때로는 기쁘고 행복한 순간들도 있지만 정말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시련과 역경 가운데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37편 24절의 고백처럼 우리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굳게 잡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 낙망하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신 곡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박신화 콰이어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비올라 다간바와 챔발로를 위한 소나타 3번 BWV 1029번 G마이너의 3악장 알레그로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비올라 다간바와 하프시코드를 위한 소나타는 현재는 첼로 소나타로 많이 연주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비올라 다간바와 첼로가 굉장히 흡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는 비올라 다간바는 바로크 시대의 원전 연주에만 주로 사용되는 그런 악기 중에 하나인데요. 첼로로 연주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졌죠. 사실 첼로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목소리와 가장 흡사한 아주 친근한 악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함께 하실 이 작품은 앞선 1번과 2번 소나타보다 조금 더 바로크 시대의 협주곡의 느낌이 더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작품의 3악장 함께 하실 텐데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소나타 3번 BWV 1029번 G마이너 3악장 알레그로 미샤 마이스키의 첼로 마르타 아레리치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비올라 다간바와 하프시코드를 위한 소나타. 오늘은 첼로 버전으로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이 작품의 3악장 알레그로, 미샤 마이스키의 첼로 연주, 마르타 아레르치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베토벤의 현악 4중주 작품으로 18번 가운데 6번 B 플랫 메이저 3악장 스케르초 알레그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베토벤의 현악 4중주 초기 작품에 해당하는데요. 초기 작품 중에서도 베토벤의 특징을 규정지을 만한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베토벤 초기의 현악 4중주의 특징이라면 하이든과 모차르트의 전통을 계승해서 네 악기가 동등한 대화를 나누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제1바이올린만이 선율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비올라와 첼로에서도 중요한 음악적인 역할을 배분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조금 더 대비돼서 베토벤만의 스타일로 변화된 것이 있다면 강렬한 리듬이 아닐까 싶습니다. 짧은 모티브 하나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그 반복되는 음형이 변형되면서 음악 전체의 구조를 잡아주는 특징이 베토벤만의 초기 현악 4중주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이 작품의 3악장 스케르초 알레그로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베토벤의 현악 4중주 작품 번호 18번, 6번의 B 플랫 메이저 3악장 스케르초 알레그로. 오늘 이 작품을 베토벤의 현악 4중주를 가장 잘 연주하는 연주단체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출신들로 구성된 타카치 현악 4중주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베토벤의 현악 4중주 작품 번호 18번 가운데 6번 B플랫 메이저 3악장 스케르초 알레그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도니제티의 오페라 람메르모의 루치아 가운데 2막에 나오는 6중창 기미 프레나 인탈 모멘토 이 순간 나를 무엇으로 맡겠는가라고 하는 6중창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루치아라는 오페라 2막에 등장하는 6중창인데요. 6명이 함께 노래하는 중창으로서 특별히 6명의 그 감정이 다 다른 상태에서 극적인 동기를 가지고 노래한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독특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루치아라는 주인공을 사랑하는 에드가르도가 이제 자신을 배신하고 오해한 오빠 엘리코의 강요에 의해서 이제 또 다른 결혼의 서명을 하고 또 그 결혼을 하기로 하는 그 순간 각자 처한 상황의 다른 감정을 노래하는 육중창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특별히 음악극 오페라에서는 이런 그 음악적인 서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동시에 같은 공간에 6명의 사람들이 있지만 사건과 시간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신의 감정과 또 자신의 입장을 독백처럼 노래에서 입체적으로 그것들을 전달하는 특징, 이것이 음악극에서 굉장히 중요한 서사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 도니제티 루치아에 등장하는 육중창은 굉장히 중요한 육중창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도니제티의 람모르모의 루치아 2막에 나오는 육중창, 그런 순간 어떻게 잠들 수 있겠는가.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와 앙상블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도니제티의 오페라 루치아에 나오는 육중창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엔리오 모리코네의 영화 음악 미션의 메인 테마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시아 워커가 작곡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박지용이 주의하는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박주영이 주의하는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국립합창단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며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오천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라고 루마니아가 공산 정권하에 있을 적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이런저런 정부가 탄압을 해서 옥에 갇히게 되어서 그 옥 중에서도 정말 목사님다운 삶을 잘 살아내서 간수까지도 존경하고 그를 죽이려 했던 루마니아 정부까지도 존경했던 그런 목사님이 되십니다. 14년의 옥고를 치르고 이분이 출소하게 된 이후에 한국교회가 그분을 초청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한국교회가 이제 목사님 말씀도 듣고 잘 섬기는 중이었는데 어느 날 호텔 식사를 아마 하시게 되었는가 보죠. 아마 외국인도 여러 명이 계셔서 목사님 식사하는 테이블 바로 옆쪽에 아마 외국인 부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를 이야기를 하고 그분들에게 이제 전도할 요량으로 질문을 합니다. 저는 범브란트 목사입니다. 혹시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예, 저는 영국 성공회 내가 성도이고 제 아내는 카톨릭 신자입니다. 근데 그 다음 하는 말이 근데 저희들이 요즘 교회를 다니지를 않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되어졌죠? 이유를 물어볼까요? 그때 그분들이 한 말이었어요. 목사님께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교회에는 위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거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는 차라리 그런 교회는 나가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오래전에 결심을 했고 그 이후에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그때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아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저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교회를 나간답니다. 저 같은 죄인들이 많으니까 마음이 편하고 좋거든요. 정말 교회가 죄 없는 사람들로 꽉 차 있다면 저 같은 죄인은 그 교회를 다니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자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죄인이지요. 난 볼 틈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너무나 문제가 많거든요. 내 상황이 지금 어려워요. 내 상황이 녹록하고 어려운데 지금 남이 어떤가를 들여다볼 틈이 없어요. 하나님, 죄인이 왔어요. 이 부족한 자가 왔어요. 나는 하나님 도움이 간절히 간절히 필요해요. 우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둘러보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겠어요. 그 목마름과 간절함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무의 것을 쳐다볼 여유도 형편도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내 처지를 아는 거예요. 세상은 정반대죠. 상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세상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남들을 많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지식이고 정보이고 이래야 내가 조금 더 유리하고 조금 더 뭔가 잘 뻗어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그거를 치열하게 싸우는 게 세상인데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워낙 땅만 쳐다보니까 하늘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너무나 환경만 잔뜩 쳐다보고 나니까 길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상대를 너무나 많이 생각하고 쳐다보려고 그러다가 정작 나는 누구인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어졌어요. 그게 우리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것은 세상이 문제죠. 사람들이 문제죠. 정말 이것저것 걱정할 게 많이 있어요. 그거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 제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제 마음속엔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가득해요. 저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거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 목마름, 그 간절함, 그게 예배를 드리는 자의 본질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면 보여요. 해답이 보여요. 빛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암만 세상을 많이 알고 암만 사람들의 허물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그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므로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읽은 시편 139편 요 139편의 출발이 뭐냐면 온갖 인생 역경을 통과한 노년의 다윗, 노년의 다윗. 그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온갖 인생의 풍파를 다 겪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내 노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이거를 다윗이 발견하면서 찬양을 올린 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이게 전체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무엇을 아실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을 아신다. 내 형편을 아신다.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는 내가 있죠. 내가 아는 내가 있어요. 내가 어느 집안, 또 내 나이, 내 건강, 내 지식, 내 어떤 수준, 내 나름대로 내가 아는 내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내가 있어요. 내가 모르는 내가 있어요. 내가 이것밖에 못 됐나? 내 속에 이런 마음이 있나? 내가 모르는 내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나.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고통이에요. 나도 모르는 나를 살아가면서 거기서 세상 앞에서 우쭐대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좌절과 우울에 빠지고 이건 뭔가 잘못된 반응이지요. 헤매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깨달아 알면 어떤 질병, 어떤 삶의 재난과 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없이 하지는 못해요. 거기서도 내가 이렇게 대응하면 되겠구나. 내가 이 길로 가야 되겠구나. 그것을 확신이 생겨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지혜와 용기, 그 길로 나아가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죠. 그게 신자의 삶입니다. 사실 누군가가 나를 안다라고 하는 말은 이건 편한 말이 아닙니다. 만일 누군가가 나를 안다, 이게 나한테 큰 두려움과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왜요? 그가 나하고 불편한 관계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나를 안다? 이거는 힘들죠. 이거 그가 알아? 부담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여러 잘못된 감정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가 이것을 꼬투리 잡아서 나를 어떻게 대응할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반대로 누군가 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큰 기쁨과 위로가 될 수 있어요. 바로 그분이 내 사랑하는 자예요.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자예요. 그분이 내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나를 안다? 나를 주목해보고 있다? 이거를 내가 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대가 생기고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지요. 내가 고난 중에 힘들어할 때,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을 적에 그분이 내 형편과 처지를 알고 있다, 나를 돕기 위해 지켜보고 있다, 이건 내게 위로와 용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나를 아는 그분이 누구이냐,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이냐, 이게 사실은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이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로 4절까지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찬양을 올려드리는데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여기 살펴보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슬쩍 본 게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보고 연구해서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살아가면은 누군가 궁금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뭘 좋아할까? 무엇을 맛있게 먹을까? 그가 가고 싶은 곳이 어딜까? 그의 환경, 그의 부모, 그의 주변은 어떨까? 정말 사랑하는 그 대상이라면 우리는 알고 싶죠.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고 그의 작은 말 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의 눈빛을 보려고 그러고 알려고 연구하고 애를 쓰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시는데,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턱 보면 금방 다 알아요. 그러나 그런 정도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깊이 우리를 헤아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빛을 아세요. 마음의 상태를 아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은 아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거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악한 마귀 사단은 다 알아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알아요. 근데 그는 정죄하는 알미, 어떻게든 실족시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되 사랑으로 아시는, 도우려고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노출된다, 그분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감사가 생겨요. 하나님 이것도 아세요? 이것도 아세요? 결국 살펴 아셨다라는 말의 의미 속에 다윗은, 하나님 그렇게 저를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돌볼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 이 부족한 제게 주목하시고 저를 깊이 관심 기울여 저를 보려고 하십니까?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마치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대가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를 확신케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서 모를 때에는 사랑해. 그런데 알고 나면은 힘들어하고 미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비밀을 지켰을 때에는 사랑하다가 비밀이 드러나고 그러면 불편해지고 미워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약점을 가진 사람, 약점을, 내 약점을 아는 사람과 관계 맺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아마 아내와 남편으로 사는 것이 끊임없이 그 약점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연애할 때는 몰랐죠. 그냥 모르니까 사랑했어요. 아니까 불편한 게 결혼이에요. 콩깍지가 씌웠죠. 진짜 아이고 이거 알았으면 내가 달리 뭔가 해봤을 텐데 그때 몰랐어. 근데 하나님이 맺어주고 난 다음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연약함이, 약점이, 허물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공격을 할 거냐, 그 비밀과 진실을 깨달아 알면서 이것을 불편함이나 서운함으로 대할 거냐,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품어 안아주고 그거 견뎌주고 그거 서로 아껴줄 것이냐, 이게 결국은 가정의 모든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뭔가를 경험한 게 있어요. 약점을 아는 사람하고 함께하는 것이 불편한 것이, 세상은 약점이 드러나면 폭로하려고 그래요. 그 약점을 이용을 해서 위협하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세상에, 이게 경쟁사회이고 이게 어떻게든 저를 도태시켜야 내가 선다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세상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약점을 알지만, 허물과 부족함, 죄인 된 것을 알지만 어떻게든 구원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 사랑을 알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호소하고 눈물로 구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요. 결국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면은 사람들은 가리워요. 괜찮은 척해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 기도의 시간이 길어져요. 내 허물과 약함, 내가 처리하지 못한 여러 부족함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누어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고 기대와 소망이 생겨나죠. 희망이 보여지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신다. 여러분, 우리는 한쪽 구석에 있고 우리는 모두의 눈에 가리워진 바 된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까?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을, 이게 우리의 생각일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멀리서도 우리 생각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내 행위를 다 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다, 누워서 그 아파하는 제 모습을 하나님이 살펴보셨다, 유심하게 관찰하고 이거 봤다, 저는 이 말 속에 굉장히 마음속에 이 위로와 소망이 생겨났어요. 사실 피곤하고 지친 거예요. 쓰러져 누운 것이죠. 병 때문에 누운 거예요. 상처받아 외로움 중에 누운 거예요. 힘들어서 누웠어요. 천정 바라보고 때로는 눈 감고 빨리 이 밤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뿐이죠. 근데 마음은 잠이 오질 않고 때로 따라 힘들고, 근데 내가 누워있는데 나의 누워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살펴보시면서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나 좋아요. 그 피곤 중에, 그 지치고 상함 중에 누워서 힘들어하는 그런 내게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찾아와 주어서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알고 있다. 나의 주름살, 내 영혼의 그늘을 이렇게 걷어내주면서 빛을 소망을 비춰주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베푸시는 내가 너를 알고 있어. 그 다음 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말을 지극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혀의 말, 지금 혀의 말이라는 게 뭡니까? 혀의 말은 머릿속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논리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내 입에 전달되어져 내 혀의 말이 만들어지고 입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의 표현은 내 혀의 말이 생기기도 전에 머릿속에 이제 생각이 복잡해요. 이것이 내 혀의 말로 작동이 되어지기 그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내 혀의 말을 아셨다는 거예요. 얘야, 얼마나 힘드니? 그래도 내 입에서 그런 부정적인 언어, 분노하는 말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내 혀의 말을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내 속을 다 꿰뚫어 아시면서 내 말이 생기기도 전에 내 말을 아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그렇게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적에 흔히 하는 말이죠. 누가 나를 알아주리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속의 고통의 언어입니다. 나와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생활한 식구들도 나를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나를 낳아준 부모님까지도 나를 완전히 알아주지를 못해요. 심지어는 나 자신도 나를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너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입에 말이 아직 정돈이 안 됐어요. 결국 정돈이 안 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뭡니까? 신음의 신음, 끙끙 앓는 거예요. 아직 논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말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런데 내 입에서는 한숨이 나오고 신음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내 입에 말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안 돼. 그러니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기도가 안 돼요. 그런데 기도가 안 돼도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입으로 잘 말하려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거나 그거 어떻게 논리 정연하게 만들려고 너무 거기 힘쓰지 마시고 제 주님이요, 그냥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 아시죠? 나도 나를 모르겠어. 나도 입에 정리가 안 됐어. 나도 내 말을 토할 내 마음에 자신감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거죠. 그 고백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 고백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 7절, 8절, 9절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어요? 내가 무슨 주님을 어찌 피할 수 있겠어요? 저 하늘에 온다 간자 거기도 하나님 계시잖아요. 심지어는 스올, 음부예요. 그 어둠이 꽉 찬 곳, 절망의 곳이에요. 내가 거기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저 날개를 쳐서 저 땅끝, 저 바다 건너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 걸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나님 그 사랑의 손길에서 내가

외면을 당했다. 내가 거기에 보호받침을 못한다. 나는 그럴 곳은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어떤 때에 있든지 하나님은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이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10절 말씀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아멘. 우리의 고민은 나를 아신다고 말하시는데 나를 아시는 하나님은 그럼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질문 아니겠습니까? 10절은 뭐라 그럽니까? 그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셔. 그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시련 너무 힘들죠?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어떤 일이 오면 이 해로움이 내게 온 것입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요. 근데 뭐라고요? 거기도 하나님이 계셔요. 나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면 이 시련은 이게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이겠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망하도록 죽도록 내버려 두지는 아니할 거예요. 내 약함, 내 모자람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좋아요. 거기서 두려움을 걷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십니까? 아십니다. 이 말을 들을 적에 결국 두 가지예요. 벌벌 떠는 자가 있는가 하면 평안을 느끼는 자가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고 있는 자는 하나님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이 아신다 하니 난 너무 좋아요. 이 고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불편한 자들은 언제 어느 때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말이 불편하고 두려워지는 것이죠. 욥기서가 그거예요. 정말 인생의 고난 앞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도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욥이 깊은 신음하다가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 깊은 고민 속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아니 하나님 어디 계세요라고 답답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붙든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희망, 이 고백,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회복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역전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에요. 여러분, 헤매이고 방황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인간의 한계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절망이 생기는 거예요. 한동안 믿었다라고 말하는데도 믿음이 부족하죠. 우린 정말 하나님, 내가 이럴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입니까? 라고 하는 깊은 마음의 신음이 있어요.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놓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믿음은 변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말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기대하고 소망하세요. 그러면 욥의 고백대로 나의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럼 됐죠. 그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해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아시면 됐죠. 그 때와 장소,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은 나 관련이 없어요. 아버지가 이루실 터이니까, 주님이 이루어질 때이니까, 내 때가 아니라면 다음 때에 그 일을 이룰 것이고 하나님은 내게 가장 선한 것을 베풀어 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이 거쳐져요.

새로운 시각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자에게는 역전이 벌어지고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세요? 우리

0: 것을 하나님의 때에 고백하고 성도의 여정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 생명수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오천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오천교회 054-293-0021번 054-293-0021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복음은 기독교의 시작일 뿐 아니라 전부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인문 교리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선택을 새롭게 빚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서 시작된 은혜는 우리의 과거를 덮을 뿐 아니라 현재를 변화시키고 미래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복음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은 이 복음의 이야기 안에 놓여 있으며 우리는 그 은혜의 흐름 속에서 날마다 비춰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그 안에서 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첫 곡 이승환의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그리고 국립합창단의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두 곡의 찬송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야 할 텐데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맡기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예라모십의 그 큰 일을 행하신 그리고 가이펜노드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두 곡의 찬송 전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신용옥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던 제자들도 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힘있게 살아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만나주셨나요? 그 감격과 그 은혜로 날마다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주님 앞에서 힘있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포항 성동교회 박민용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세 번째 시간 바디메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첫 번째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가셨고 지난주 말씀에는 갈릴리에 가셨죠. 오늘은 여리고예요. 여리고. 여리고는 예루살렘과 가까운 도시인데 주변이 다 광야고 사막인데 여리고는 물이 풍부합니다. 오아시스. 이 샘에 엘리야의 샘이라는 샘에 물이 풍성하게 나와서 종려나무가 푸르른 수목이 푸르른 도시이고 장미의 도시라는 별명처럼 꽃이 아름다워요. 그리고 일찍부터 이 사막으로 둘러싸인 곳에 살기가 좋으니까 도시가 형성됐고 인류에서 가장 역사에서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리고 성 무너졌지 않습니까? 여리고예요. 여리고에 디메오의 아들인 바 디메오가 살았다.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이 사람 이름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바 디메오라고 해요. 자, 이 사람은 맹인, 현대용어로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아마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앞을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는 그 아름다운 종려나무도 아름다운 그 수목도 꽃도 볼 수가 없었던 인생의 어두움이었습니다. 그는 여리고 그 길 한복판에서 자리를 펴고 구걸하는 거지였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답답한 인생입니까? 그의 인생은 철저한 어둠이었습니다.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했어요. 색상의 아름다운 색깔을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죄가 많아서 눈을 못 뜬다라고 손가락질했고 이렇게 버림받고 무시받고 조롱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자, 성경의 바디메오는 시각장애인인데 나는 맹인이 아니다. 나는 시력이 2.0이다. 나는 스마트폰도 잘 보이고 나는 텔레비전도 잘 보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이 성경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현대인은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보고 유튜브로 세상을 보고 정보와 지식을 잘 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못 봐요.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모르는 현대인들이 자신이 원숭이의 그 진화되어서 나온

동물적 존재로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길로 가야만 진정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망과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내일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고 통찰력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학부에서 최고의 지식과 공부를 해도 인생에 참된 지혜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 여정 끝나고 모두에게 죽음이 찾아올 텐데 그 죽음 위에 어떤 심판이 일어날지를 모르고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못 보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눈을 못 보는 사람이었지만 오늘 이 시대의 바디메오는 바로 영혼의 빛을 볼 수 없는 영혼이 어두운 자, 바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47절 48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이 사람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계속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르죠. 비참한 이 처지에 불구하고 한 가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이대로는 안 된다. 내가 비참하다, 절망적이다, 이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가 진짜로 그 영혼이 가엾고 불쌍한 존재인데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그 영혼의 가련함을 알지 못하고 그걸 채우려고 세상의 중독과 쾌락과 정욕으로 옷을 입지만 그러나 여전히 헐벗은 인생을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현대인들은 자신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경험으로 결정하고 나는 문제없다, 나는 잘하고 있다, 테니스로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코치가 보면 자세가 엉성하거든요. 교정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바디메오는 자신의 결핍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와 요청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 불쌍한 존재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과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나는 잘 보고 있다, 나는 이대로 괜찮다, 자신의 영적인 비참함과 실존의 곤고함을 인식하지 못하면 구원자를 찾지 않는 겁니다. 최고의 이 코치의 지도와 코칭은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어요. 그걸 잘 받아들이면 쑥쑥 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 없으면 불쌍한 존재요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성경은 진리인 것이 표준이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해당돼요. 그렇게 주님을 찾고 부르는 자에게 머물러 섰다고 했어요.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고백하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찾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 냄새난다고 초라하다고 돌아볼 필요 없다라고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멈춰섰어요. 돌아봤습니다. 그 사람 불러라, 그 사람 데리고 오너라. 예수님은 낮은 자이든 천대받는 자이든 냄새나는 자이든 죄인이든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멈춰섰다는 건 어느 한 스승의 멈춤이 아닙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가 인간의 삶, 고통 한가운데로 들어와서 바로 우주의 시간을 멈추고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인생 속에 개입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이 창조자이신 예수님 만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50절 보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아멘. 뭘 내버렸어요? 버리고 뛰어갔습니까? 겉옷을 버리고 뛰어갔죠. 자, 이 맹인에게 구걸하는 사람인데

하루에 참 많은 구걸을 하면 두끼 먹을 거고, 하루에 한끼 먹을 때도 있고, 한 끼도 못 먹고 졸졸 굶을 때도 있을 거예요. 이 맹인, 무슨 재산이 있어요? 유일한 재산이 겉옷 하나입니다. 이 중동이 낮에는 햇볕 때문에 뜨겁지만 밤에는 추워요. 살을 내는 이 추위에 이 사람을 생존하게 하는 유일한 보호막이 겉옷입니다. 그 겉옷을 덮고 웅크리고 잠을 잤겠죠. 또 낮에는 영업장이에요. 이 겉옷을 딱 펴면 여기가 내 자리. 다른 거지가 못 오잖아요. 내 자리. 시장에서도 내 자리가 있잖아요. 거기 겉옷 깔고 거기에서 구걸을 하는 거죠. 이러니까 그를 보호막이요 생존의 도구입니다. 유일한 재산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라고 부르시니까 겉옷을 미련 없이 버리고 뛰어 달려갔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가 예수님 부르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달려갔고, 아브라함이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두고 하나님 부르심에 달려갔어요. 오늘 내가 움켜쥔 이 겉옷이 나를 생존하게 하고 나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나를 살게 하는 것이 당신입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신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겉옷을 버리고 나아간 이 바디메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51절 보겠습니다. 51절.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요, 뭘 원했습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푼만 줍시오. 예? 아니면 아유, 빵좀 남은 거 있으면 한 조각 주세요. 물고기 있으면 마른 물고기 하나만 주세요. 배고프면 그걸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무엇을 구했냐면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그러한 기도입니까? 내가 눈이 멀어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앞을 못 보는데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보기를 원했다. 불가능한 걸 구한 거예요. 불가능한 걸 하실 수 있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52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겉옷도 버리고, 믿었으니까 예수님께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그러한 보기를 원한다고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그냥 안과 의사도 아니고, 예수님은 어떤 랍비 선생님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혼돈과 흑암과 공허 가운데 빛이 있었고, 물질이 창조되었던 바로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한 창조주이십니다. 바디메오의 이 막혀버린 시신경을 사람의 능력으로는 재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자 신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는 죽은 시신경을 세포를 살려내고 망막을 새롭게 창조하는 신적인 권능을 가진 말씀이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창조의 빛이 바디메오의 망막을 뚫고 들어가서 그의 시력을 완벽하게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전능하신 신성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밝은 가운데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두움 가운데, 깊은 어두움 가운데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살아가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내일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르게 판단했다고 했는데, 잘 선택했다고 했는데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많아요. 인간은 스스로 이 빛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축복의 빛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이 영혼의 캄캄한 어둠과 절망이 어디에서 왔느냐? 이 어둠이 영적인 바디메어와 같은 영적인 맹인이 되어 살아가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한 죄악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영광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죽으러 가는 거예요. 붙잡혀서 침뱉음당하고 매맞고 피 흘리고 손에 못 박히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기 위하여 바디메오를 위하여 죽고 열두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위하여 죽고 수가성 여인을 위하여 죽기 위하여 가시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켜서 하나님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것을 오셔서 하실 일을 하나님은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정확하게 예언하고 계세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 바디메오에게 빛을 주시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실 것을 하나님은 미리 예언하여 알려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흑암에 빠진 인류를 구원할 진리의 밝은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빛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둠에 거하는 영적인 맹인임을 처절하게 깨닫고 내가 움켜쥐었던 나를 보호한다고 여겼던 내 자존심이라는 겉옷, 내 경험이라는 겉옷, 내 세상에서 움켜쥐었던 겉옷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생명의 빛이요 구원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빛을 얻으려면 세상의 겉옷을 내려놓아야 해요. 바디메오에게 이 겉옷은 자신의 생존과 같았고 전 재산과 같았지만 우선순위가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으면 예수님이 전부를 주신다. 만약에 그가 여전히 나는 또 구걸해야 되는데 나는 이 자리 뺏기면 안 되는데 그 겉옷을 움켜쥐고 예수님께 달려가기를 거부했다면 바디메오가 빛을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빛은 나의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자존심을 끌어안고 있는 한 임하지 않습니다. 코치의 말에 아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군요.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51절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아멘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지독한 비참함과 어둠과 절망의 인생이 이제는 빛을 보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최고의 인생으로 구걸하던 비참한 인생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세상에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제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몇 년 전 소천 하셨는데 경기도 안양에 가면 그냥 큰 의료재단이 있어요. 거기에 의료원장으로 일하셨고 이제 수많은 그러한 선교사들과 선교단체들을 도왔던 박상은 박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뭐 국내에서도 유명한 의사였지만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많은 선교지에 병원을 세우고 또 선교사들을 돕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의사로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정말 귀하게 사용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박상은 박사의 그 부모님이 목사님이셨대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이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는데 이제 공부를

잘해서 의과대학에 들어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노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별명이 브루스 박이렷. 브루스 박. 춤추고 노는 걸 너무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아토피 피부염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지독한 것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늘 같은 것이 덮여서 떨어지면서 주변이 하얗게 될 정도라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을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1년이 가도 아무리 병원을 다녀도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노는 것을 멈추고 이제 내면에 성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나를 돌아보고 이제 겨울 수련회에 청년 수련회에 참여했어요. 그때 자신의 교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공부 잘해서 의대 갔다.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자신의 교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떠났던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고백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신기하게도 피부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때가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터닝 포인트였다. 변화의 그 새로운 시작이었다. 하나님이 그를 그냥 보통 의사가 아니라 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열방을 위하여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현대인들이 자신의 겉옷을 움켜쥐고 그것이 생명인 양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정욕과 쾌락이라는 겉옷, 성공이라는 겉옷, 내 자아라는 딱딱한 이 겉옷을 여전히 움켜쥐면서 그러나 영혼은 어둠 속에서 불안해하며 스트레스와 절망감과 우울감 가운데 낮은 자존감 때문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는 불쌍한 자입니다. 주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내 움켜진 겉옷을 과감하게 던져버린 자는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이 멈춰서 주시지 않고 예수님이 만나주지 않으면 너는 더러운 죄인이니까 아무리 회개해도 안 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찾고 긍휼을 구하는 자를 예수님은 멈춰서서 불러주시고 만나주세요.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면 여러분 그 수십 년 막혀있던 막막 시신경을 말씀 한마디로 고치신 그분께서 우리 인생에 어떤 막혀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어떤 내면의 어두움을 치료하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빛 자체이세요. 예수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면 여러분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가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히 권사님들 참 말씀을 나누다 보면 얼마나 통찰력이 있고 지혜가 있는지 제가 신방하면서 배울 때가 너무 많아요. 하, 진짜 한수 가르쳐 주십시오. 이럴 때가 많아요. 아, 이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인생에 지혜가 있으실까? 여러분 이건 대학교에서 배웠겠습니까? 대학원에서 배웠겠습니까? 주님이 지혜와 통찰력을 주시면 그 인생은 가장 지혜롭고 멋진 인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 속에서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던 인생이 예수님이 빛으로 비춰주시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다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다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세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고 지금 내 인생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예수님 관점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고 나의 최고의 코치이신 예수님이 이끌어주시는 최고의 인생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빛을 선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란 세상의 시각으로 스마트폰, 유튜브, 세상 뉴스만 보며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0: 정도란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영적인 눈과 영적인 하나님의 시각과 통찰력으로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명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한 치 앞도 못 보는 인생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원을 바라보며 또 내일과 미래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인생이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최고의 큰 차이는 우리 인생의 여정이 끝나는 날, 어떤 인생은 후회와 탄식일 것이고 어떤 인생은 주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하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예수님이 주신 빛을 마음에 담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 앞에서도 절망하거나 탄식하지 않습니다. 잠시 걱정은 들어오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열어주신 눈으로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며 또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거기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기뻐하며 찬송하며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성도요, 마침내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으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가장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나의 한계와 절망을 인정하고 내 힘을 빼야 합니다. 최고의 코치들은 항상 그러잖아요. 힘 빼세요. 힘을 빼세요. 힘을 안 빼면 부상당합니다. 예. 힘을 빼세요. 나를 덮고 있는 내 고집의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의 삶을 맡겨야 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사람들이 야 이 거지야 뭐 막 꾸짖고 때로는 야 예수가 다냐 조롱하고 핍박할지라도 물러서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경험과 나의 과거라고 하는 겉옷을 과감히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위대한 영적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코치이세요. 뭐 우리를 조코비치처럼 테니스 선수로 만들어주고 골프 선수로 만들어주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주고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을 그렇게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을 비추어서 지금 대한민국을 세계 열방을 경영하는 선교하는 나라로 주님이 삼아주지 않으셨습니까? 여기가 끝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훈계하고 책망하고 때로는 교훈하고 인도하십니다. 항상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잘하고 있다, 내 방식대로 살겠다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의 겉옷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영광스러운 제자로 우리 민족을, 한국 교회를,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지금까지 포항성동교회 박민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82국의 0691번, 282의 0691, 포항성동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 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홍서영 PD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자연의 모습을 사진으로 받아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는 바다의 풍경을 보내주신 분도 계셨고요. 울창한 숲이 우거진 산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정말 아름답구나. 주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묵상하고 싶어서 창세기를 폈는데요. 또 다른 감동이 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선 광활한 자연도 만드셨지만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에 대해 감탄하는 우리인데요.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라는 사실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평온한 저녁 보내시면 좋겠어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주님을 찬양하면서 힘찬 찬양으로 문을 열게요. 김명선 씨의 목소리입니다. 네, 하나님은 첫 찬양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복된 수요일입니다. 네, 다들 평안하셨나요? 벌써 저녁 6시 5분이 됐네요.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 전 기억에 남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방송 가족분들을 대면으로 뵙게 됐는데요. 방금 오후 2시에, 네, 좀 전이죠. 포항극동방송 공개방송이 있었습니다. 네, 이 저녁 6시 방송은 아니었고요. 사랑의 뜰 안에서 공개방송을 진행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댓글을 자주 남기시는 성도님들, 정말 감사한 분들, 제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실물로 뵈니까 더 반가웠습니다. 여러분들의 공개방송 어떠셨나요? 귀로만 청취했던 라디오를 공개방송을 통해서 시청하게 되신 건데요. 라디오 시청, 좀 새로운 느낌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저녁 6시 방송 차례입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에서 공개 방송이 열립니다. 지금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네, 우리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의 공개 방송 주제는요.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 암송 챌린지입니다. 어제 코너였죠. 화요일 코너. 저희가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 매주 화요일에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처럼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서 현장에서 말씀 암송 챌린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라디오를 눈으로 보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 한 장을 외워가는 유익한 시간 보내려고 하는데요. 말씀이 삶이 되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여러분께서 체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요, 9월 12일 토요일 포항 큰숲교회에서 진행되고요. 시간은 오후 2시입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이 저녁 6시 방송을 좋아하시는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오실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고 찬양으로 하나 되는 시간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내 자녀의 손을 잡고 또 교회 학교의 교사라면 유초등부 아이들 또 중고등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와주세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믿음입니다.

9월 12일 토요일 이제 한 2주 조금 넘게 남았는데요. 단 하루입니다. 아주 특별한 공개 방송 진행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처럼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신청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말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전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우리 찬양 한 곡 나가는 동안 여러분들의 공개 방송 사전 신청 받으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네 방법 알려드릴게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말씀이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 됩니다. 네, 이 말씀 찬양을 현장에서 직접 따라 부르시고 싶으신 모든 분들,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참여를 계속해서 기다릴게요. 오벳의 목소리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양 올려드립니다. 샵 9030으로 말씀이라고 남겨주세요. 관련된 링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 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오벳의 목소리로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네, 지금 공개 방송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오는 9월 12일 토요일입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포항 큰숲교회에서 달고 달디단 바이블 말씀 암송 챌린지 이 주제로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우리 5239번님, 오늘 공개 방송 너무 좋았습니다. 홍 PD님 처음 뵙는데 너무 예뻤습니다. 극동 방송 응원합니다. 네, 오늘 좀 힘을 줬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처음 만나 뵙는 자리라서 화장도 하고 여러분을 만나 뵙는데요. 감사합니다. 우리 오는 이 공개 방송도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말씀 암송 챌린지, 오늘과는 또 다른 새로운 분위기가 이어질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믿음,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말씀 찬양으로 하나 되는 이 시간 놓치지 말고 단 하루 진행되니까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포항 큰숲교회로 오세요. 여러분들 신청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말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청 가능한 링크 보내드릴게요. 네, 또 우리 8373번님 출퇴근 때 극동방송을 잘 듣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씩 좋아하는 아이돌 노래를 들으며 가고 싶다는 생각이 불쑥 들기도 합니다. 오늘 그 생각을 이기고 극동방송을 듣게 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가망! 오! 승리하셨습니다. 아이돌을 이겼습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맞아요. 우리 극동방송 너무나도 잘 선택하셨습니다. 또 오늘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시간이라서요. 후회 없으실 겁니다. 또 저희 공개 방송도 말씀 찬양이거든요.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애청하시는 분들, 또이 라디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게스트분들의 실제 얼굴을 보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오시면 됩니다. 공개 방송인 만큼 선물도 풍성히 준비되니까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1372번님 9월 12일 공개 방송 기억하고 꼭 참여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신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청, 말씀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샵 9030으로 말씀 두 글자 보내주세요. 또 우리 4282번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오신 것 같아요. 오가만, 오마란, 오찬환. 오늘도 행복하고 은혜로운 저녁 시간입니다. 복음화 사형 파이팅!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 저녁 시간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녁 되길 소망하면서요. 이제 수요일 코너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씀 신청 계속해서 받으니까요. 혹시 운전 중이라서 못 보내시는 분들 보내시면 됩니다. 이 방송 이후에도 보내실 수 있어요. 샵 9030으로 말씀 두 글자 기다립니다. 네, 이제 여러분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화 사형의 수요일 코너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놀라운
1: 찬양 속으로.
0: 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화 사형의 수요일 코너 놀라운 찬양 속으로. 네, 이 시간은요, 다양한 찬양 퀴즈로 찬양을 익히면서 노는 시간입니다. 와, 이 시간 기다린 분들 많이 계시죠? 매주 수요일 6시는 찬양에 관한 퀴즈를 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겨보는데요. 청취자 참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0: 오늘 귀로만 듣고 계셨던 분들 정답도 처음 맞히시고 선물도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네, 7주 만에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수요일 저녁 6시를 책임지는 두 분 모십니다. TF 워십팀 백승조 형제 임예정 자매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 할렐루야
2: 왔어요. 왔어요.
0: 돌아왔습니다. 네, 돌아오셨어요.
2: 왔습니다.
0: 네, 7주 만이에요. 여러분.
2: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0: 많이 보고 싶었어요. 네. 정말. 네, 와. 잘 지내셨나요?
2: 감사히 감사히 또 저희 방학 생활을 네. 또 하나님 열심히 찬양하면서
0: 그러니까요.
2: 네, 저희 거의 온 열방을 돌아다니며
0: 네, 온 열방을 돌아다녔던 아주, 네. 그 은혜도 좀 나눠주시면 아유, 좋을 것
2: 그럼요,
0: 같고요.
2: 그럼요, 맞습니다.
0: 네, 어디 다녀오셨다고요?
2: 저 이번에 미국에서 또 이렇게 감사히 예수 인문 변증학이라는 네. 걸 또 배워보고 네. 또 거기서도 또 찬양팀으로 또 워싱턴에서 사역을 하고 네 그렇게 돌아와서도 네. 이제 수련회 캠프 아주 그냥 할렐루야로 실주 빼곡하게 채우고 왔습니다.
0: 너무 이제 또 바쁜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2: 맞습니다.
0: 더 보고 싶었는데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 형제님과 자매님의 목소리 오랜만에 들어서 반가울 것 같은 느낌입니다.
2: 저도 너무너무 반가워요. 오늘 PD님이 행복한 저녁 하시는데 와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더라고요.
0: 아, 그렇죠.
2: 너무 그리웠던 목소리
0: 아,
2: 행복한 저녁 아, 와우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우리 놀라운 찬양 속으로 이 멘트를 계속 기다렸어요.
2: 아, 맞아요.
0: 제가 계속 혼자 했거든요.
2: 어떡해.
0: 네, 그래서 앞으로의 네, 6시가 더 기대됩니다. 네. 우리 두 분, 네, 더 그만큼 은혜가 풍성해지셨을 줄 믿어요.
2: 맞습니다.
0: 네, 나눔도 풍성해졌을 것 같고요.
2: 네.
0: 이제 곧 개강하시죠?
2: 바로 다음 주죠?
3: 네, 다음 주.
0: 저번에 종강할 때 인사를 나눴는데.
2: 그렇죠.
0: 벌써 개강입니다. 네, 오랜만에 오신 이 두 분께 여러분 축복의 메시지 또 반가우신 분들은 인사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여러분들의 문자 메시지 기다리고요. 네.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어요.
2: 네.
0: 우리 1372번님 두 분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2: 아,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또 2667번님 네, 오늘 저자와의 만남 공개방송 너무 은혜로웠다고 네, 오늘 뵀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고 도전이 됐습니다. 와. 네, 그리고 9월 12일 공개방송도 신청했답니다. 오. 네, 여러분 들으셨죠? 와. 저희 9월 와우. 12일 공개방송
2: 9월 12일이요?
0: 토요일입니다.
2: 토요일이요?
0: 오후 2시
2: 와, 어디 교회로 오셨는데요?
0: 포항 큰숲교회요.
2: 포항 큰숲교회죠?
0: 네. 아, 이제 방송을 아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도 오시겠다고.
2: 당연하죠.
0: 아,
2: 네. 당연하죠.
0: 아, 너무 좋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2: 맞습니다.
0: 두 분은 또 찬양을 사모하시잖아요.
2: 할렐루야 맞습니다.
0: 네, 우리 게스트들 다 만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네, 우리 달고 달리단 바이블 말씀 네. 암송 챌린지 너무나도 기대되는 시간이니까요.
2: 네.
0: 여러분 샵 9030으로 말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2: 말씀이요?
0: 네,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현장 참여가 가능한 공개방송 사전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2: 네.
0: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요. 9월 12일 기대하면서요. 와. 놀라운 찬양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2: 네, 좋습니다.
0: 이 시간 라이브 찬양이죠.
2: 맞습니다.
0: 모든 게 다 라이브 찬양입니다.
2: 맞습니다.
0: 그리고 또 찬양을 통한 퀴즈가 준비돼요.
2: 그럼요.
0: 네, 찬양 속에 문제도 나오죠.
2: 맞습니다.
0: 모든 찬양에 잘 귀 기울여 주시면 됩니다.
2: 정확하시고요.
0: 네.
2: 네, 주제도 있죠.
0: 네, 네, 오늘 정말 오랜만에 돌아오셨는데
2: 맞아요.
0: 오늘 7주 만에 첫 주제 뭘까요?
2: 아무래도 첫 주제인 만큼
0: 네.
2: 주제를 창조로 정했습니다.
0: 창조.
2: 네.
0: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또 그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서
2: 맞습니다.
0: 감탄하셨나 봐요.
2: 아, 그럼요. 그럼요.
0: 미국은 더욱 더 그럴 것 같아요.
2: 놀라운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0: 네. 오늘 그러면 첫 찬양 네. 어떤 찬양일까요?
2: 네, 오늘 놀라운 찬양 속으로 함께 나눌 첫 번째 찬양은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0: 네. 너무나도 이 모든 세계.
2: 네. 뭔가 당연한 찬양이
0: 당연한 하죠. 당연한 찬양이에요. 원래 처음엔 당연한 찬양을 부르고 가는 게 나아요.
2: 근데 이 찬양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가
0: 네.
2: 그냥 몽땅 다 담겨 있어요.
0: 그럼요.
2: 네, 이 1, 2, 3, 4절에요.
0: 네.
2: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새 창조 이야기,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때와

0: 이제 새
1: 네.
0: 창조 이야기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1: 네, 너무 궁금한데요. 우리 79장.
0: 맞습니다.
1: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0: 네.
1: 이제 한 가사가사 이한 절씩 보면서 그 뒤에 후렴을 부르면 막 눈물이 나는.
0: 아, 그럼요.
1: 네, 그런
0: 그럼요.
1: 체험을 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네, 이첫 찬양으로 좀 당연하지만
0: 네.
1: 선곡한 이유도 궁금합니다.
0: 제가 이제 미국에서 많은 자연들을 보고, 제가 또 사실
1: 네.
0: 취미가 그 하나님의 자연을 보고, 만드신 창조하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냥, 와, 하나님 짱이에요. 와, 하나님 대박. 이거거든요.
1: 네.
0: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이제 해외에 가서 또 하나님 창조하신 그곳의 세계를 보면서 그곳에 또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말 중에 하나가
1: 네.
0: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것 같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만든 세계는 다 보고 왔니?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다는 거죠.
1: 그 아름다운 세계를 보면서
0: 네.
1: 하나님의 솜씨에 감탄했니?
0: 그럼요,
1: 우리 보고
0: 그럼요.
1: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0: 그럼요, 그럼. 그리고 하나님 만드시고
1: 했잖아요. 맞아,
0: 좋아하셨잖아요.
1: 심히 보시기에
0: 네, 하나님이 좋으신
1: 좋았더라.
0: 작품인데, 그
1: 아멘.
0: 작품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너는 보고 왔니? 그렇게 물어보실 것 같다는 거죠.
1: 네.
0: 그래서 그때부터, 아, 맞구나.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 만드신 작품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감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잘하고 있구나.
1: 네.
0: 아주 위로를 얻고, 또 기대를 얻었던 시간이었습니다.
1: 할렐루야. 우리 예정 자매님도 같이
2: 네.
1: 동행하셨다고 들었어요. 팀이 같이
0: 맞아요.
1: 갔죠.
0: 맞습니다.
1: 예정
2: 세상이었어요.
1: 자매님은 좀 어떠셨나요?
2: 아, 저도 이렇게 멀리 해외를 간게 처음이었어요, 저는.
1: 네.
2: 처음, 그래서 갈 때는 엄청, 와, 너무 멀다.
1: 멀죠. 한 13시간?
2: 14시간
0: 맞아요.
2: 정도. 네,
0: 맞아요.
2: 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 네.
2: 했는데, 막상 그곳에 도착하니까 너무 새로운 것들이 많고, 여기서 볼수
0: 맞아요.
2: 없는 것들을 정말 많이 보고 왔던 것 같아요.
0: 아,
1: 어느
0: 맞습니다.
1: 지역에 좀 계셨을까요?
2: 저희는 뉴욕에.
0: 네, 저희가 뉴욕에
1: 아, 동부
0: 있다가
1: 쪽으로 가셨군요.
0: 네, 뉴욕에
1: 네.
0: 있다가 저희 워싱턴도 갔다가 그리고 이제
2: 캐나다,
0: 캐나다의
1: 응. 아,
0: 나이아가라
1: 네.
0: 폭포도
2: 그것이
0: 싹
2: 정말.
0: 한번 돌고
1: 야, 나이아가라 보셨습니까?
0: 와.
1: 전 아직 본 적은 없는데.
0: 그러면 나이가 갔어요, 실제로.
1: 에?
0: 네.
1: 나이가.
0: 아, 이
1: 아,
0: 말안 하려 그랬는데. 이게 목사님들과 함께
1: 보시면서.
0: 있다 보면은 네, 어쩔 수 없는 것
1: 목사님의
0: 같습니다. 네,
1: 말씀이면 재밌죠?
0: 그럼요, 그럼요.
1: 네, 나이가 가.
0: 나이아가라,
1: 나이아가라. 맞습니다. 나이아가라
0: 예.
1: 폭포. 네, 또 창조
0: 네.
1: 세계를 보면서 진짜
0: 아,
1: 감탄을 금치
2: 너무
1: 못했을 것
0: 멋있었어요.
1: 같다는
0: 맞습니다.
1: 생각이
0: 아니, 이번에
1: 듭니다.
0: 피디님도 어떻게
1: 네.
0: 네, 좋은 경험이
1: 맞습니다.
0: 있으셨다고요?
1: 저도 여러분 몰래 좀 다녀왔습니다. 미국을. 그런데 저도 이막 그랜드 캐니언 여러 캐년들을 봤거든요. 브라이스 캐니언, 엔탈롭 캐니언. 예. 갔다 오면서 아, 진짜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느끼고 저는 이
0: 맞습니다.
1: 79장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0: 아, 그러니까요.
1: 며칠 전에 그래서
0: 그러니까요.
1: 저도 오프닝으로
0: 아,
1: 떴어요.
2: 어쩜 또
0: 그랬구나.
2: 이렇게.
1: 네. 그 은혜를 또 지속해서 나누면 너무 좋은데요.
0: 네.
1: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0: 네.
1: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면서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1: 우리 6792번님, 정답,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퀴즈를 드리지 않았는데 정답을
2: 아, 벌써
1: 맞히셨어요.
2: 정답을.
1: 아, 준비되신 분입니다.
0: 와,
1: 할렐루야.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도 무더위에 제작진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0: 아유,
1: 더워요. 네,
0: 감사합니다.
1: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0: 네.
1: 네, 찬양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우리
0: 네.
1: 라이브 찬양이죠.
0: 맞습니다. 그리고
1: 네.
0: 오늘 또 퀴즈도 있죠.
1: 맞아요. 모든 찬양에 퀴즈가
0: 퀴즈가
1: 있어요.
0: 있습니다.
1: 퀴즈 알려드립니다.
0: 네. 놀라운 찬양 속으로 첫 번째 퀴즈 제목은요.
1: 네.
0: 로쿠꺼 퀴즈.
1: 로쿠꺼 퀴즈. 아, 진짜 이거 저는
0: 네.
1: 못했어요. 형제님이 진짜,
0: 그렇죠.
1: 자매님하고 형제님이 너무 잘하시는 거더라고요.
0: 네, 돌아온 만큼 또 시그니처 퀴즈로.
1: 네, 시그니처
0: 네,
1: 퀴즈. 아,
0: 돌아왔습니다.
1: 돌아왔어요.
0: 네.
1: 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정답 보내실 수 있고요.
0: 네.
1: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무료로 보내실 수 있는데요.
0: 맞습니다.
1: 로쿠커 퀴즈 어떤 퀴즈인지 한번 설명해
0: 네,
1: 주세요.
0: 로쿠코 퀴즈는요, 저희가 찬양 가사 중에 그 찬양 가사를 뒤집어서 부를 거예요.
1: 한 부분이 좀 뒤집혀 있어요.
0: 맞습니다.
1: 생소합니다.
0: 맞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이면은 함사감
1: 감사감.
0: 이런 식으로요.
1: 네.
0: 로꾸꺼 거꾸로
1: 네.
0: 퀴즈입니다.
1: 그래서 저희가 이 퀴즈는 주관식으로 그냥 드릴게요.
0: 맞습니다.
1: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네. 좀 이상하다.
0: 맞습니다.
1: 가사가 왜 저래? 라고 하시는 부분이 정답입니다.
0: 맞습니다.
1: 그래서 올바른 정답을 보내주시면

0: 돼요. 올바른 네. 가사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1: 네, 맞습니다.
0: 그러니까 퀴즈를 맞추시려면 찬양에 집중도 하셔야 되겠죠?
1: 맞습니다.
0: 네, 오늘 첫 찬양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로 로쿠꺼 퀴즈 드리니까요.
1: 네.
0: 여러분 집중해주시고 네. 귀를 잘 기울여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네, 우리 예정자매 반주 또 그리고 형제님의 목소리 또 자매님도 화음을 넣으십니다.
1: 아,
0: 은혜로운 라이브 찬양 오랜만에 또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1: 네.
0: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올려드릴게요.
1: 네.

0: 아멘 아멘
1: 아멘. 네, 방금 전에 제가 주아라님 지으신 모든 새에게 우리 형제님과 자매님의 목소리로 올려드렸는데요.
0: 네.
1: 뒤에 막 뿌려주시네요.
0: 아, 그럼요, 그럼요. 계속
1: 네,
0: 반복입니다.
1: 계속 반복이에요. 네,
0: 오늘 오랜만에 돌아온 만큼.
1: 그러니까요.
0: 조금은 쉽게.
1: 조금은 쉽게.
0: 네, 많은 분들이 맞출 수 있게끔
1: 맞습니다.
0: 준비했습니다.
1: 막 올라오고 있어요.
0: 네.
1: 로크코 퀴즈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0: 맞습니다.
1: 지금 듣고, 아, 아는데 정답 안 보내시는 분들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0: 네.
1: 처음 보내시면 또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0: 있습니다.
1: 할렐루야.
0: 네, 뒤에 막 뿌려졌죠. 이상한 네. 이 로쿠꺼 거꾸로 뒤집힌 가사가 있었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캐치하신 분들 지금 정답 주관식으로 그냥 적어서 보내시면 돼요.
1: 네.
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문자 샵 9030 이게 보낼 수 있는 번호입니다.
1: 네.
0: 우물정 9030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1: 네.
0: 정답 맞히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선물 당연히 드립니다.
1: 와우.
0: 네, 첫 번째 퀴즈 정답 기다려요. 방금 찬양 중에 가사가 뒤집힌 부분 어디였을까요? 올바른 가사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1: 네.
0: 저희는 찬양 한 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정답을 기다립니다. 정답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게 보내주세요. 찬양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기쁜 소리, 하늘 향기 가득한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위치한 김종구 식마치킨 포항 해도점에서 치킨 교환권을,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샌드위치 공방에서 샌드위치 교환권을,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스시랑에서 점심 특선 2인 식사권을, 자연 속 노천 온천

0: 온천이 있는 수안보 파크 호텔에서 온천 티켓과 호텔 숙박 쿠폰을,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을,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위치한 카페 이디아 포항 이동 골프점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영일대 해수욕장에 위치한 호텔 더 에잇에서 숙박권을, 포항시 이동에 위치한 하나님의 기업 육풍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양덕동 카페 만나다 마음에서 2인 커피 음료 이용권을, 구간의 식품에서 가마솥맛 누룽지 세트를, 포항시 남구 연이읍 시루향에서 떡 선물 세트를,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에 위치한 도르카페에서 음료와 디저트 쿠폰을, 경주시 황성로에 위치한 돈카츠 마켓에서 돈카츠 2인 정식을, 포항시 북구 우창동에 위치한 빵마을에서 롤케이크를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1: 여러분은 지금 FM 90.3MHz 포항극동방송, 울릉 FM 96.7MHz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네.
1: 네, 오늘 오랜만에 돌아온 놀라운 찬양 속으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니, 우리 4927번님께서 PD님과 진행하시는 분들의 목소리에 생기가 돌아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감사합니다.
2: 가장 PD님과 함께하면은 네. 네, 생기가 할렐루야.
1: 네, 이 가장 생기가 도는 시간 저도 인정합니다. 아, 젊은
2: 맞습니다.
1: 에너지.
2: 맞습니다.
1: 네, 개강을 앞둔 대학생분들입니다.
2: 네. 절규가 아닐지. 네. 아,
3: 희망찬 절규.
1: 희망찬 절규. 네. 아, 개강 파이팅.
3: 파이팅.
1: 네. 아, 네.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막 정답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직도. 네. 네. 또 노래 신청도 되나요? 하셨는데 네, 이 시간 노래 찬양 신청해 주시면 우리 형제님과 자매님이 다음에라도
2: 그럼요.
1: 준비해서 라이브 찬양을 올려드릴 수
2: 맞습니다.
1: 있을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너무 좋죠.
1: 네, 7172번님 찬양 신청해 주세요.
2: 네.
1: 네, 오늘 저희가 퀴즈 드렸어요.
2: 그렇죠.
1: 록구꺼 퀴즈.
2: 록구꺼 퀴즈.
1: 거꾸로 말한 부분이 있었죠.
2: 네.
1: 정답을 찬양으로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어느 부분이었는지.
2: 네.
1: 네.

0: 아멘. 정답은
1: 내 네, 영혼이
0: 였습니다. 네. 아까 바꿔 부른 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1: 이혼영 네였죠.
0: 정답은 내 영혼이.
1: 네.
0: 네. 야, 우리 내 영혼이 정답을 많이 맞히셨는데 찍으신 분들도 계세요. 우리 9416번이 찬양인가요? 문제를 못 들었어요. 찍어봅니다. 아쉽게도 오답이었어요.
1: 아,
0: 네, 내 영혼이 정답 많이 맞히셨는데요. 가장 네. 먼저 맞히신 분 우리 와우. 3151번님.
1: 와우.
0: 네, 1등으로 정답 맞히셨습니다. 8800번님 정답이시고요. 와우. 2667번님 정답. 와우. 2066번님 정답. 와우. 3151번님 두 번이나 보내셨네요. 정답. 오. 6792번님도 정답 맞히셨고요.
1: 와우.
0: 또 3246번님 정답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또 9795번님도 정답 맞히셨고요. 4927번님 네 영혼이 찬양이 좋습니다.
1: 아멘.
0: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우리 9507번님 뭐라고 보내셨죠? 네 영혼이 하트 보내셨고요.
1: 네.
0: 또 1957번님 극동방송은 생명이자 사랑입니다.
1: 와우.
0: 여기까지는 정답. 여기 정답인데.
2: 여기까지.
1: 그런데.
0: 뒤에가 조금 아쉽다. 뒤에가 조금 아쉬웠어요. 우리 정답 영혼만 보내셨습니다.
2: 아이고.
0: 네, 한 번만 그 바꿔 부른 부분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1: 내 영혼이입니다.
0: 네, 정답은 내 영혼이었습니다. 조금 아쉬워요. 또 7172번님은 신청을 찬양을 해주셨고요.
1: 와우.
0: 또 2667번님 너무 즐겁게 진행하시니 스튜디오

0: 로 뛰어가서 합류하고 싶네요.
1: 재밌겠는데요. 오세요. 공개 방송 때.
0: 네, 공개 방송 때
1: 꼭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0: 됩니다. 우리 네. 다 함께 합니다. 네. 네, 우리 말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공개 방송 만나보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네. 네, 샵 9030으로 말씀이라고 두 글자도 여러분 기다릴게요. 네. 네, 오늘 정답 맞히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세 분. 세 분 뽑아봤습니다.
1: 와우, 세 분이요.
0: 세 분이나 한 명씩 와우. 저희가 뽑았죠?
1: 좋습니다.
0: 네, 말씀드릴게요. 네. 네, 저는 우리 6792번님 드리겠습니다.
1: 4927번님 드립니다.
2: 네, 3246번님. 오!
0: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세 분이에요. 와우. 네. 선물 받으실 수 있는 주소와 성함, 주소와 이름을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샵 9030으로 주소와 이름 기다리면서요. 저희 두 번째 찬양으로 넘어가 볼까요?
1: 네. 네. 함께 나눈 두 번째 찬양 제목은요. 네. 오늘 주제가 창조잖아요.
2: 창조입니다.
1: 근데 두 번째 찬양 제목은 우물가의 여인처럼입니다.
0: 의외의 선곡. 오늘 주제 창조인데 전 또 네. 세상 세계 기대했거든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1: 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이 네. 사건이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인간을 예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새 창조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찬양을 골라봤습니다.
0: 와. 새 창조. 네. 거듭나는. 네.
1: 맞습니다. 야. 맞습니다.
0: 깊네요.
1: 네,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0: 아멘. 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네. 저희는 마셔야 합니다.
1: 맞습니다. 네. 그래서 죄로 깨어진 우리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예수님을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것이죠. 네. 네. 그래서 그 상태 그 자체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사람들을 피해서 그 우물가에 그 뜨거운 정오에 왔던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동이마저 던져버리고 그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이분이 메시아다.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 아멘. 증거하게 되는 그런 새 창조를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0: 아멘. 네. 아, 이렇게 또 한번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라서 좋네요.
1: 아, 아멘입니다.
0: 저는 또 이제 이 세계만 생각하면서 창조를 사실 주제로 하는 건 어떨까요? 했는데 더 깊은 선곡을 네. 해주셨습니다.
1: 조금 이어서 네.
0: 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네. 그 이야기가 담겨있는 찬양 지금 바로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두 분의 목소리로 올려드릴게요. 네. 이번에도 퀴즈가 있는데요. 네, 네, 이 찬양 후에 네.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두 분의 목소리로 올려드릴게요. 네.

0: 아멘 아멘입니다. 하늘 양식이 채워지는 이 시간이길 또 찬양으로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이길 소망합니다.
1: 아멘.
0: 네, 이 찬양 따라 부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 9507번님 네. 아멘. 아. 주님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1: 아멘, 아멘.
0: 맑은 물가에서 듣는 찬양의 시간 같아요. 은혜가 아멘. 넘치네요. 보내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네, 이 시간 또 은혜 되시는 분들 함께 찬양 자리에서 부르시면 됩니다. 네. 입술로 고백하는 그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1: 아, 아멘입니다.
0: 네, 저희가 근데 이렇게 은혜롭게 찬양도 올려드리고
1: 그렇죠.
0: 퀴즈도 드립니다.
1: 네.
0: 네, 지금 바로 퀴즈 올려드릴게요.
1: 네.
0: 네, 두 번째 퀴즈 궁금합니다.
1: 두 번째 퀴즜 제목은요?
0: 네.
1: 뜻밖의 만남.
0: 뜻밖의 만남.
1: 뜻밖의 만남입니다.
0: 뜻밖의 만남. 우물가의 네. 여인처럼. 아, 약간 이해가 돼요. 네, 뜻밖의 만남.
1: 네, 질문을 네. 드립니다.
0: 네.
1: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우물에 그 물을 길러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굉장히 뜻밖의 만남이잖아요.
0: 네, 여러분 다들 아시죠? 그렇죠. 예수님을 뜻밖의 그 정오의 시간에 뜨거운 시간에 만납니다.
1: 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 남편 어딨니? 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죠?
0: 아, 네.
1: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셨죠?
0: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1: 네, 여기서 질문입니다.
0: 네.
1: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마리아 여인의 전 남편은 몇 명이었을까요?
0: 네, 제가 이 퀴즈를 보고 오, 이런 퀴즈를
2: 맞아, 맞아.
0: 네, 전 남편은 몇 명이었을까?
2: 한 명이 아닌가 보네요. 네,
0: 한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리한데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네.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 오, 정답이 바로 나오네요. 야, 대단하십니다. 와. 전 남편은 몇 명이었을까요, 네. 여러분? 어, 네. 우리
1: 객관식으로 준비했는데
0: 네.
1: 너무 잘하셔서.
0: 그래도 준비했으니까 드려봅시다.
1: 네.
0: 네, 1번은요?
1: 3명.
0: 2번은요?
1: 5명.
0: 3번은요?
1: 6명.
0: 네, 여러분 1번 3명, 2번 5명, 3번 6명.
1: 네.
0: 네, 이렇게 숫자가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냥 몇 명 이렇게 보내셔도 됩니다.
1: 네, 맞습니다.
0: 어쨌든 3명, 5명, 6명 중에 지금 정답이 있는 거고요.
1: 네, 맞습니다.
0: 여러분 전 남편입니다.
1: 전 남편입니다.
0: 현 남편은 빼야 돼요.
1: 네.
0: 전 남편은 몇 명일까요?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하셨는데 전 남편 몇 명이었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의 전 남편. 약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조금 재밌네요. 전 남편. 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1: 네.
0: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1: 네.
0: 사마리아 여인이 전 남편이 몇 명 있었어요.
1: 그렇죠.
0: 한 명은 아니었고요. 좀 많아요. 그래서 3명, 5명, 6명 중에 정답이 있는데요.
1: 네.
0: 몇 명일지 여러분 정답 맞춰주시면 됩니다.
1: 네.

0: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우물가의 여인처럼 네, 두 번째 찬양으로 올려드렸는데요. 네, 이 퀴즈가 뭐였냐면요. 전 남편, 사마리아
1: 전남편이었죠.
0: 여인의 전 남편은 몇 명이었을까요?
1: 와우.
0: 네, 현 남편 빼셔야 됐어요.
1: 네.
0: 네, 3명, 5명, 6명 중에 정답이 있는데요. 정답은?
1: 2번
0: 와,
1: 5명입니다.
2: 많다,
0: 예,
2: 많다.
0: 여기서 또 자아성찰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성경 열심히 읽어야겠네요. 틀리시고. 할렐루야. 이 기회로 네, 또
1: 네.
0: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되죠.
1: 아유,
0: 네, 또
1: 맞습니다.
0: 성경 암송하실 수 있는 시간도 있어요. 우리 공개 방송.
1: 맞습니다.
0: 9월 12일
1: 9월 12일.
0: 오후 2시 토요일입니다.
1: 네.
0: 네, 말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네, 신청 가능한 링크 보내드릴게요.
1: 네.
0: 네, 오늘 정답 많이 맞히셨는데요. 네,
1: 맞습니다.
0: 6446번님, 4871번님,
1: 와우.
0: 2066번님. 0792번님은 요한복음 4장 한 주에 한번 요한복음 읽고 있는 중에 퀴즈가 나왔어요.
1: 와.
0: 이것도 은혜네요. 네, 또 054번님 맞히셨고요.
1: 와.
0: 8800번님 너무 많이 맞히셔서 제가 다 불러드리진 못하지만요.
1: 와.
0: 7172번님 퀴즈가 너무 재밌습니다. 네, 9191번님도 네, 정답 2번. 7656번님
1: 와우.
0: 정답이고요. 또 7240번님 정답. 7015번님 전남편 5명이었지만 진정한 남편은 없었죠.
1: 아.
0: 사마리아 여인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하신 예수님의 통찰력이 감동이 됩니다.
1: 와, 제가 준비한 퀴즈를 꿰뚫어 보셨네요.
0: 꿰뚫어 보셨습니다.
1: 와.
0: 할렐루야. 네, 저희 퀴즈 맞히신 분들 가운데 정답 선물 받으실 분
1: 네.
0: 두 분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1: 두 분이요.
0: 네, 우리 7015번님
1: 오.
0: 그리고
1: 0554번님
0: 네,
1: 선물
0: 한분더
1: 드립니다.
0: 드릴게요.
1: 오.
0: 4871번님 오,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네, 선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을 샵 90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 네.
0: 시간이 정말 빨리 갔어요.
2: 아,
1: 와,
0: 오늘
1: 지금 7주 만에 왔는데 7초
0: 네.
1: 만에 간것 같아요.
0: 7초 만에 갔어요.
1: 이게 무슨
2: 맞아요.
1: 일이지?
0: 네, 오늘 창조를 주제로 두 분께서 나눠주셨는데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오늘도 은혜로운 나눔과 은혜로운 찬양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 아, 아멘입니다.
0: 네, 오랜만에 들어오셨는데
1: 네.
0: 우리 형제님, 자매님 너무나도 반가웠고요.
1: 그러니까요.
0: 네,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에
1: 네.
0: 저녁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 네.
0: 네, 지금까지 TF 워십팀 백승조 형제 임예정 자매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즐거이 찬양하는 저녁이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저녁 6시에 놀라운 찬양 속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남은 하루도 승리하세요. 저는 홍서영 PD였습니다.

전민아의 찬양 드림.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지금 당장 닥친 문제는 내 힘으로, 내가 아는 지식으로 풀어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겠습니다. 믿음 없는 생각과 행동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마다 기도해야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기도하며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눈물의 고백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찬양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뒤에 드리는 노래가 아니라 힘든 상황 한가운데서 드리는 기도죠. 기도하지 못할 때, 믿음이 흔들릴 때, 눈물조차 나오지 않을 때에도 찬양을 통해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주는 나의 산 소망이라고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생각, 시간, 상황까지 모두 은혜로 덮어주시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형식이 아니라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마음의 믿음으로 이어지게 하실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그 은혜 앞에 다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려워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옵소서. 교만한 마음으로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거만한 말로 상처 주지 않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 하나를 안고 마주치는 이들에게 나눠주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소중한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며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일을 우리가 함부로 포기한다면 그것은 불신앙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포기한다면 그것은 죄일 겁니다.

우리에게 포기란 없습니다. 절망의 순간이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주님 손 꼭 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주님만 신뢰하며 평안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 시간에는 포항 대성교회 김대훈 목사님께서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시선의 전환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어느 사람이 산길을 걷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분명히 지도에는 길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도를 펼쳐놓고 계속적으로 길을

찾았습니다. 분명히 이곳에 길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사람이 그 지도를 보면서 말을 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갖고 계신 지도는 너무 오래된 지도입니다. 산사태가 나서 그 길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이 산등성을 넘으면 새로운 길이 보일 겁니다.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말보다 자신이 갖고 있는 오래된 지도를 더 신뢰했습니다. 결과 길을 찾지 못하고 계속 산속을 헤매고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길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기에게 길을 알려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소유한 오래된 지도를 더 신뢰하고 그 지도에서 길을 찾으려고 하니까 길이 찾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길은 이미 산세터로 인해서 사라진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과거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좋았던 과거를 붙들고 그때 좋았어, 그때 은혜가 있었는데 계속 뼈껴 먹듯이 옛날 이야기에 마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도 많습니다. 또 반대로 실패했던 과거를 붙잡고 나는 멀려도 안 되는 인생이야,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새로운 일이 있겠어 하며 과거에 붙들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너희 삶 가운데 그것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현재에도 일하시고 내일도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길이 없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길을 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눈에 사막만 보여도 하나님은 그 사막에 강을 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지도를 붙잡고 그 지도를 바라보며 길이 있어야 되는데, 길이 있어야 되는데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야 될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의 변화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회복되셔야 돼요.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과거를 부정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과거가 오늘 우리의 발목을 붙잡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과거의 실패 때문에 오늘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말란 말입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그 은혜에 머물러서 오늘 행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보지 못하는 성도가 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과거는 우리의 기억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가 내 주인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행하시는 그 삶 가운데 붙잡혀 살아야 되고 내일 하나님이 행하실 그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 가운데 오늘을 살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과 미래 지향적인 사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십니까?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십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지나왔던 이야기만 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미래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펼치실 소망을 말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문제는요,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과 꿈, 미래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과거가 나를 붙잡고 그 과거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미래로 나아가는 삶.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미래지향적인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입술만 벌리면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미래의 비전을 말하지 못하고 늘 예전에 과거에 앉아왔던 일에 붙잡혀서 늘 과거의 아픔만 말하는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누구가 원하는 건지 아십니까? 마귀입니다. 왜요? 우리가 과거의 아픔을 말하는 순간 그 아픔에 우리는 딱 붙잡힙니다. 그 감정에 딱 붙잡힙니다. 거기서 놓여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쇠사슬이, 그 죄의 쇠사슬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우리를 먹고 맵니다. 옴짝달싹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 속에서 또 분노를 느껴요. 또 억울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비난과 비판과 정죄밖에 입술에 나올 게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 일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아니다. 너희는 예수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야. 내가 너의 삶을 붙잡고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일을 잊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거는 아무리 기억해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스라엘은 극심한 혼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유는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남하 정책을 쓰면서 파죽지세로 영토를 확정하고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고, 남쪽에 있는 애굽이 이스라엘을 지나 아수르까지 점령하려고 전쟁을 일으키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는 자연적으로 두 파로 나눠집니다. 친아수르파, 친애굽파. 나라가 그렇게 시끄러웠어요. 나라가 시끄러웠으면 백성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임에도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우상을 섬기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든 이야기는, 든 생각은, 야, 대한민국 현실과 왜 이렇게 똑같냐, 그 마음이 확 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 옛날을 기억하지 말고 내가 행할 새 일을 기대하라.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는 사람 아닙니까? 저는 우리의 정체성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옛날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이에요. 상처가 주인인 사람이에요. 과거가 주인인 사람이에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왜요? 시선이 전환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이 일하실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잖아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각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몰라요. 내 자신이에요. 그래서 내 상처, 내 아픔, 내 억울함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시선의 전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받아들여지고 이루어진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래를 위하여 과거를 돌아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똑같은 아픔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할 때 백밀라로 뒤를 보면서 운전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안전하게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왜 돌아봅니까? 앞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건강하게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과거의 실패를 재현하지 않고 바른 길로, 앞으로 바른 방법으로 나가기 위해서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과거의 잘못된 것을 현재 탑승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익숙한 것을 살아가는 게 우리가 너무나 편해해요. 그래서 과거의 잘못을 알아요.
그런데 익숙하게 오늘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과거를 돌아보는 이유는 앞을 더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과거의 잘못된 그 실패를, 잘못된 방식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조명해 보는 거예요. 광복절, 6.25 여러분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6.25 같은 그런 일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얼마나 1천만이 넘는 사람이 이산가족이 되었잖아요. 한국은 여러분 6.25 이후에 영상 보셨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 일이 다시 반복되면 안 돼요. 역사는 그것을 교훈 삼는 거예요. 과거는 그것을 교훈 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믿음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굴절되어서 잘못 나가는 그 삶 가운데 내 삶이 행복하지 않고 힘들었고 뭔가 모르게 죄 속에 계속 빠져있다면 여러분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왜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감정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말해요? 굉장히 그것은 여러분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자신을 버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면 여러분 어제보다 나은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선부터 생각까지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 삶의 환경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를 완전히 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의 중심은 뭐냐면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믿음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과거는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붙잡을 수 있어요. 하나는 과거의 실패입니다. 예전에 해봤지만 실패해서 그래서 그 일을 해봐도 소용이 없어. 누가 말합니까? 내 안에서 내가 말합니다. 나는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과 함께 하시고 나를 사용하실까? 그렇지 않을 거야. 이게 내 안에 내가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과거의 성공입니다. 예전에 내가 대단했었는데, 예전에 그때 나를 통해서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그때 이런 영역이 나타났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당신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냐입니다. 지금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아무리 대단해도 그건 과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이 현재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갑니다. 성경의 정신이에요. 지금 내가 깨어서 지금 내가 예수 안에서 지금 내가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라. 왜요? 과거의 실패 때문에 오늘의 은혜를 놓쳐서도 안 되고 과거의 성공 때문에 오늘 행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은 뒤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앞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잡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미래 일을 말해요. 예언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복 주실 거야, 우리 자녀들의 그 앞길을 이렇게 열어가실 거야. 이게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네 입에서 말한 대로 이루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고백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세요.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나의 미래가 나의 잘못된 입술을 통해서 내가 예언한 대로 되어지는 삶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성령이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 이루실 일을 소망하며 내가 고백한 대로 이루어지는 내 삶과 내 자녀와 가정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시선이 전환이 되어질 때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에 두 가지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보라입니다.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저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의문이 들었어요. 답을 얻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거나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오직 내 시선은 나에게만 머물러 있어요. 나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거나 보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보여져요. 눈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눈을 떠야 보여져요. 할렐루야. 영적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보려고 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본래 길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갇히면 곧 죽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그래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광야였습니다. 애굽을 따라가야 할지 아수르를 따라가야 할지 우상을 섬겨야 할지 말아야 할지 지금 방황하는 그들의 상태가 딱 광야와 똑같았습니다. 혹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환경은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 주식 전문가의 말에 동의해서 투자했더니 빚냈던 돈까지 싹 사라지는 모습도 있고, 그죠? 뭘 따라가야 되겠어요? 부동산 전문가는 땅 사라 하는데 땅 사니까 땅값이 확 떨어지고, 금 사라 금 사니까 금값이 확 떨어지고, 뭘 따라가야 되겠어요? 공무원이 철바통이라 그래가지고 하려고 그랬더니 AI 시대 때 공무원도 앞으로는 줄어진다 그러고, 의사가 최고라 그랬더니 아이고 앞으로는 뭐 로봇가 AI를 통해서 의사 수술을 더 잘한다 그러고, 변호사가 최고라 그랬더니 아니 판례지만 모아놓으면 AI가 더 변호사보다 더 정확하게 그 잘못된 문제를 끄집어내서 판례를 주장해서 이기게 만든다 그러고, 도대체 뭘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길이 있는 곳에서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길이 없는 곳에서도 친히 길을 만드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희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광야는 무엇입니까? 광야는 길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의지할 것이 없어요. 혹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 앞길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낙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앞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삶의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그때 우리의 마음의 근심, 염려,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살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길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으세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오나 나나미가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어떻게 로마는 1000년 넘게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강한 군사력 때문이었을까? 아니다. 만일 군사력 때문이라면 1000년 동안 강한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면 제도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 아무리 탁월한 제도라도 100년, 200년이면 시들게 되어 있다. 그러면 무엇 때문인가? 바로 길 때문이라고 이 책은 말을 합니다. 로마인들은 참 지혜로서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가 천년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인생이 어디로 왔어서 어디로 가는지 길을 몰랐습니다. 그는 유대의 공예회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는 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가는 길을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답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 가는 길을 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은 광야의 길을 내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그 길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만드신 그 길이 나타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우리의 모든 신앙의 방향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선택도, 우리의 삶의 목적도, 우리의 사역도 예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그는 지금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가면 광야 같은 환경 속에서도 길이 보입니다. 길이 열립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마지막이 생명이고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또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 강을 낸다. 그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막에 강이 흐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곳은 더 이상 사막이 될 수가 없는 곳이 되어집니다. 왜요? 땅이 살아나요. 풀이 나요. 나무가 자라요. 생명이 살아나요. 사막에 강이 흐르게 되면 사막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겠다 하신 말씀은 단순히 물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절망의 땅에 소망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메마른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기도하는 것조차도 그 기도도 멈춰버리고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고, 익숙하게 오랫동안 몇십 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바짝 메말라버린 심령으로, 부정적인 심령으로 마치 모래바닥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안타까움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곳에 생명의 물을 주셔서 생명을 일으키시겠대요. 하나님의 생명 속에 붙잡혀 살아가게 하시겠대요. 모래바닥에서 절망 가운데 부르짖던 그 입술이 생명을 품고 소망 가운데 고백하는 입술이 되도록 만들어주시겠대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마치 장애처럼 영적 장애 속에 붙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영적인 부분의 기능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시겠대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 사막처럼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가정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자신의 마음에서도 물이 다 말라버린 것처럼 아침에 눈 뜨는 순간 오늘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숨쉬면서 혹시 하루를 시작하지는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시죠? 아니죠. 세상 사람은 혼자 책임지고 살아가야 될 삶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일하실까 기대하면서 찬양으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깊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어요. 아마 암덩이보다 더 깊은 병일 수도 있어요. 수술하셔야 돼요. 성령의 검으로. 그리고 회복하셔야 돼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종교 행위만 하고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안 당연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회복하려고 여러분 움직이셔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건강진단 받으셔야 되죠. 아유, 목사님 겁나서 병원에 못 가요. 아니, 겁나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병이 확인된다면 치료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겁나서 병원 안 가면 어떻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죠. 결국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 병으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영적으로 메마른 사막 같은, 아니 길이 보이지 않는 강야 같은 내 모습의 삶이 있다면 그거 여러분 치료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강을 내시겠대요. 길을 내시겠대요. 그럼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죠.

0: 있잖아요. 달라지지 않습니까? 시선의 전환이 필요하세요. 거기에 붙잡혀서 그것만 바라보고 이럴 수밖에 없지. 이게 인생이지 뭐 다르겠어. 그러면 이 마음속에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창조해 주시고 전능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어떤 단체 모임에 가는 것과 똑같이 교회 오는 거예요. 여기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요? 기본적인 마음의 고백이 안 될 여기서 뭘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기대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기대가 없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밖에 인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니까 그 하나님이 행하실 그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 이런 문제 가운데 이렇게 역사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강을 내시겠대요. 그러면 더 이상 그것은 사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고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시는 목적입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하게 살기 위해서만 한 것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신 이유도 최종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우리가 그냥 배부르고 형통하고 잘 살고 편안하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에 하나님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온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잘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살아남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광야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길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과거의 실패에 묶여있지 마세요. 과거의 영광에도 묶여있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고 계신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 내 앞에 광야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낼 거야. 혹시 우리 앞에 사막처럼 메마른 우리의 삶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사막에 내가 강을 낼 거야. 이제 지나간 일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과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 오직 말씀으로 지금까지 포항대성교회 김대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대성교회 지역번호 054-285국에 656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때 스펄전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혹시 자네가 그런 교회를 찾거든 나에게도 좀 알려줄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는 마음들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으로 회복하는 시간, 또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찬양 세 곡으로 내 삶의 노래로 출발했습니다. 크룩스의 죄에서 자유를 찬송 메들리 들으셨고요. 양아인의 예배합니다. 그리고 손영진 사모님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교회, 완전한 가정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고 오직 주님만이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갈 때 알게 되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든든한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나는 나의 부족함들, 연약함들 있으시다면 이 시간 찬양에 나올 때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또 어떤 찬양을 함께 나누면 이 시간 더욱더 풍성히 나눌 수 있는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오늘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212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으로 이어갈게요.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이 찬양 신청해 주셨거든요. 찬양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 여러분의 것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클래식 콰이어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에이미 그랜트의 영어 찬송이었는데요. 때저물어 날이 어두우니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프레이지니어 싱어즈의 찬송 함께 들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두 곡의 찬양은요. 데이비쿠가 찬양하는 선한 능력으로 그리고 주리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송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완전하신 주님 앞에 찬양 나누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어디서 어떻게 함께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문자로 참여해 주실 수 있는데요. 기도 제목 보내주셔도 좋고요. 축하 메시지. 또 다양한 간증들 이 시간에 나눠주시면 더욱 풍성한 내 삶의 노래로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실 곳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샵 9330 문자 메시지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은 수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조혜리의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찬송 두곡 듣고 왔습니다. 예수날을 위하여 좋은 이웃의 찬양 들으셨고요. 홀리원의 찬송편곡 주는 나의 목자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주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오늘도 찬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곳곳에서 찬양이 흐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신 줄 믿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참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수요일 순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요즘 정부의 조세정책과 부동산 정책이 큰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비거주 1주택자들까지 타겟이 되다 보니 여기에 대해 수많은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말 가운데 집보다 집이 옳았다는 말이 쓴웃음을 짓게 합니다. 그런데 다수의 고위공직자들이 집보다 집을 지켜왔다는 겁니다. 이 단순한 집보다 집이 옳았다가 우리 자신과 우리 사이의 내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자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집도 집도 우리 인생의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다시 우리 기독교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반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이 아끼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집도 집도 사도 바울을 움직이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을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이브닝 프레이즈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 하루의 삶은 모두가 다 다르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의 인생이 나의 계획대로 흘러간다 하더라도 또 반대로 나의 계획대로 전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음은 그삶 안에서 반드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에 삶이 고되고 힘들다 할지라도 또 반대로 너무 재밌고 즐거웠다 하더라도 하루를 돌아볼 때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모습 가운데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살아갑니다. 아주 놀라운 세계죠. 우리가 이 지구에 살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냥 다 당연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 외에는요, 단 하나의 생명체도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저는 다큐멘터리 엄청 좋아합니다. 특히나 이제 자연 다큐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정말 우리가 매일 길 가면서 그냥 보는 아무 이름도 없는 가치 없을 것 같은 이 잡초 한 뿌리도 만약에 이게 달에서 발견되었다. 그러면요, 그 가치가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라는 곳이 정말 이 우주에서 굉장히 놀라운 너무 많은 생명체들이 정말 다른 별에서 발견되었으면은 그 가치가 어마어마할 텐데, 이래 다 모여가 살다 보니까 별로 가치도 못 느끼게 되는 것 같고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창조 세계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매일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요, 뭐 임종 예배를 자주 드리고 또 병원에 있는 분들, 중환자분들, 성도들 신방을 가면요, 늘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내가 이 하루의 소중함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 목사님, 나의 삶이 달랐을 겁니다. 내가 지금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말씀들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는 가치 없는 별거 아닌 것 같은 하루이지만, 나중에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지고 정말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을 때는요, 그 하루에 할수 있는 그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참 우리는 당하기 전에는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라서 그것을 빨리 알게 되면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알게 되면 아마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삶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세상의 재미보다는 이 생명의 가치, 오늘 하루의 가치, 시간의 가치를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으면 그렇게 살아가면은 참 좋겠습니다.

네, 어노인팅 앨범 가운데서 주 예수의 날에 들으셨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성경을 읽다가 참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 말씀을 이제 나누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요. 열왕기상 3장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데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요 지혜가 뭔지 나와요. 3장 9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하면은 오직 성서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혜가 뭐라고요?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우리는 참 지독하게 안 듣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정말 안 들으려고 해요. 듣기 싫어하고요. 성경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안 듣는 거죠. 그냥 지식에 머물러 있는 거죠. 지식이 지혜가 되어야지 우리가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참안 들으려고 하니까요. 다 아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다 알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자기 나름대로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요즘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냥 그것을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 삶에 적당하게 적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듣고 구하여야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 잘하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잘

듣는 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이제 이 정도 나이 되었으니까 이제 나도 좀 이야기해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이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네, 피아 앨범 가운데서 예수 사랑하심은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매일 살아갑니다. 사랑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나의 어떤 성품이 좋아져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 사랑이 넘쳐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요, 내 속에서 사랑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사랑이 나의 마음에 넘쳐서 흘러가게 되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데, 그래,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용납해야 되겠다. 때로는 좀 기다려줘야 되겠다. 사랑은 인내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은요, 미워하기가 오히려 더 어렵죠. 내 마음에 쏙 드는데 어떻게 미워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당연한 거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인내하고 또 애쓰고 참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원수는 사랑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다 원수입니다.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정말 내가 다른 건다 사랑해도 저 사람만큼은 사랑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제 이 결론적인 말씀만 자꾸 듣다 보니까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에 절망할 때가 참 많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지만 그 과정이 있습니다. 사랑하다가 또 포기하고, 사랑하다가 또 포기하고, 또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내 사랑이 조금 더 풍성하여지고, 네, 커지고, 네, 그런 과정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고요. 대부분 우리의 인생은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까지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네, 예수 전도단 앨범 가운데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날,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다 이루심으로 또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을 지킨 사람들,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완벽한 삶을 산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 이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떤 상황에서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게 흔들리지 않고 고백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거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뭐 대단한 일을 해야지 믿음의 사람이다. 반대로 내 안에 죄가 있으면 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의인이 될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인질 삼아서 자꾸 우리의 믿음을 흔들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요, 이 신앙의 고백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의 이 죄가 여전히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이제 이 죄가,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나의 삶이 아무리 초라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가 정말 못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못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성공했다 하더라도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사는 게 좀 다른 것 같아. 생각하는 게 다른 것 같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습관적인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삶, 하루하루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위로의 앨범 가운데서 내 마음에 눈을 여소서. 지금까지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였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강의입니다. 자, 오늘로 우리가 사도행전 아마 여러분들과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사도행전 28장 우리 3절 말씀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사도바울이 말타라고 하는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동정을 받게 되고 도움을 얻습니다. 28장 3절 말씀으로 봅니다. 바울이 한 문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이런 약속이 있음을 아실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바울에게는 놀라운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의적으로 독사에게 손을 댔다 또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그러한 표적은 거의 사라졌으니까요. 고의가 아니더라도 독사에 물리면 신속하게 치료를 받는 것이 그건 당연한 겁니다. 풀에 데이면 약을 발라야 되는 것이죠. 그때는 신약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특별히 주의 복음이 급하게 전하여 져야 됐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이죠. 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기록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들을 허락도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또 하나의 사건은 사실은 사도바울이 친히 손수 나뭇가지를 모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섬의 원주민들은 그들에게 매우 친절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상륙한 276명의 낯선 타국인들을 영접을 해주었거든요. 날씨는 추웠고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다를 헤엄쳐온 이들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불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불이 타기 시작했을 때 바울은 나뭇다발을 모아와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바울은 게으른 설교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그가 교회의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천막을 만드는 일까지 했잖아요. 분명히 그는 일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불의 나뭇가지를 갖다 대자 거기에 붙어있던 독사가 자연적으로 바울의 손 있는 곳을 이제 이렇게 와서 물게 되었던 거죠. 4절 봐보세요.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그랬어요. 이제 그들은 바울이 독사에 물리자 이제 죽었다. 특별히 저 분명히 뭔가 잘못했으니까 살아나오긴 살아나왔지만 공의가 저를 심판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들은 바울이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를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는 독사의 독으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그러나 죽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게 됩니다. 바울의 손은 부어올랐는지 모릅니다. 금방 죽어져야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이 이교도들이 공의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기에 그는 살인자였으며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보았어요. 오늘날 만일 그와 똑같은 상황이라면 아마도 사람들은 이 죄인들을 도와 형벌받지 않도록 바다로 돌아가게 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로마 제국 전체는 공의의 감각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교국인 로마는 세계에 이런 면에서 공헌을 한 것이죠. 로마는 보통 자비가 아닌 정의의 국가로 기억됩니다. 그 나라에서 죄는 용서되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법을 어겼다면 여러분은 마땅히 그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로마의 이러한 철발굽 하에서 세계는 자비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케 했던 그 당시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인류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5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던짐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엎드려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그럽니다. 이제 반대로 그들이 생각하는 거죠. 바울이 죽지 않으니까 죽지 않는 것은 신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이 말이죠. 7절로 8절입니다. 이 섬에 제일 높은 사람 버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때도 사도로서 그의 표적 은사를 행하였습니다. 그는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통해 버블리오의 부친을 낫게 하셨어요. 9절 10절입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밀리디에서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바울은 여기에서 결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개월을 그곳에 머물면서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고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이해할 수 없어요. 분명히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마 이런 내용들이 좀 대략 생략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의사 누가는 바울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고백한 것을 기억합니다. 사도직과 함께 병 고침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증표였어요. 우리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또 그가 행했던 병 고치는 역사는 복음의 결과임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가 복음을 전했다는 참된 증거가 되는 것이니까요. 11절 봐보세요. 석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배 기호는 디오스구로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밀레도에서 석 달을 머문 것으로 보아서 그는 여기에 기록된 것 외에도 많은 일을 행했을 것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기록된 것은 극히 일부만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복음을 분명히 선포했다. 이렇게 확신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보면 그 배의 상징이 디오스구로라 그랬죠? 이건 로마의 신의 이름입니다. 그 상징은 아직까지 로마 법정에 세워져 있죠. 28장 12절로 13절입니다.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그랬어요. 폭풍이 끝났습니다. 북쪽으로부터 몰려왔던 그 무서운 폭풍이 유라굴로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다시 봄이 돌아오고 남풍이 불고 있어요. 이제 배를 움직여 가고 있는 겁니다.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사례하고 담대한 마음을 어떻게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제 바울이 이제 아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아피오라는 광장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한 어떤

말할 거예요. 신자들의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격려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쭉 보면서 특별히 9장 이후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고 있는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고 왕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결국은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서 로마를 향해 가는 그 여정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면서 27장에서 보았어요. 그가 광풍을 만나서 얼마나 고생을 하게 되었고, 이제 28장에서 그 섬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독사에 물리게 되었지만, 그 물린 가운데서도 그가 살아남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는 것. 더불어서 3개월을 그곳에 유하면서 성경은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상상해 보건대, 사도 바울은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서도 힘있게 증거했다. 이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배를 타고 쭉 이제 봄이 되어서 오게 됩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게 돼요. 28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랬어요. 바울은 분명히 감옥이 아니라 어떤 집에 거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나 항상 군인들의 감시는 받고 있었습니다. 사실 다른 어떤 군사들이 돌아가면서 한 명씩 차례로 바울을 감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죠. 이제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심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놓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참 여러분, 짤막한 문장이지만 이 문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특별히 예루살렘에 들어간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유대인에게 접근을 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바울의 1, 2, 3차 전도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 회당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외쳤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때에도 먼저 유대인들에게 갔고 그가 왜 로마까지 호송되어져 왔는가 하는 것을 쭉 설명하고 있음을 봅니다. 좀더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와 같은 접근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8장 21절로 24절까지를 봅니다.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의를 구원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린 여기에서 죄인이었던 바울이 가졌던 자유를 볼 수가 있고요. 그의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항상 그를 지켜보고 있었던 군인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어쨌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참 시간과 때를 쫓아서 복음 증거하는 이 일을 정말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깨닫게끔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메시지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0: 그들만은 믿고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은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나요? 얼마는 믿고 얼마는 믿지 않고 있는 거죠. 믿으면서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죠. 사도 바울의 말, 그 증거하는 것을 믿었으면 배 타고 가는 사람들이 살았어요. 믿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들을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5절로 31절까지 이제 사도행전 나름대로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됩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진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니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했어요. 정말 복음이 힘있게 증거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세상의 끝으로 퍼져나가는 그 초창기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의심했고 그 불순종으로 사람에게 이 죄악이 들어와서 엄청난 고통과 고난 속에 빠지게 되었어요. 바울이 로마서 1장 5절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라는 말씀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로 돌아오는 길을 허락하셨어요. 그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이, 그 진리가 의미 있고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그 당시에 일부는 복음을 믿었고 일부는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으면 사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바울,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쭉 보여주면서 끝을 맺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록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성령께서는 오늘날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누가 사도 바울의 역할을 감당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십니다. 성령의 사역은 우리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사도 바울로 또는 베드로로 또는 야곱으로 우리를 동원시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도록,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사도행전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기쁨의 그 끝날에, 그 날에 이 사역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역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제가 행한 모든 일들은 사도행전 29장에서 계속해서 기록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랍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사도행전을 44번에 걸쳐서 마치게 되고,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것을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은 이것을 전파하며 예수님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바울의 사역을 보여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하나님 나라, 2번 율법.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청취 소감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2번 생명이었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최근 몇 년간 싱크홀에 관한 뉴스가 신문이나 방송에 많이 등장하는데요. 싱크홀은 우리말로 땅꺼짐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지표면이 원기둥이나 깔때기 모양으로 가라앉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현상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특히 장마철 폭우로 싱크홀이 발생해서 지나가던 차가 빠지기도 하고 길을 걷던 사람이 빠져 부상을 입기도 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아도 지반이 튼튼하지 못하면 이처럼 한순간에 무너져서 생명을 잃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 텐데요. 우리 인생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가장 튼튼하고 안전하겠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을 지키는데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탄탄한 성도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전국 13개 지사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찬양 함께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이어드립니다.

지혜의 말씀 시편 94편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94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인데요. 참으로 험난한 세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살길이고 피난처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극동방송 들으면 여기저기 교회 목사님 그 다음에 찬양이 좋으니까 제가 항상 듣고 있죠. 집에서도 항상 틀어놓고 라디오 틀어놓고 마음이 우쩍할 때 들으면 평안함을 주시고 항상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항상 감사하죠.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해야 되는데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2: 전파 선교사,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전도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드려진 헌금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전파 선교의 씨앗이 됩니다. 전도의 기회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복음을 전해주세요.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시편 139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도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도 계신다는 그런 고백이죠. 우리가 어디까지 내려가든 그보다 더 아래에 계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밤그 사실에 마음을 기대며 그리고 감사드리며 김도연의 샬롬 나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켈리 윌라드의 시편 139편으로 고백한 Where could I go from your spirit 전해드렸습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 중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정말 주님은 어디든 다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전에 어떤 때는 무섭게 읽었던 날이 있고 어떤 날에는 아, 정말 주님이 그렇게 어디에나 계셔서 다행이다라고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 앞으로 숨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주님 눈을 피해서 숨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아, 정말 피할 데가 없다라는 말로 들리기도 하고 그런 그리고 혼자라고 느껴지는 밤에는 어디에 있든 혼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니까 저의 그 형편과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다가왔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쪽으로 읽히든 결론은 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이미 계시다는 것, 그리고 내가 나를 아무리 감추고 싶은 자리, 아무도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자리까지도 주님은 함께 하시고 거기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피아 월십의 믿음의 기도, 어노인팅의 예수 피를 힘입어, 텐트메이커스의 예수 나의 치료자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고요.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아실 수 있고,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The Brooklyn Tabernacle Choir의 I Thank You, Jesus. 그리고 Ron Canoli의 Hallowed Be Your Name. Linda Randall의 He Will Carry You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읽어드렸던 시편 뒤쪽으로 가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지으셨다, 조성하셨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가끔 저는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 뭐저 같은 경우는 왜이 성격은 나이를 먹고도 안 고쳐질까? 왜 나는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될까? 정말 형편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이 고백을 떠올리면 마음이 좀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그냥 어쩌다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지으신 그분의 뜻이 깊게 담겨져 있다는 그런 말씀 같아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리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를 지으신 분의 평가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나를 너무나 귀하게 지으셨고, 분명히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네요.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오베세 예수 어린 양, 빈들의 자유한 사람, 김도현이 부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현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지난주에 처서가 있었습니다. 처서는 24절기 중에서 14번째 절기로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되는 시기를 의미하는데요. 출근할 때 한동안 매미 소리하고 귀뚜라미 소리가 동시에 들렸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귀뚜라미 소리가 더 은은하게 잘 들립니다. 밤과 새벽엔 선선하지만 여전히 활동하는 시간엔 강한 햇볕과 더위가 우리를 여전히 여름에 머물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가을을 알리는 귀뚜라미의 울음소리에 우리의 마음도 선선해지는 가을을 기대하면서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계절은 바뀌고 있고요. 하나님의 완벽하신 시간표 안에서 세상 만물이 정확하게 운행되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가을로 들어가는 문턱에 있는데요. 가을을 테마로 한 시 하나 나눕니다. 가을 편지란 제목의 이혜인 수녀의 시입니다. 하늘 향한 그리움에 눈이 밝아지고 사람 향한 그리움에 마음이 깊어지는 계절. 순하고도 단호한 바람의 말에 귀 기울이며 삶을 사랑하고 사람을 용서하며 산길을 걷다 보면 툭 하고 떨어지는 조그만 도토리 하나, 내 안에 조심스레 익어가는 참회의 기도를 닮았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여름을 지나 가을에 들어선 우리가 선선한 바람처럼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을 시원하게 그리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넉넉히 품어주고 사랑을 나누는 이 계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을 맞이하게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자고요.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주님의 계절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예나몰십의 오 신실하신 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제 매미 소리보다는 귀뚜라미 소리가 더 잘 들리더라고요. 확실히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니 아, 가을이 왔구나 라는 것이 실감이 됐습니다. 처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더운 여름과 같은 이 나날들을 보내고 계시지만 여러분은 어떤 계절에 계신가요? 아직도 여름인가요? 아니면 가을로 들어쓰셨나요? 이해인 수녀의 이 시처럼 도토리 하나가 툭 떨어질 때 내 안에 조심스레 익어가는 참회의 기도를 닮았다는 그 시인의 고백처럼 이 가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리움이 더 깊어지고요. 또 내가 심었던 사랑의 씨앗들을 결실 맺는 아름다운 계절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이 가을을 맞이하면서 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바뀌는 계절 속에서 변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는 이 테마를 한번 가을로 잡아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가을의 선물이에요. 러비미의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닮은 가을.

아멘. 웨이홈의 가을 찬양, 가을 찬송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이 가을을 테마로 한 찬양들 쭉 이어드렸는데, 한웅재 목사님의 노을 가을 들을 때는 이게 동요잖아요. 잠시 어린이가 된 듯한 어린 시절의 그 추억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선선한 바람이 불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이 선선한 바람이 되어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선곡했습니다. 아마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별그대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시죠. 그런 여러분을 저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길 원하는데요.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벤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 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바뀌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요.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한숨소리도 우리의 눈물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가 깊이 체험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자비를 바라면서 남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것은 자신이 언젠가 걸어가야 할 길을 스스로 막아서는 일이라고 설교가인 토머스 아담스는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온종일 마음이 얹힌 듯 답답하고 억울함과 서운함이 솟구쳐 오르는 날이 찾아옵니다. 참 이상하게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산하는 동안 가장 괴로운 건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마음속일 거예요. 상대를 향한 날선 마음에 나 자신이 먼저 베이고 분노로 인해 나의 평온이 먼저 깨지게 되니까요. 그러니 누군가를 향한 작은 용납과 너그러움은 상대방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먼저 나 스스로에게 평안을 선물하는 일인 것이죠. 작은 너그러움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걸어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송정미의 서로 사랑하라로 달빛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께서 가신 길, 그 사랑의 길로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텐트메이커즈의 예수나의 치료자 띄워드리고요. 여서 나무엔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어노인팅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가스펠 싱어의 전하자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마라나타 프레이즈 밴드의 주의 이름 높이며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3일 POP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아이노스의 내가 매일 기쁘게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어쿠스틱 찬송가의 죄짓 맡은 우리 구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기프티드의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김은영의 주를 악모하는 자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소울의 꿈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For Him의 The Love of God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나보다 반발짝이라도 또는 먼저 경험한 누군가가 앞서 있다면 마음이 참 놓일 거예요. 가보지 않았던 것 같지만 누군가 먼저 경험했고 가봤다는 그 길을 나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막연한 그런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바로 주님을 구주삼고 나아가는 길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또 폭풍우에서도 나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보지 않았던 길이라도 당당하게 또 평안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삶의 고백 가운데 구주를 찬송하는 것만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키로 잡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갈 때 얻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전해드렸어요. 주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거듭난 사람들은 내 삶의 주인이 우리 주님임을, 예수님임을,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길 때 얻게 되는 참된 평안,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북녘의 동포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함이 조금씩 생기실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맡긴다는 것,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잘 이해가 되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가심을 내가 믿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보다 앞서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죄를 모두 사해 주시고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오늘도 AM 1188kHz 제주국 동방송의 AM 1566kHz를 통해서 방송 듣고 계신 북녘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 방송 함께 하시면서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북녘의 성도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과 또 외부의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복음 통일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과 함께 남북한 청년들이 이야기 나누는 통일에 대한 이야기, 너와 나의 어울림 잠시 후에 만나보실 거고요. 또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은혜의 사연들, 그리고 복음 통일을 위해 한 줄의 기도 등 귀한 문자 사연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통일이 될 그날까지 남북한 청년들과 함께 통일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너와 나의 어울림. 오늘도 함께하는 남북한 2030 청년들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입니다.
3: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온 성입니다.
4: 안녕하세요. 강원도에서 온 감자입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퇴근한 직장인 보라입니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매주 다양한 주제로 우리 남북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어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얘기를 나눠볼까요? 오늘의 주제 전해드립니다.
6: 여러분은 통일 후 어떤 미래를 그리시나요? 한때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통일 이후 남북한의 경제통합과 개발 등으로 인한 발전의 이득을 먼저 생각한 건데요. 통일 이후 남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풍부한 자원이 만난다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또한 내수시장의 확대와 한반도 군사긴장 완화 등으로 얻게 되는 무형의 가치도 어마어마하겠죠. 하지만 통일 이후 장밋빛 미래만 그릴 순 없을 겁니다. 여러 사회 갈등과 경제적 격차로 인한 부동산 폭등 등의 문제점도 예측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꼭 이뤄야만 하는 통일, 장밋빛 미래와 벌어질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0: 자, 오늘의 주제는 통일은 대박인가라는 주제로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7: 네, 많이 들어봤죠. 네.
8: 저는 통일은 무조건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통일의 가치를 우리는 경제보다 사람에서 시작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네. 우리 분단은 이 민족의 상처고 또 아직도 이산가족이 생사를 모르는 현실이 너무나도 이 고통스러운 이 현실이 회복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대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통일은 이익을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라 회복과 화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통일은 민족이 다시 하나 되는 샬롬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7: 멋있네요.
0: 오, 하나님 안에서 이 샬롬의 회복이 그게 대박이다. 경제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통일은 대박이다. 사실은 들은 게 한 10년 전쯤 그쵸?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때 생각이 나세요?
3: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때 이게 한국에 왔거든요. 진짜 저는 그때 대박이다. 진짜 너무 잘 된다. 잘 됐다. 그래서 앞으로 통일되면 나도 진짜 고향에도 가고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대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왜 실패했는지 그 대박이 조금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박의 길로 가려면 진짜 한민족이 한

0: 나는 품으로 가는 길이 대박이 아닐까.
1: 아, 그냥 경제적인 얘기만 계속 하다
0: 맞아요.
1: 보니까
0: 네.
1: 그랬던 것 같다. 왜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2: 공감이 되는 게, 다 같이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 맞아! 라는 게 공감이 돼야 될 텐데,
1: 네.
2: 대중을 설득하지 못한 캐치프레이즈로만 남아서 실패로 남았다고 생각해요. 아쉬운 일이죠, 사실은. 우리가 방금 사랑님이 얘기해주신 것처럼,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이 왜 이게 통일이 대박인지에 대한 차근차근 설득하는 과정 없이 일단 주구장창 얘기를 하니까, 아, 또 약간 통일 쪽에 뭐 돈이 몰리나 이런 걸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네. 괜히 더 좀 의심스럽고,
1: 아무래도 그렇죠. 경제적인 면만 좀 부각을 많이 한 것 같아서
2: 그랬던 것 같아요. 아쉬웠죠. 그래서
1: 네. 경제적인 건 당연히 뭐 북한에 지하자원도 많다더라.
2: 아, 네.
1: 그렇죠. 뭐 우리 인구가 이렇게 합쳐지면 국력도 더 커질 거다.
2: 네.
1: 세계 속에서 영향력이 더 커질 거다. 이런 생각 때문에 대박은 또 맞을 수 있다라고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만
2: 네.
1: 강원도에서 오신 감자님 10년 전만 해도 학생 때였을 텐데
3: 네.
1: 네. 어떠셨어요 그때는?
3: 저는 사실 그때는 좀 주변 친구들의 말에 휩쓸리는 친구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1: 네.
3: 통일? 굳이? 예, 조금 가깝진 않았을까. 뭔가 너무 까마득한 미래 같고 당장 눈앞에 있지 않은데
2: 네.
3: 좀 막막한 거예요, 사실.
1: 네.
3: 그래서 깊게 생각해보진 못했는데 극동 아카데미를 통해서 북에서 온 언니, 오빠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2: 네.
3: 저는 인권 문제 그 하나로만 바라봤을 때 통일이 대박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단순히 가난하고 힘들고 그런 삶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의료 환경의 부족함? 그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을 못 했었는데 북한의 주민분들께서 그런 어려움들, 정말 내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던 복지들을 단 하나도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그 현실이 조금 마음이 많이 아팠어서 그 인권 문제 하나로만 바라봐도 통일은 대박이다 생각합니다.
1: 예, 되게 관점이 다르네요. 이거는 북한 주민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억압받고 있거나 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남쪽보다 부족한 삶을 살고 있는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땐 통일이 된다면 우리네 삶도 나아지겠지? 북에 계신 분들 그런 기대를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0: 일단은 제가 탈북민 입장에서 진짜 대박이다. 진짜 앞으로 통일되면 나 북한도 가고 우리는 또 관광도 다닐 수 있고 그리고 경제가 하나로 합쳐지면 진짜 대박 날 거라는 그런 기대감.
1: 우리도 남쪽처럼 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0: 네, 맞아요. 근데 솔직히 다 그런 생각을 가진 건 아니지 않을까요? 네, 뭐 그때 박근혜 정권 때는 통일은 너네 여기 들어와 이런 입장이었으니까
1: 네.
0: 북한 자존심에서는 솔직히 너네가 뭔데 이러면서 그게 과연 대박이 맞았을까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1: 아, 북에서 봤을 때는 이게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셨군요.
0: 맞아요. 네. 일단 흡수통일을 하게 되면 경제가 대박이 날 것이다. 관광이 대박이 날 것이다. 그리고 저 DMZ 생태 그 자연 국제 평화공원을 뭐
2: 만든다.
0: 하겠다 이러면서 대박을 외친 것 같은데
1: 이런 준비를 안 하진 않았던 것 같고
2: 네,
1: 설명과
2: 했으나.
1: 좀 설득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시장 규모가 커지고 내수 시장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를 바라본 국제사회의 위협 또는 긴장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이제 오가는 뭐 물류라든지 모든 것들이 사실은 원활해지니까 이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을 제일 먼저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2: 네.
1: 대박이다라는 표현을 쓴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주민분들의 입장에서도 어떤 인권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 거고 좀 더 자유를 얻게 되는 것도 그 입장에서는 이제 대박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텐데
2: 네.
1: 흡수통일이 된다고 하면은 북한 분들에게는 조금
2: 자존심에서
0: 네. 맞아요.
1: 근데 사실 북에서 대박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탈북하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2: 아, 진짜요?
1: 네. 들어보신 적
0: 네,
1: 있으시죠?
0: 저는 그때 와가지고 진짜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1: 네, 실제로 북한 내에서 남한 대통령이 대박이래. 그래서 우리 오래 라고 해가지고 헤엄쳐서 오신 분도 있고 그때 탈북해서 오신 분도 있고 북에 계신 분들께는 어떤 희망을 심어주는 말로 일부러 좀 강하게 말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2: 네.
1: 앞으로 지금 생각해도 대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그럼요. 네, 그리고 지금 금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럼요. 그 다양한 광물 자원들을 또 다 캘 수 있는데 그럼 대박이죠.
1: 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한민족이 함께 쉽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네네네. 대박이 될 수 있다. 네. 예.
2: 독일 사례가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제가 유럽 교환학생 있을 때 그

0: 독일 친구들이랑 얘기하면 여전히 지금 통일된 지 엄청
1: 그렇죠.
0: 오래됐는데도
1: 30년이 넘었죠.
0: 여전히 경제적 차이가 있고 동독에 비해서 서독에 사람들이 몰려서 살고 하니까 인구 밀도가 차이가 여전히 있는 걸 보면서 대박이라는 말만 들었을 때는 단기적인 이익을 생각하기
2: 맞아요. 네, 맞아요.
0: 쉬운데 사실 처음에는 남한 입장에서는 손해를 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럴 거고 그런 좀 로드맵을 다 같이 그리고 다 같이 공감하는 시간이 없어서 좀더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지 않았나.
2: 저는 아까 그 인권 문제에 이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싶은데
1: 네.
2: 교육과 의료의 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남한의 교사를 준비하는 많은 청년들, 또 의료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예비 의료인들이 이제 남북이 통일됐을 때 가장 먼저 직업을 얻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1: 아, 어떤 기회가 더 많아질 거다.
2: 그렇죠. 기회장이 열리지 않을까. 사실 저도 교육 전공을 했지만 기회가 많이 없어서 좀 취업이 어려웠던 케이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기회가 그래도 조금 더 열리지 않을까. 이런 방향으로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또 결국에 학교와 병원이 세워지려면 건설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정말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기회를 얻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1: 맞아요. 네.
2: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그걸 해결하기 위한 기관을 준비해 주시는 분들, 또그
1: 네.
2: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생각하면 통일이 대박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서 다 어떤 기회나 부흥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경제적 활성화도
0: 네,
1: 마찬가지고.
0: 그렇죠.
1: 자, 그러면 이를 위해서 우리가 뭐 대박이 진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3: 모두 각자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 각자의 노력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데,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이 통일이 대박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또 지금 한국 사회가 뭐 취업도 안 되고, 부동산도 비싸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청년들이 좀 막막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청년들에게 앞길을 열어줄 것인지,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통일이 대박이, 진짜 대박이라고 생각을
1: 그러니까 통일을
3: 합니다.
1: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층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방향이나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 네.
0: 보통 우리가 친구들이랑 와, 진짜 대박이다 라고 말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면
1: 네.
0: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와, 정말 이런 면이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통일하면 갖고 있는 스테레오타입을 한번 싹다 버리고, 이런 관점에서 이게 대박일 수 있겠네라는 공론화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토론회나 담론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1: 네.
0: 있어서 아이데이션을 많이 하는 기회가 있다면, 아, 이래서 대박일 수 있겠다라는 걸 같이 참여하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1: 예.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리고 전하고 하는 뭐 정부 당국자들 뿐만 아니고도 민간의 전문가들도 좀 분야별로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0: 그러니까요.
1: 그런 연구자들도 좀 많았으면 좋겠고, 저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3: 근데 뭐 대한민국에 연구자들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1: 맞아요.
3: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너무 크게 이게 정책적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거지.
0: 맞아.
3: 각자가 어떤 이 통일이 되면 나한테는 어떤 대박이 올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이런
0: 아,
3: 생각을
0: 피부에
3: 해봐요. 네,
1: 네.
3: 맞아요.
2: 저는 지금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냥 문득 생각이 든 건데,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서 지금 저희와 같은 주제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셨으면
3: 맞아요.
2: 좋겠다는
3: 좋아.
2: 생각도 들어요. 그냥 듣고 그렇구나. 나도 약간 이런 마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로 조금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1: 맞아요.
2: 드네요.
1: 네.
4: 우리가 그동안 계속 경제적인 대박만 부각해서 생각해왔지만
1: 네.
4: 사실 영적인 대박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우리 한국교회나 극동방송에서 잘 이뤄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왜 영적으로 대박이 되는 건지, 그렇죠? 그리고 통일이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왜 필요하고 통일하길 정말 잘했다 나중에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모습들을 정말 한국 교회나 성도들이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0: 네,
3: 맞아요.
1: 네.
3: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 믿기 전에는 뭐 대박이면 좀 부정적이었어요. 대박이면 얼마나 대박인데 나한테 뭐
1: 그렇죠.
3: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음이 풍성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한 자매로 형제로 이렇게 모일 때 그 힘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대박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사실 지금

0: 와서 다시 대박이라는 얘기를 꺼내고 싶은 건 아닙니다, 저희가. 그런데
1: 네.
0: 이제 통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거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민족적인 사명이라면 이게 정말 모두, 남북한 모두가 불만이 섞인 통일이 아니라 하길 잘했다.
1: 맞아요.
0: 이제 통일은 안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라고 모두가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길로 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 한국 교회가 뭐 다들 기도를 준비하셨겠지만 그런 길들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뭐 인권적인 면에서 어떻게 나아질지, 경제적인 면은 어떻게 좋아질지, 또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또 이들을 이끌어갈 계획인지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특히 여기 계신 우리 2030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그런 것들을 이끌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1: 아멘.
0: 자, 오늘도 귀한 이야기 나눠본 2030 세대 우리 청년들과 함께 했는데요. 우리 각자 인사 나누실까요?
2: 지금까지 사랑이었습니다.
3: 성희였습니다.
4: 감사였습니다.
5: 보라였습니다.
0: 네.
6: 너와 나의 어울림.
7: 감사합니다.

능력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국민일보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한국산 요격 미사일을 미국에 제공하고 이를 우크라이나나 유럽 동맹국 등에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결렬된 뒤 미국이 캐나다산 제품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캐나다도 보복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중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약 52만 명으로 한 달 전보다 6배 이상 늘어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검출률이 9.1%까지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중국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대회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100m를 9.39에 달려 우사인 볼트의 세계 기록보다 빠른 기록을 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 워싱턴 중진부에서 최대 시속 300km의 자동차 경주가 열렸고 트럼프 대통령의 경기 시작을 알렸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K-콘텐츠와 K-뷰티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식 미용 서비스를 찾는 외국인이 늘면서 국내 주요 미용실 업체들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들의 한국 영상물 시청 유포 사건을 계기로 북한 당국이 전국 대학의 전자기기와 연구개발 환경까지 검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신의주시에서 20대 청년 4명이 외부 영상물을 시청하다가 불시 검열에 적발돼 공개 재판을 받고 노동단련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안세영이 세계 배드민턴 선수권 여자 단식 정상에 3년 만에 복귀하고 이소희와 백하나도 여자 복식에서 31년 만에 한국에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국민일보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부족 문제와 관련해 한국산 요격 미사일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미국 CNN 방송에 출연해 한국이 매우 정교한 요격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이 이를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이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유럽 동맹국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를 간접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한국에 방공 시스템 지원을 요청하면서 법적 제약이 있지만 양국 외교관들이 접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펜스 전 부통령은 이란 전쟁으로 미국의 방공미사일 재고가 부족해진 상황에서 겨울이 다가오면 우크라이나의 취약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학교와 병원뿐 아니라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에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의 5%만 제공해도 겨울을 나는데 충분할 것이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한 만큼 겨울을 앞두고 방공망 확보가 더욱 시급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결렬되면서 양국이 보복 관세를 주고받는 무역 갈등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존의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와인과 유제품, 시멘트, 의류, 아이스하키 장비 등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도 새로 5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과 전쟁 중이라고 선언하며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캐나다가 미국의 주가 되지 않으면서도 주가 되는 데 따른 혜택을 원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양국은 협상 과정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50%에서 25%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

5%로 낮추는 방안까지 논의했지만 미국 업계와 행정부 내 강경파의 반발 등으로 막판 협상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산업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이번 관세 충돌이 철강과 자동차를 넘어 양국 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난 가운데 국내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검출률과 입원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에서 보고된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약 52만 2천 명으로 6월에 7만 9천 명보다 6배 이상 늘었습니다. 중국의 표본감시병원에서 독감과 비슷한 증상으로 외래와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코로나 양성률도 6월 말 8.2%에서 지난달 말 21.2%까지 상승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검출률이 9.1%를 기록해 직전 주였던 5.7%보다 높아졌고 3주 전의 3.2%와 비교하면 약 2.8배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 입원 환자도 23명에서 56명으로 증가했는데요. 전문가들은 폭염으로 환기가 부족한 실내에서 냉방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겨울철 백신 등을 통해 형성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여름철에도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대회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운동 능력이 1년 만에 크게 향상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100m 예선에 출전한 텐궁 울트라는 9초 39 만에 결승선을 통과해 우사인 볼트가 세운 인간 남자 100m 세계 기록 9초 58보다 빠른 기록을 냈습니다. 지난해 이 대회 100m 우승 기록이 21초 50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기록이 절반 이하로 단축된 것인데요. 텐궁 울트라는 제자리 높이뛰기에서도 지난해 우승 기록의 3배가 넘는 기록을 냈고 400m 결승에서는 38초 15로 우승해 인간 남자 세계 기록 43초 03을 앞섰습니다. 올해 대회에는 16개국 666개 팀에서 로봇 2056대가 참가해 육상과 테니스, 축구뿐 아니라 공장과 물류, 서비스 현장의 업무 수행 능력도 겨루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활용 능력을 겨루는 종목은 지난해 6개에서 올해 21개로 크게 늘어 식음료 제조와 판매, 전기차 충전 등 다양한 과제가 포함됐습니다. 다만 축구 경기에서는 로봇들이 수시로 넘어지거나 공의 움직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여 복잡한 동작에서는 아직 인간과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자동차 경주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중심부에서 열렸습니다. 프리덤 250 그랑프리로 이름 붙은 이번 대회에는 최대 시속 300km로 달리는 인디카 경주용 자동차들이 참가했으며 의회 의사당과 스미소니언 박물관, 국립문서보관소 등 연방정부 핵심 시설 주변에 약 2.7km 길이의 임시 서킷이 설치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참석해 직접 녹색 깃발을 흔들며 경기 시작을 알렸고 대통령 전용 차량인 더 비스트도 트랙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약 20만 명의 관중이 찾은 이번 행사는 준비 비용만 3,500만 달러 이상이 투입됐으며 보잉과 스페이스X, 아마존 등 미국 주요 기업들도 후원에 참여했습니다. 주최 측은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 시절 경마가 열린 이후 워싱턴에서 처음 열린 경주라며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K-콘텐츠와 K-뷰티의 인기가 확산하면서 화장품과 헤어 제품을 넘어 한국식 미용 서비스 자체의 해외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 483개 매장을 운영하는 리안 헤어는 다음 달 중국 상하이에 8호점을 열고 9월에는 요르단 암만, 11월에는 두바이에 매장을 열어 중동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입니다. 박승철 헤어 스튜디오도 미국에 이어 이달 라오스에 첫 매장을 열었고 내년에는 베트남과 태국 진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리핀과 태국, 일본, 베트남 등 4개국에서 7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준호 헤어 역시 내년 미국에 첫 매장을 열 계획인데요. 업계에서는 해외 미용실이 커트나 염색 등 비교적 단순한 서비스에 집중한 것과 달리 한국 미용실은 고객의 얼굴형과 두상, 모발과 두피 상태 등을 분석해 개인별로 어울리는 디자인을 제안한 것이 강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맞춤형 서비스가 외국인들에게

예, 고급 문화 체험으로 인식되면서 한국식 미용 서비스 자체를 해외로 수출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데일리 NK는 김책 공업 종합대학 학생들이 차단벽을 뚫는 우회 기술을 개발해 한국 영상물을 시청하고 유포하다 체포된 사건의 계기로 북한 당국이 전국 대학에 강도 높은 검열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평양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과학기술 인재들이 자신들의 기술을 외부 문화에 접근하는 데 활용한 것을 체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보고 이달 초 평양과 지방의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검열을 강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국과 사회안전성, 반사회주의 단속조직과 대학 당위원회 등이 학생들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운영체제를 확인하고 삭제된 기록까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숙사와 연구실에 대한 불시 수색과 함께 연구용 통신 장비와 프로그램 개발 환경도 감시 대상에 포함됐으며 같은 학급 학생들끼리 서로 감시하고 이상 징후를 보고하는 체계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학 내부에서는 강도 높은 단속에도 이미 외부 세계를 접한 청년들의 호기심과 갈망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20대 청년 4명이 한국과 중국의 영화와 드라마 등 외부 영상물을 시청하다 적발돼 공개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한 청년의 집에 모여 외부 영상물을 보던 중 인민반장을 대동하고 불시에 들이닥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단속 조직에 체포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컴퓨터와 휴대전화, 휴대용 저장장치 등이 압수됐으며 추가 가택수색에서도 저장장치가 발견돼 이들은 최근 3개월 동안 외부 영상물을 시청해 왔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한 달간 조사를 받은 이들은 이달 초 청년동맹 관계자들과 공장 기업소 청년들이 동원된 공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다만 외부 영상물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유포하지 않았고 압수된 저장장치에 중국 영상물의 비중이 더 컸다는 점이 참작돼 노동교화형 대신 노동단련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개 재판을 지켜본 청년들 사이에서는 외부 영상물을 단순히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공개 재판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이 부상을 딛고 3년 만에 세계선수권 정상에 복귀했습니다. 안세영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세계 배드민턴 연맹 세계선수권 여자단식 결승에서 세계 2위인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를 2대 0으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지난달 일본 오픈에서 왼쪽 발 통증을 호소한 뒤약한달 만에 복귀한 안세영은 이번 대회에서 단한 게임도 내주지 않고 우승하며 2023년 이후 3년 만에 세계선수권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여자 복식에서도 이소이와 백하나가 세계 랭킹 1위인 중국의 류성수 탄닝조를 2대 0으로 꺾고 우승했습니다. 한국 여자 복식이 세계 선수권에서 정상에 오른 것은 1995년 기령아 장혜옥 조 이후 31년 만입니다. 이로써 한국 배드민턴은 이번 세계 선수권에서 여자 단식과 여자 복식에서 금메달 2개를 수확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8월 27일 목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목요일 우리나라는 중부지방과 제주도가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남부지방의 하늘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 21도에서 26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4도로 오르겠습니다. 북한은 평안북도와 함경도에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평안남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 8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30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충청도는 대체로 종일 날씨가 흐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청주와 추풍령에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우산이나 우비 챙기시면 도움되겠습니다. 충청도의 아침 최저기온 청주와 대전 24도, 세종 23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대전 33도, 세종 32도, 청주 31도로 전망됩니다. 전라도에서는 군산과 고창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광주 26도, 전주 25도, 군산 24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전주와 광주 33도, 군산 32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도 전 지역의 하늘이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이어도 28도, 제주와 서귀포 27도, 낮 최고기온은 제주 34도, 서귀포 31도, 이어도가 29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이 흐리겠는데요. 자성과 강계에서는 구름 많은 하루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 평양과 개성 23도, 강계 17도, 낮 최고기온은 개성 30도, 평양 29도, 강계가 25도로 예상됩니다. 마찬가지로 함경도도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 흐리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약간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북청 22도, 평강 21도, 운기 19도, 낮 최고기온은 평강 27도, 운기 26도, 북청 25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 맑겠고요. 서해 북부는 종일 날씨가 흐리면서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이상 27일 목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317 성도님 오랜만에 문자를 주셨어요. 평소에 잘 듣지 못했는데 오늘도 잠이 깨서 항상 틀어놓고 있는 극동방송을 듣다 보니 북한과 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를 듣게 됐습니다. 오늘도 북녘에 있는 성도들은

이 방송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또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까를 함께 궁금해하며 기도했는데, 너와 나의 어울림에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우리가 더 준비하고 막연한 두려움만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준비를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통일을 준비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나눠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준비 없이 맞이하는 통일은 재앙일 수가 있지만, 우리가 기도로 준비할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또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통일의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그런 마음을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샵 1069번으로 귀한 방송 청취 소감이나 통일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간절한 기도의 한 줄도, 응원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북녘 땅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또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이나 노동자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점들,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또 나누고 싶으시다면, 가능하시다면 편지나 엽서를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더욱 평안한 시간 맞이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한 대학에서 사랑에 대한 10가지의 모순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5가지의 제목인데요. 사랑은 주는 것일지 쟁취하는 것일지,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은 남을 돕는 것일지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일지, 세 번째는 사랑은 새로운 상대에게 끌리는 것일지 옛 추억을 회상하는 것일지, 네 번째는 사랑은 무조건 옳은 것인지 잘못된 사랑도 있는 것인지, 다섯 번째는 사랑은 이기적인 것인지 배려하는 것인지, 이런 질문들이었습니다. 모순은 명제끼리 서로 맞지 않을 때, 그리고 명제와 행동이 맞지 않을 때 일어나는 어긋난 모습을 뜻하죠.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사랑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잘못된 사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께서는 이 모순을 이야기하시면서 신앙생활에도 이런 유명한 세 가지의 모순이 있다고 소개해 주셨어요. 첫 번째 모순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말씀인 성경은 멀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순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전도는 일절하지 않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경도 안 보고 전도도 안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주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이 드리워지는 삶일까요? 아니면 모순뿐인 삶일까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삶으로 드리우는, 주님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향기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머문 자리에는 분명한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도 그렇겠죠. 우리가 머무는 자리마다 사랑과 섬김, 용서와 그 온기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군가 우리를 통해 느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머무는 모든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나가는 복된 순간순간들 보내시길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앞서 나눈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선포하고 찬양 계속해서 올려드립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사탄에 대한 계교를 경계하라고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리라. 언제부터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됐느냐? 어릴 적부터 여향을 미쳤다고 그러죠. Early beginning. 오늘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언제 적부터 알 수는 없지만은 사탄의 여향, 마귀의 여향을 받는데 아마 여러분들의 어린아이들은 모르지만 우리 애들에게는 거짓말을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거짓말을 곧잘 하더라고. 도둑질 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도 우리 애들은 자라면서 도둑질을 곧잘 하더라고. 안 가르쳤는데도 하는 것은 이미 벌써 아담과 해와의 성품을 받고 태어난 어린아이들은 할 수 없이 부모가 가르치지 않아도 잘해요. 언제서부터? 출생부터.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참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자기 자녀에게 거짓말하라고 가르치는 부모 없을 거예요. 도둑질하라고 가르치는 부모 없을 거예요.

0: 겁니다. 그런데 종종 거짓말도 잘 배웠고 도둑질도 잘했고 선을 가르치기만 했는데 악을 먼저 배우는 자녀들. 그렇기 때문에 수슨 웨슬리는 자녀들의 고집을 두 살 안에 바로 잡지 않으면 그 고집을 꺾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두 살 안에. 마가복음 9장 18절에 바로 그 말씀이지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우리 애를 잡으면 거꾸로 트리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고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라. 물리칠 수 없는 힘, 파괴하는 목적, 율법 아래 있느냐 은혜 아래 있느냐.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저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다고 그랬죠. 공중에 권세를 잡은 사람이기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사탄의 능력을 제어할 자는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이 찬양을 사랑하는 우리 언니에게 드립니다. 사랑하는 언니, 지금 어떻게 지나고 있는지요? 언니와 헤어진 지 28년이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고난 행군 때 우리 집에 옥수수 쌀과 국수를 가져다 주고 울면서 떠나거든 그 모습 언제나 잊혀지지 않습니다. 언니, 나는 해외와 좋은 남

0: 남편을 만나고 딸 하나 낳고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습니다. 언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언니, 나를 수많은 죽음 가운데서 특별히 택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께 부름 받은 자녀로서 말씀과 기도로 북한 땅의 복음을 위하여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북한 땅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들어가 하루속히 복음 통일을 이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니, 1907년에 북한이 복음의 불길이 곳곳에서 교회가 서고 예수 믿던 곳입니다. 언니, 그러므로 누구를 통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가정에 평안이 오고 축복이 옵니다. 언니,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언니, 예수 믿고 구원 받기를 축복합니다. 언니, 사랑합니다.
1: 찬양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언니가 있는 북녘 땅 가운데 가득 울려 퍼지길 소망하면서 북한이 고향인 김춘옥 자매는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소망이 담긴 오늘의 찬양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답하는 선지자 이사야의 대답처럼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고도 기도하면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북한이 고향인 김춘옥 자매의 오늘의 선곡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찬양의 가사와도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대답도 분명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순종의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그리고 순종에 앞서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자리에 바로 서길 바라면서요, 고향 북한 땅을 향한 김춘옥 자매의 간절한 그 소망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시며 부르실 줄 믿으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오늘도 귀 기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만 집중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고 따르며 그렇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오늘도 승리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23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당신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상을 펴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에 당신의 선하심과 인의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의 한숨과 탄식이 비통과 비참이 넘치는 바로 그곳도 주님 안에서 푸른 풀밭이며 은혜의 자리임을 선포하면서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는 하루를 구하면서 우리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주님만을 따르는 모두가 되길, 그런 남과 북이 되기를 기도하고도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방송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우리 주님의 말씀,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데요.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34번째 시간 함께합니다.
1: 사무엘하 22장에는 다윗의 승전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여 부른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23장에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이라고 하니까 유언적인 형식은 띄고 있지만 그렇다고 다윗이 막 죽어가면서 이 땅에 남긴 마지막 유언은 아닙니다. 마지막 말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반드시 자녀와 후손들이 듣고 따라야 될 일들을 당부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무엘하 23장에서 전하고 있는 다윗의 마지막 말은 성령이 하게 하시는 말로서 다윗이 자녀와 후손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전하고 있는 선지자적 메시지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합당해 보입니다. 다윗은 치열하게 살아왔던 자신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에 그가 굴곡지게 겪었던 수없이 많은 위기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자기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동행하시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의 은혜를 더해 주셨다. 그것이 내 생애의 증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생각할 때 다윗답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느 사람과 다르게 또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귀한 믿음의 고백들을 그의 삶 가운데서 녹여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다윗답다라고 하면 좀 높여 부르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윗답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안에서 증언하는 내용들을 보면 골리앗을 죽인 일이나

수많은 전쟁에 참전하여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피 흘려 싸워서 승리한 일들이나 또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던 모든 지파들을 통합하여서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어낸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시작한 장본인, 이러한 의미들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죠. 나는 힘이 없고 지혜가 모자라고 또 지지해 주는 사람이 많지 않은 존재였는데,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으로서의 능력이나 통치에 대한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없을 텐데, 그러나 다윗이 왕으로서 통치하고 지금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백성들이 왕으로 인하여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같은 결과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나는 힘이 없고 지혜롭지 못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많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 편을 들고 계시고 다윗이 하나하나 살아가는 그 날들에 하나님 자신의 뜻을 담아주심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삶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다윗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전하는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으며 그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결과가 오늘 내 삶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이 마지막 말 속에서 하나하나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자기의 업적이나 치적들을 드러내어 자랑하거나 잘난 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셨는가?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떤 인생을 살아오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이야기 나눈 다윗이 다윗다울 수 있는 것, 다윗답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에게서 출발한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다윗의 마지막 말의 중심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은 하나님이 스스로 파괴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영원토록 보존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인 다윗, 그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인 다윗을 통하여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 영역 위에 세워지기에 견고하다, 굳건하다, 바로 그 사실이 증언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스라엘은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삶도 무너질 수 없습니다. 흔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같은 약속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에서 더욱더 확증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고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교회가 무너지면 어떡하나,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교회가 흔들리면 어떻게 하는가, 망하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염려들이 늘 우리 마음속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는 우리가 이래야 된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맞추어서 무언가를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약간 비상적인 임시 대책들을 꺼내놓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염려거리는 교회의 무너짐, 교회의 망함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집중해야 할 그리고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앞에 있는 한 문단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교회의 기초이신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것을 말함으로써 세상의 지혜로 교회를 세워갈 때 겪게 되는 교회의 분열을 경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넘어와서는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를 훼손하는 일에 대하여 경고를 하고 있고 교회의 분열의 원인은 늘 사람의 교만함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말씀을 더해 주시는데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를 훼손하는 자는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 두 편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편지의 내용에는 고린도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내부적인 문제들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들인가 하면 파벌을 지어서 파당을 짓고 분열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또 성적인 타락과 방종이 교회 안에 있었고 또 성도끼리 싸워서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신학적 지식들을 통하여서 잘난 체하고 있고 또 자기가 받은 은사만이 최고라고 하는 교만을 떨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분열되어서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하여서 서로 못 잡아먹어 싸우고 있는데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을 훼방하는 훼손하는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써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결국 그들의 모습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받을 만한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들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질 그들, 하나님의 교회인 고린도 교회,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이 단원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입은 자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고 자기 안에서 솟구치고 있는 육신의 교만함을 잘라내야 하는 겁니다. 예수와 묶여서 예수로 인하여 예수가 주시는 그 말씀 위에 서서 교회의 참다움을 지켜나가야 하고 교회의 진리를 지켜나가야 하는 책임이 막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로 서야 합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같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너희는 너희 꼬라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잘난 체하고 있는데 너희는 잘난 체할 것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주 신랄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너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로 택하신 것입니다. 왜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있는 것들을 패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이며 약한 것들이며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이다. 그런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세상 앞에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신의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하면 주 안에 있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내가 주 안에 있다. 더 나아가면 바로 주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면 그가 생각하는 것, 그가 마음에 품는 것, 소망하는 것, 그가 삶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 어떤 선택을 하는 것, 이 모든 양식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 원하시는 것을 쫓아가기 위하여 자신의 삶의 방향과 그 내용들을 결정해 쫓아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내 삶을 들여다보고 계시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들이 내 삶을 또 들여다보고 있죠. 우리의 자녀들이 들여다보고 있고 내 배우자가 들여다보고 있고 나와 가까운 지인들, 교회 안에서는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내가 나에 대한 체크가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저 사람은 다윗 같아. 아니, 저 사람은 골리앗 같아. 사람에게서 다윗처럼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에게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정을 어떻게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나보고 골리앗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다윗이야, 이렇게는 가지 않거든요. 사람에게서 다윗이라는 고백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도 결국 받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다윗은 자기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주변 나라와 외교적 처신을 잘해서 이스라엘을 잘 통치해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늘의 이스라엘이 된 것, 다윗 나 자신이 다윗답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와 맺어주신 영원한 언약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다윗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은 이렇게도 귀결이 됩니다. 시편 23편. 다윗이 인생 말년에 자신의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노래한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고 원수의 목전에 놓였던, 원수의 눈앞에 놓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적으로 표현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평생 사망의 골짜기라고 할 만한, 원수의 목전이라고 할 만한 그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숨과 탄식이 터져 나오고 비통하고 비참한 신음이 그의 생애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어서 그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장소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망의 골짜기, 원수의 목전이라고 하는 여기가 바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로서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뒤집어버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임재의 은혜를 주셔서 여기를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삼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푸른 풀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쉴만한 물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푸른 풀밭이다, 쉴만한 물가다, 그리고 그러면서 살고 싶어요?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데 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우리에게 이유일 수 없습니다. 다윗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찾아오셔서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걸고 이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다윗답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충분히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다윗다운 기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 기도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이 수치와 모욕 속에서 나를 대신 변명해 주세요. 하나님 그 변명 안 해주십니다. 하나님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나님 그 원한 안 풀어주세요.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시려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나를 바꾸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이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고백되어 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붙든 하나님이야. 너의 고백이 바뀌어지도록 내가 일할 거야. 내가 이 일에 양보를 안 할 거야. 그러니 나 붙들고 쫓아와.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골리앗의 기도에서 다윗의 기도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바뀌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깊이 만나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그거면 됩니다. 그거 외에 뭐가 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마음에 기억하세요. 더 이상의 뭐가 없다. 더 이상의 뭐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고난의 자리에 머무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배웁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수치와 모욕을 받는 자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그 수치와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웁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아와 곁에 계시죠. 우리가 이 하나님께 시선을 안 두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오신지 모르는 겁니다. 오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도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데 쳐다보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내가 삽니다. 하나님 이것뿐이면 저는 다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은 허공에 질러대는 비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내게 주시는 믿음의 고백들을 내 안에서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내용으로 살아내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내가 원수의 목전 앞에 있지만 주께서 나를 위하여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보상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보상은 영원한 상급으로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자들이 어떠한 삶의 고백과 내용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0: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를 자랑해야 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치는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들을 곁에서 같이 보는 자들이 우리가 서로 다윗인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같이 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그 영광의 길에 함께 서갈 수 있습니다. 이 귀한 고백과 은혜가 우리와 우리 교회 풍성히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은 평생 비참한 삶을 살아왔지만 비참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쫓아 살아온 다윗의 인생은 참으로 복되고 의로운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남기는 신앙의 유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서 만나 영원토록 찬송하고 그 하나님 부르시는 날 이 믿음의 유언을 남기고 주 앞에 찬송하며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 생애를 빛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 안에 은혜의 역사로 삼아 주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1: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3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27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이 많겠는데요.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황해도와 함경남도에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한은 중부지방과 제주도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서울과 부산 등 남한 대부분 지역이 21도에서 26도 사이로 보이고요. 북한은 평양과 개성이 23도, 신의주와 함흥이 19도, 강기가 17도, 해산이 13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남한이 29도에서 34도 사이로 무덥겠고요. 북한은 개성이 30도, 평양이 29도, 신의주가 28도, 함흥이 27도, 강기가 25도, 해산이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오전에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는 흐리겠습니다. 파도는 동해 북부에서 0.5에서 1.5m, 서해 북부에서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은혜롭고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 나누었던 말씀과도 같이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하나님 한분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하루, 수치와 모욕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는 하루, 그렇게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제작 진행의 임지현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SD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전주 양정교회 박재신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온 통일이라고 일컫는 3만 4천여 명의 탈북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서 천신만고 끝에 한국 땅에 왔습니다. 어떤 이는 굶주림 때문에, 어떤 이는 자유를 찾아 정든 고향 땅을 떠나왔습니다. 주여, 그들이 탈북 과정에서 겪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생긴 정신적 트라우마가 잘 치료되게 하시고, 그리운 가족들과 생이별하고 떠나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한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북한과 전혀 다른 한국의 이질적인 문화와 생활 방식으로 대인관계와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주변의 좋은 친구들과 친절한 이웃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특히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신실한 믿음의 이웃들을 통해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음통일, 평화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지금까지 전주 양정교회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경배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개인의 어려움은 물론 이 땅이 풀어야 할 숙제들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이 아침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우리의 간구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도 세시며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시간 모두 예배 자리로 어서 나오십시오. 주후 2026년 8월 27일 목요일에 드리는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참 기쁨이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먼저 찬양 올려드립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0: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자, 오늘 에스겔 47장의 모습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타나는 아주 기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는데 저 안 깊은 곳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물이 서서히 스며나오는 거죠. 물이 스며나오는 여러분 그 물이 스며나오는 것은 밑에 물이 충만하게 있기 때문에 이제 밖으로 이제 표출돼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 입구에 들어갑니다. 자, 가는데 그 성소 문지방 밑에서 물이 이제 흘러나오기 시작하죠. 동쪽으로 오다가 성전 오른쪽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럽니다. 보통 성전에는 물이 흘러나오지는 않습니다. 성전은 물을 담아놓는 그릇이 있었죠. 물두멍이라고 해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장이 손발을 거기에 닦고 정결하게 자신을 하고 들어가는 물을 담아놓은 아주 제한되게 통제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이제 새로 생긴 성전에는 이 물두멍이 보이지 않고 제단은 있어도 대신 그 안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나오기 시작하죠. 2절에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어떻게 해요? 스며나오더라. 설설설설 스며나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어떻게 흘러가나 가가지고 이제 측량을 하는데 동쪽은 성전의 정문이 있는 곳이죠. 성전 입구가 있는 그쪽으로 가면서 천척을 측량했습니다. 천척이면은 우리로 하면은 천규빗 한 50m 대략적으로 500m 대략적으로 500m 정도가 되죠. 자, 그래서 천척을 측량하고서는 그 물을 건너봐라 그랬더니 물 지방에서 이렇게 졸졸졸졸 스며 나왔던 게 한 500m 정도 지나니까 발목에 찰 정도로 지류, 강이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하고 다시 천척을 측량해서 하나님이 또 가봐라 그랬더니 천척을 측량해서 갔더니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물이 점점 많아져서 무릎까지 올라오게 되고 다시 천척을 또 내려가서 측량을 해보니까 그 다음에 물이 허리까지 오르게 되고 거기서 천척을 측량하니까 이제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었더라. 그래서 사실 천척씩 측량하면 총 4천척을 측량했는데 이 4천척은 우리로 하면 500m로 계산을 하면 약 2km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이 점점점 많이 불어나가지고 나중에는 사람이 헤엄칠 만한 물 건널 수 없는 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물 처음에는 물 안에서 첨벙첨벙 하면서 자기가 마음대로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데 갈수록 이게 깊어지니까 그 안에 잠길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강이 막 흘러서 가는데 여기 보니까 6절에 이 강가를 보니까 7절에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

많더라 그럽니다. 이 강 좌우에 많은 나무들이 살아나는 거죠. 자, 이 나무가 과연 이 강물이 어디로 갈까 봤더니 이 물이 동쪽으로 흘러서 아라바는 이제 요단 계곡입니다. 요단 계곡, 예루살렘에서 요단 계곡 쪽으로 내려가서 이게 물이 어디까지 흘러가느냐? 사해에 흘러간다. 그러죠. 사해에 흘러간다. 사해는 해수면에서부터 높이가 한 440m 아래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수면보다 훨씬 아래, 430m 아래에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물이 위로부터 아래로 계속해서 막 흘러 내려가는데 이 물이 쭉쭉쭉쭉 흘러가는데 이 사해는 특별히 소금 농도가 아주 많죠. 일반 바다보다 훨씬 더 짭니다. 이런 사해에서 눈을 뜨면 이 소금물로 눈이 따가워서 얼마나 막 눈물 콧물 다 납니다. 그래서 사해로까지 가니까 짠 소금물이 성전의 물이 내려가니까 점점점 변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 사해가 되살아나는 겁니다.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구절에 번성하게 되고 생물이 살아나고 바닷물이 살아나고 또 이게 막 계속 흘러가는 거죠. 이 강가의 어부가 살아갈 것이고. 자, 그래서 이 물이 들어가서 흘러가는 곳마다 위에서 성전부터 오는 계속해서 이제 살아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11절에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자, 진펄, 개펄은 뭐냐? 이게 이제 소금을 만들어내는 염전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물을 가두어 두는 곳이죠. 물이 와도 흘러가게 하는 게 아니라 사이에 소금물이 이렇게 있는 곳을 가두어 가지고 거기에서 소금이 이제 물이 증발해서 이제 소금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되고, 그 다음에 12절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그러니까 진펄과 개펄은 물을 가둬두는 곳은 살아나지 못하는 거죠. 소금이 여전히 꽉 차 있어가지고 물이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자, 그리고서 12절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달마다 새 열매를 맺을 거다 그럽니다. 열매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자,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으면 1년에 열매가 12번 열리는 건데 12종류의 새로운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열매를 새롭게 맺게 하는 이 물은 성소를 통해서 나오게 되고 이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로 쓰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게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성전의 아름다운 이 모습입니다. 사실 성전에는 물두멍이 있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얻고 제사함을 얻는 곳이지만 성전은 결국 물이 흘러나와 사방을 살리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소에는 이런 물이 흘러야 된다라는 것을 일찍이 시편에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4절 읽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아멘. 한 시내가 흘러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5절에 보면 그 성 중에 계시다 그럽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나와야 할 성전. 근데 이런 모습은 결국 요한계시록에 가면 아주 이상적인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성전 맨 끝에 성경 22장 1절에서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뭐가 나온다 그럽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나와서 강을 이루고 이 강 좌우에 나무가 있고 이 강 좌우의 나무에는 열두 종류의 열매를 달마다 맺는 열매가 맺어지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다 치료

하기 위한 잎사귀가 되더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에서 보았던 이 성전에 이 물이 흘러나오는 이 모습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질 때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특징이 있는데 22장 바로 앞에 21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뭐다? 성전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건 뭐냐? 이 주님께서 직접 생명수를 주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으로 가시면 37절,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자, 그러니까 이 생수의 강,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참된 생명수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우리를 적시고 우리의 발목을 적시고 우리의 허리를 적시고 우리가 건널지 못한 깊은 생명수의 강에서 헤엄칠 정도로까지 풍성하게 부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 근데 이게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성전을 만들 때 디자인하셨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원형이 되는 게 에덴 동산인데 에덴 동산의 모습을 반영한다는 거죠. 자, 우리 에덴 동산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가면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더라. 아멘. 강이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와.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아담과 하와가 있던 제사장으로 있던 최초의 성전이었는데 이 최초의 성전인 에덴 동산에도 생명수 강이 흘러나와서 갈라지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 에덴 동산과 같은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이 사모했고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흐르기를 사모했고 그러다가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상적으로 세우실 성전의 환상을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면서 이 성전에서 문지방에 스며나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이 성전의 물이 폭포수와 같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게 아닙니다. 밑에서부터 조용히 스며 나오는 거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생명수가 우리한테 다가올 때는 처음에는 스며 나오듯 조금씩 조금씩 나오던 것이 점점점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붙들어가지고 그 은혜의 바다에 헤엄치고 빠지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작은 항상 작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헤어나올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성전에서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기로자 하던 그 생명수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주님과 함께 예수님이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명수가 풍성하게 넘쳐흐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생명수를 직접적으로 마신다는 게 뭐냐라고 하면 요한복음 7장에 38,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0: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란 그냥 마시는 물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라고요? 성령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맨 처음 주님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던 삶에서 발목을 하나님이 잡으시고, 그 다음 우리의 무릎을 잡으시고, 그 다음 우리의 허리를 잡으시고, 그 다음 주님의 임재에 푹 빠져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바다에 빠져 살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참으로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성전의 구석구석까지 다 돌아본 에스겔이 드디어 생명수를 만나 그 물에 잠기어 봅니다. 수정같이 맑은 그 물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마침내 만국에 흘러흘러 넘치며 온 땅을 치료합니다. 그 물은 생명의 물이요, 무엇이든 살리는 물이죠. 그 물로 인하여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어부가 서서 그물을 칩니다. 강 좌우가에는 과실이 넘쳐나는 나무가 무성해지는 이 놀라운 환상의 약속, 여러분도 모두 비밀하게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 할렐루야. 나의 영혼이 그 생명수 강가에 기대어 서서 매일 주시는 능력의 생수를 공급받고 있으니 이 얼마나 큰 기적인가요? 다시 한번 할렐루야를 외치며 감사의 개인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아멘. 생명 수강가의 나무에서 병을 치료하는 잎사귀가 나온다고 하셨으니 이 시간 오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환우들이 이 잎사귀로 병의 근원을 치료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오늘 온종일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8월 27일 목요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네, 오늘 삐삐친이 윤재희입니다. 시험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은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시험과 환란이 닥쳐와 마음이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길 원합니다.

시험을 당해 오늘 네온의 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비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오늘 왔습니다. 부평교회를 섬기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진품 명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품 명품은 KBS의 장수 인기 프로 중에 하나입니다. 옛 물건의 가치를 평가해보는 이 프로그램의 매력은 소장자들이나 시청자들의 예상을 뒤엎는 감정평가단의 전문적인 평가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중 2010년 방영된 772회째의 감정평가 사안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만큼 충격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가 신변을 정리하시다가 발견한 오래된 고문서를 가져오셨어요. 몇 대조 할아버지 때부터인지는 모르나 아주 오랫동안 대대로 보관해 왔던 문서였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마친 감정사들의 표정이 밝지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큰 유산을 남겨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으로 앉아있는 할아버지에게 감정사는 무척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문서는 노비 문서입니다. 할아버지와 가족들의 경악은 말할 것도 없고 방청석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진행자 역시 잠시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문서에 대한 정확한 감정으로 인해 할아버지의 가문 대대로 노비 출신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자리가 되어버린 셈이었습니다. 한동안 가족들은 망신스러움, 상처와 아픔 등으로 크게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천회째 특집 방송에서 노비 문서 사건에 대해 완전 반전이 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노비 문서를 주인이 갖고 있는 것이지 노비가 갖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노비 문서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죽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한평생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 늘 죄를 지으면서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속절없이 지옥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2장 14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와 효력을 몽땅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믿고 누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노예 해방문서, 자유문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찢어 없애버린 노비 문서에 더 이상 묶여있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영원한 자유인입니다. 하나님의 참 아들입니다.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진짜 진품 명품입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부평교회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Amazing Grace.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모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요.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어지길 소망하며 내용은의 삐삐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중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일 때를 폭염이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이며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주의보, 35도씨 이상으로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폭염 발생 시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챙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휴대해 가능한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합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합니다.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 등의 증세가 나타날 경우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합니다. 폭염에 대비해 여름철에는 관련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을 준비하며 행동 요령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2: 죽도시장, 송도해수욕장, 그리고 포항극동방송 앞을 매일 오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에는 복음이 흐릅니다. 전파선교사이신 버스기사 유문근 장로님입니다.
3: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중에 하더라고요. 왜 포항 버스에서는 이렇게 안전좌석 뒤쪽에 보면은 왜 그래 이단들의 광고들을 그렇게 많이 쓰느냐, 보살들의 광고를 많이 쓰느냐, 점쟁이들의 광고를 많이 쓰느냐 하면서 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저 머리에서 한 대 맞은 것 자체 띵 맞더라고요. 내가 버스 운전을 하는 상황에서 그런 것이 있었구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아 방송을 들자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극동방송이 개국을 함으로 인해서 그 극동방송을 처음부터 계속 듣기를 시작했습니다. 버스 이제 마치는 시간쯤 돼갖고 이제 아 승객이 아무도 없다 생각했을 때 볼륨을 최대한 높여갖고 꽝 쳐내면서 조금 위로를 받자 찬양을 위로를 받자 하는 식으로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종점까지 다 가는데 뒤에서 기사님 감사합니다 찬양 잘 들었습니다 이 소리가 엄청나게 놀랐어요. 그런 위로의 말씀이 너무나 기뻐서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힘이 났어요. 방송을 청취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송인데 그저 훔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훔치는 생각이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작은 헌금이라도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전부 선교사 헌금도 하고 오히려 그래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더

0: 형편이 더 나아지고 오히려 더 덕이 된 것 같아요. 꼭 추천하고 싶어요. 전파 선교사 한 분 가입해 보라고. 아마 가입함으로 인해서 포도 알송이가 있잖아요. 한알 한알 연결을 가듯이 그렇게 연결을 갈 수 있는 그런 기쁨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전파 선교사를 함으로 인해 갖고 우리 가정의 형편도 엄청나게 나아지고요. 나 아무래도 이거 방송으로 했잖아요. 복 받은 사람은 제일 것 같아 갖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나는 매일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를 그저 훔치는 것 같았다는 장로님의 고백. 그 마음은 헌신의 시작이 됐습니다. 상업 광고 없이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24시간 제작되는 포항극동 방송. 여러분의 헌신이 복음을 이어갑니다.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은혜를 전합니다.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 시작하셨지요. 영의 양식인 말씀을 통해 오늘의 힘을 공급받으시기 바라면서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족 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알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두 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족 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족 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세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하 2장 23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 살고

죽고자 합니다. 십자가는 그 중심을 흔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아픕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내어드림입니다. 예수님은 당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명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는 사건이고 십자가의 길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길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아하 크로스가 노래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새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때문에가 아닌 덕분에.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일본에서 경영의 신으로 불린 파나소닉의 창립자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수많은 역경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며 뛰어난 성과를 올렸습니다. 일본에서는 드물게 그리스도인이면서 장로로 섬겼던 마스시타는 역경이 찾아올 때마다 오히려 감사하며 기회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에 대해 항상 부족한 생활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마스시타가 자신의 성공 비결이라고 밝힌 내용입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일을 하며 사회생활에 필요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허약했던 덕분에 운동을 시작해 건강을

더 잘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못한 덕분에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여기며 하나라도 더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스시타 회장은 자신의 성공 비결이 때문에가 아닌 덕분에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크리스천은 험한 세파에도 꺾이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통해 승리하는 사람이지 아무 고난 없이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럼에도 승리하는 크리스천이 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험한 세파에도 꺾이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통해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나의 성공 비결이 때문에가 아닌 덕분에라고 말하는 사람이 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클래식 화요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십자가 그늘 밑에 바리톤 박병욱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집중 방송 들으면 여기저기 교회 목사님 그 다음에 찬양이 좋으니까 제가 항상 듣고 있죠. 집에서도 항상 틀어놓고 라디오 틀어놓고
1: 마음이 우쩍할 때 들으면 평안함을 주시고 항상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항상 감사하죠.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해야 되는데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0: 사장님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1: 전파 선교사,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전도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드려진 헌금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전파 선교의 씨앗이 됩니다. 전도의 기회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복음을 전해주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상처난 인생의 회복을 위해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차마 말하지 못할 아픔도 있고 깊이 숨겨놓은 눈물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환하게 웃고 있지만 혼자 방에 남겨졌을 때 문득 찾아오는 아픈 기억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8장은 성경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그런 장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 곧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가문에서 일어날 이야기인데 그 내용이 좀 복잡하고 부끄럽고 민망한 일들이 많습니다. 상처투성이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창세기 38장이 요셉의 이야기를 나오다가 중간에 이것이 삽입되어서 39장하고 이렇게 그 사이에 들어왔는지 이렇게 살펴보면 아마 저자의 의도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다가 영적인 장자가 되는데 유다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처나고 무너지고 부서진 그 인생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인간들이 실패한 하나님의 언약의 그 이행을 하나님은 어떻게 그 축복을 이어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갈 때 상처 입고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는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행해 가시는가 하는 모습도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나를 다루시고 또 내 삶을 다루시며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이어가시는지 우리가 살펴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귀한 교훈과 또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죄와 상처 때문에 떠난 인생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유다의 행동을 아주 짧고 간결하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왜 형제들을 떠나야만 했을까요? 성경이 정확한 이유를 길게 설명하진 않지만 바로 앞장인 창세기 37장의 사건을 떠올려보면 그 이유를 깊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시기심에서 눈이 멀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서 요셉을 죽이지 말고 애굽 상인들에게 팔자고 제안을 하죠. 결국 요셉은 팔려갔고 형제들은 요셉의 채색옷에 수양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동생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끔찍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일 이후에 야곱은 평생을 슬픔 속에 잠겨 살았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늘 어두웠고 형제들은 서로가 품은 끔찍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무거운 압박감

불안과 지독한 죄책감에서 신음했습니다. 말 못할 비밀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삶은 지옥과도 같을 것입니다. 유다는 더 이상 그 가정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슬픔 가득한 눈을 마주하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날마다 서로의 눈치를 보는 형제들의 얼굴을 보는 것도 지쳤을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기억이 시시때때로 목을 조여오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결단합니다. 이제 나는 이 집을 떠나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이 떠남을 내려가서라는 표현을 한 번 더 쓰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단순히 장소의 이동, 공간의 이동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과 삶이 좋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는 형제들에게서 떠났을 뿐 아니라 결국은 조금씩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형제들과 떨어질 때 자연스럽게 가나안 사람인 이방인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워졌고 가나안 문화에 젖어들었으며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 때 이방 여인인 수아의 딸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제대로 뭐 결혼식은 안 한 것 같아요. 이전에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배우자를 찾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보겠다고 살아가는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공동체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유다의 인생에는 더 거대한 파도가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에르를 위하여 가나안 여인 다말을 며느리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모르지만 에르는 악함으로, 이 성경에는 엘로 되어 있죠, 악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당시의 풍습대로 둘째 오나니가 형사 취수제의 의무를 다하려 하였으나 그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다가 죽었습니다. 이 당시의 관습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 형이 죽고 자손 없이 죽으면 둘째가 형수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는 이 둘째 아들이 아니라 큰 형의 대를 잇는 이 계대법에 의해서 그렇게 가족 제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의 유산이 자기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형의 그 아들에게 가는 것을 알고 그도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도 악하여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 다말은 순식간에 두 번이나 남편을 잃은 비극의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말아먹는다고, 다 말이니까. 그런데 예. 이제 남은 아들은 막내 셀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두렵죠. 이 아들마저 다말에게 주었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자라면 다말에게 이 아들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이 다말에게 얘기합니다. 아직 셀라가 어리니까 장성할 때까지 친정에 가서 기다리라고, 그렇게 거짓 약속을 하고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다의 아내조차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슬픔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절망의 연속들, 그리고 그가 머물던 지역의 이름이 아둘람 근처인 거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이 거짓말의 도시 혹은 실망스럽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거기에 거주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유다가 허무하고 실망하며 헛된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쓸쓸한 암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가 깊은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준 사람과 그 환경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합니다. 그것을 버티고 견뎌내는 것 자체가 지옥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런 말들이 나오죠. 이제 아무도 만나지 않겠어, 교회도 가기 싫어, 사람은 절대 믿을 존재가 못 되는 거야.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자꾸 거기에서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상처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곳에 머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진실이 있습니다. 형제들로부터 멀어진 유다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이방의 문화와 쾌락에 취해서 결국 언약의 자리에서 이탈해 버렸습니다.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에게 멀어지는 것이 상처의 해결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멀어지게 되면 우리 영혼은 더 깊은 절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유다의 경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기대했던 곳으로부터도 상처를 많이 받게 됩니다. 때로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아픔을 겪게 되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신 거룩한 품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간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인간들을 성령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깎으시고 연단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시고 복을 주시는 바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공동체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면 기도가 뜸해집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멀어집니다. 불편해서 떠났는데, 피하고 싶어서 떠났는데, 편할 것 같아서 떠났는데 삶이 더 어렵고 인생이 더 힘들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이 어려움과 시련과 힘든 일들은 단순히 상처 때문에 떠나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두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생각을 한 번은 해봐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상처 때문에, 우리의 상처 때문에 결코 우리를 버려두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우리를 감싸시고 품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상처를 품고 세상으로 도피하지 마시고요, 그 상처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아뢰십시오. 유다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결코 유다를 떠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를 품으시고 상처 입은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서 바로 이 스카라고 하는, 영화의 스카라고 하는 이 상처라는 것이 T로 바뀌면 스타, 이 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상처 때문에 더 복된 인생, 값진 인생을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약의 줄기를 붙드는 인생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역사하십니다. 언약의 줄기, 언약의 줄기를 붙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시선을 잠깐 돌려서 깊은 시름에 잠긴 한 여인 다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말의 인생은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곧단 나와의 시집을 왔건만 남편 에르는 일찍 죽었습니다. 시동생 오난과 다시 결혼했지만 그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 유다는 막내 셀라가 클 때까지 친정에 가 있으라고 말했지만 세월이 흘러도 셀라를 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가정에서는 철저하게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홀로 된 여인이 짊어져야 했던 사회적 냉대와 약자로서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에 아무런 선택권이 없다는 사실, 분명 이 가문에 언약에 참석하리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너무나 억울하게 만들었고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을 깎기 위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딤나로 올라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때 다말은 절망으로 앉아서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모종의 결심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과부의 상복을 벗어던졌습니다. 창녀의 노을로 얼굴을 가린 채 유다가 반드시 지나쳐야 할 길목에 앉았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영적으로 도덕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녀와도, 아내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도 거리낌 없이 잠자리를 가질 만큼 무너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다말은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다말을 알아보지 못한 채 그녀에게 접근하여서 신분의 상징인, 그 당시의 신분의 상징인 자신의 도장과 끈 그리고 지팡이를 담보물로 맡긴 뒤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참으로 입에 담기조차 민망하고 부끄러운 막장 드라마 같은 얘기입니다. 성경은 결코 다말의 이러한 속임수와 부도덕한 행동을 칭찬하거나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추하고 더러운 죄의 현장일 뿐입니다. 그런데 가장 추하고 더러운 현장, 그 더러운 현장에 하나님은 바로 이 여인의 절박한 믿음을 사용하여서 언약의 계보를 이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다말은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 남자아이를 낳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말은 자신이 속한 가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줄이 이대로 끊어지는 것을 그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시아버지 유다의 입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이방인이지만 이 가문 전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이 언약을 잊을지라도 내 삶을 통해 이 가문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그는 결단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시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다말의 결단에 대해서 훗날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부추추며 고백했던 믿음의 결단과 정확하게 일치한 것을 보게 됩니다. 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모압 땅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그 어머니의 말씀에 그는 이렇게 합니다. 어머니 가시는 길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바로 이 룻은 모압으로 돌아가면 다시 그 땅에 우상을 섬겨야 됩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시어머니를 통해서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신앙 고백 그가나 붙들고 룻을 따라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이 다말이 결단했던 것과 연결되는 것을 룻기 4장 12절 거기에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할 때 장로들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주시는 시로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놀랍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말의 이야기는 부끄러워서 영원히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어두운 역사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이 가장 추악한 죄악과 비참함의 바닥 속에서도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잘 조명하여 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족보를 시작하는 그 장엄한 명단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당당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족보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말처럼 이렇게 힘든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포기되어진 사람, 스스로 포기한 사람, 사람이기를 포기하고 인생 살기를 포기한 그런 인생들이 우리가 살면서 주변을 돌아보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남편을 둘이나 잃고 저주받았다는 손가락질을 받던 그 다말이 마지막 붙들 수 있었던 게 뭘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믿음의 언약들, 언약의 축복들, 그것을 붙들었습니다. 그것을 붙들었던 그의 결단이 하나님 그를 귀하게 보셨습니다. 가장 추하고 더러운 죄 가운데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내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말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이 삶이 어쩌면 우리는 또 다른 다말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유다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리를 점점 멀리하면서 자기 마음과 뜻대로 살며 가난의 풍속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진 바로 그 다말처럼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세상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그걸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면서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그런 죄 가운데서도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그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자기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기의 고백을 나누면서 그는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소망이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쳐있는 분 있습니까? 혹시 포기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놀라운 말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기억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에 맞

0: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우리 인생을 회복할까요? 어떻게 실패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그 백성들의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과 언약을 이어가실까요? 세 번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인생을 다시 세우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인생의 지우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지우개가 있으면 여러분 사람은 삶 속에 지우고 싶은 게 참 많지요. 여러분 그대로 다 기록하고 싶으세요? 전 지우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참 많습니다. 세상에는 지우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지우개가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라는 지우개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길들이 열려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의 사건과 연결지어서요, 시간이 흘러서 세 달쯤 지났을 때 유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여서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당시의 율법과 엄격한 관습에 따르면 결혼한 여인이 간음하였을 때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가문의 수치를 씻어내기 위해서 유다는 가장 극형인 그를 끌어내어서 불사르라고 소리쳤습니다. 다말이 형집행장으로 나오면서 마침내 침묵을 깨고 유다를 향해 조용히 물건을 내밀었습니다. 유다가 맡겼던 도장, 그 끈, 그리고 지팡이였습니다. 그리고 38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물건의 임자가 나를 임신하게 하였습니다. 청하건대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알아보소서. 그 물건들을 한눈에 알아본 순간 유다의 머릿속이 하얗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뱉어낸 한마디 고백이 26절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실라를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기에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히브리 말이 차다카 민멘이라는 단어인데, 이 표현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롭다, 내가 틀렸다, 그녀가 옳았다, 내가 잘못했다. 뼈아픈 자기 고백입니다. 깊은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서 그의 외침이 이 외침입니다. 이것이 유다의 삶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유다의 회개의 모습들, 우리 일반적인 회개의 패턴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 회개의 모습은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던 유다의 시선,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유다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다말을 볼 때 분을 이기지 못해서 오히려 불로 태워 죽이라고 했던 그 시선, 그 시선의 화살을 자기 자신에게 돌립니다. 나에게는 의의가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틀렸다고, 그녀가 옳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남을 향하던 비난과 정죄의 시선을 거두어서 자신을 향해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의 두 번째 단계로 볼 수 있는 것은 자기 고백입니다. 그리고 파산 선고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고백은 내 힘으로는 아무런 의를 만들 수도 없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전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항복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의 회개의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26절 후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그날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정욕에 자기의 삶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다시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기꺼이 지워버리고 싶은 부끄러운 장면들이 있죠. 남들에게 차마 꺼내놓기 힘든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우고 싶어하는 바로 그 실패의 자리까지 주님은 찾아오셔서 아름다운 구원의 이야기로 엮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생애를 맡기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나에게는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 동안교회 김현수 목사였습니다.

홍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62-0727번 02-962-0727 동안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죽도시장, 송도해수욕장, 그리고 포항극동방송 앞을 매일 오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에는 복음이 흐릅니다. 전파선교사이신 버스기사 유문근 장로님입니다.
1: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중에 하더라고요. 왜 포항 버스에서는 이렇게 안전좌석 뒤쪽에 매면은 왜 그래 이단들의 광고들을 그렇게 많이 쓰느냐, 보살들의 광고를 많이 쓰느냐, 점쟁이들의 광고를 많이 쓰느냐 그러면서 그럽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저 머리에서 한 대 맞은 것 자체가 띵 맞더라고요. 내가 버스 운전을 하는 상황에서 그런 것이 있었구나 싶은 생각에서 아 방송을 들자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극동방송이 개국을 함으로 인해서 그 극동방송을 처음부터 계속 듣기를 시작했습니다. 버스 이제 마치는 시간쯤 돼갖고 이제 아 승객이 아무도 없다 생각했을 때 볼륨을 최대한 높여갖고 꽝짱짱 내면서 조금 위로를 받자 찬양을 위로를 받자 하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종점까지 다 가는데 뒤에서 기사님 감사합니다 찬양 잘 들었습니다 이 소리가 엄청나게 놀랐어요. 그런 위로의 말씀이 너무나 기뻐서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힘이 났어요. 방송을 청취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송인데 그저 훔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저 훔치는 생각이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작은 헌금이라도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전부 선교사 헌금도 하고 오히려 그래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더 형편이 더 나아지고 오히려 더 덕이 된 것 같아요. 꼭 추천하고 싶어요. 전파 선교사 한 분 가입해보라고. 아마 가입함으로 인해서 포도와 알송이가 있잖아요. 한알 한알 연결해가듯이 그렇게 연결해갈 수 있는 그런 기쁨도 넓힐 수 있을 거예요. 이 전파 선교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의 형편도 엄청나게 나아지고요. 나 아무래도 이거 방송으로 인해서 복받은 사람은 제일 것 같아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나는 매일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를 그저 훔치는 것 같았다는 장로님의 고백. 그 마음은 헌신의 시작이 됐습니다. 은혜가 내게 축하해. 상업 광고 없이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24시간 제작되는 포항극동방송. 여러분의 헌신이 복음을 이어갑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 054-256-3000번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은혜를 전합니다.

0: R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전주 지명교회 문화규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여 주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화합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돌보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 나라와 민족을 섬기며 기도하는 공동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모든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더욱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로 세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 운동, 세계 경주 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문제는 피부가 아니라 자세라고 하시며 침을 놓아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말끔히 나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늘 눈에 보이는 원인만 붙잡고 해결하려고 애쓰지만 주님의 시선에서는 전혀 다른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요. 여호와께서는 사람과 같이 보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아멘. 주님은 우리의 깊은 속까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한 마음의 뿌리와 영혼의 상태까지 진단하시죠. 오늘 하루도 내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다면 전혀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도 엉뚱한 곳에서 문제의 원인을 붙잡고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 주님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죠.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힘차게 출발합니다.

2026년 8월 27일 목요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참 평안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과 같이 보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아멘. 여러분, 38년 된 중풍병자 이야기를 아시나요? 요한복음 5장에서 등장하는 인물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헛된 희망만 품은 채 38년을 허비한 병자였죠.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된다는 전설. 그 전설만 굳게 믿은 채로 수십 년을 마음 졸이며 좌절했을 병자. 하지만 그 병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에 모든 병을 씻김 받았습니다. 단번에 회복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처럼 헛된 희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소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신앙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따라서 한번 외쳐볼까요? 힘차게 따라서 외쳐보시길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아멘. 우리 삶의 참된 구원, 참된 소망, 참된 회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서 비롯되는 줄 믿습니다. 완전 동의하시죠? 이 아침 우리 많은 방송가족분들 또 함께 해주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뒷자리 6809님, 샬롬, 좋은 7시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낮부터는 35도 아래로 기온이 내려가고요. 또 오후에 비 소식이 있다고 해요.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요. 귀한 문자 보내주셨어요. 아, 또 이렇게 출첵을 7시에 정확하게

보내주셨고요. 오늘은 또 35도 아래로 기온이 내려간다고 하니까 조금은 시원해지겠네요. 아니, 어제는 36도더라고요. 참 갑자기 또 왜 이렇게 덥나 싶은데 이 더위가 빵끝 이렇게 솟았다가 또 이렇게 싹 사그라들면서 또 시원한 가을이 오지 않을까 염원하게 되는 요즘 날씨예요. 또 이제 낮이 많이 더우니까 이렇게 물도 많이 드시고 이렇게 잘 방비하고 또 오늘 낮도 잘 났으면 좋겠습니다. 6805님 감사하고요. 9507님 안녕하세요 피디님, 이렇게 또 출첵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3294님 샬롬, 오늘 저에게 필요한 만큼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머무는 모든 자리에서 사랑과 선함을 나타나게 해주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요 보내주셨어요. 저희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3924님, 우리 3924님의 기도대로 주님께서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2642님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석PD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출석합니다. 라고요 아주 힘차게 기분 좋은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오늘도 정말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이 아침, 복된 목요일 아침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9918님 오프닝이라고 또 오프닝을 받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고요. 우리 2042님 아멘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1927님 너무 반갑습니다. 새싹분이신데요. 애플리케이션으로 강동구 길동에서 출석한다고 또 서울에서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으로 청취하고 계시는 우리 귀한 방송가족분이세요. 우리 1927님 참 잘 오셨습니다. 강주영 출석하겠습니다 라고요 이름 석자도 또박또박 적어서 보내주셨는데 오늘부턴 우리 샬조와 가족이에요. 감사합니다. 2667님 새벽기도 마치고 일터로 올라오는데 소나기가 한바탕 쏟아지길래 비가 오려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어요. 다시 물 퍼줘야 나무가 생명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즐겁게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렵니다 라고요 매 순간 모든 순간 또 긍정의 힘으로 나아가시는 주님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2667님이 아니신가 생각이 드는데 소나기가 내렸었군요. 몰랐네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0346님 수고하십시오 라고요 힘이 나는 문자 보내주셨고요. 우리 4420님께서도요 귀한 또 출첵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3992님께서도요 샬조아 좋은 선물 감사합니다. 잘 받았습니다. 오늘도 모두 샬롬 하트 보내주셨어요. 선물 받으셨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선물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출첵 제시어 중심으로 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이번 한 주도 주님께 중심을 내어드리며 주님의 시선으로 회복되길 소망하며 두 글자 중심이라고 또박또박 적어서 보내주시면 오늘 또 추첨을 통해서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물 드리고 싶어요.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대박인 게 우리 9507님이 이 중심 출첵 제시어를 어떻게 또 예상을 하셨었어요. 우리 9507님 오늘의 출첵 제시어 중심 어때요? 이행시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중심을 주님께 두고 살아가면 심령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그러합니다. 모든 중심, 우리 삶의 중심을 주님께, 하나님께 맞추고 이렇게 또 시작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요. 자, 오늘은 중심 두 글자로 출첵 제시어 봤고요. 다음 세대 어디까지 들어봤니?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달려가는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시간. 정금과 같이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귀한 분들이십니다. 오늘은 포항장성교회 윤선아 목사님과 모건침례교회 교회학교 우리 김지원 목사님 모셨어요. 지금 바로 모셔볼게요. 채널 고정.

0: 야, 좋다. 대한민국의 미래, 오늘 또 다음 세대 어디까지 들어봤니 시간인데요. 오늘 오랜만에 걸음해 주셨어요. 포항장성계 먼저 윤선아 목사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롱 타임 노시에요.
1: 네, 롱 타임 노시. 반갑습니다, 피디님. 그리고 샬조야 친구들 모두 잘 지내셨죠?
0: 네. 네,
1: 오랜만에 오니까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오늘 네. 저보다도 먼저 또 방송국에 이렇게 와서
1: 그러니까요.
0: 저를 맞이해 주셨는데 참 무척이나 오랜만이고요.
1: 네.
0: 우리 방송하신 분들이 많이 보고 싶어졌어요.
1: 아, 너무 감사해요.
0: 네.
1: 저도 보고 싶었어요.
0: 근황 한번 들려주시죠.
1: 아, 저는요 너무너무 잘 지냈죠. 어떻게 준비하나 뭐 막막했던 그 여름 성경 학교도 예. 진짜 진짜 너무 재미있게 네, 잘 했고 또 휴가도 너무 즐겁게 잘 다녔고.
0: 휴가를 좀 어디로 다녔어요?
1: 저는 이제 안양에 어른들 모시고 예. 이제 한 바퀴 돌았죠. 쭉 이렇게 어른들 아. 외가 쪽 어른들 예. 다 한 번씩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그리고 가는 데마다 맛있는 거 많이 얻어먹고.
0: 아, 정말 좋다. 그게 또 네. 핵심 아닐까요?
1: 네.
0: 맞습니다.
1: 네.
0: 네,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즐겁게 물론 이제 몸은 조금 지칠 수도 있는
1: 맞아요.
0: 여름 성경학교 준비도 있었고 했지만 그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로 지금
1: 네.
0: 뵀을 때 막 광채가 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네, 주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했던 또
1: 네.
0: 여름 사역이 아니었을까
1: 맞아요.
0: 또 생각이 들고요.
1: 네.
0: 자, 더불어 이 시간 함께하고 계세요. 바로 목원 침례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김지원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주 목원교회에서 네. 이제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0: 박수!
2: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우리 목사님께서는 지난번에 또 사랑의 뜰안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에도 한번 이렇게 출연을 하셨었고요. 또 매주 중보 기도로 우리
1: 네.
0: 어머님과 아버님들과 함께하는 그 오프라인 기도 중보 모임에 또 이렇게 오셔서 사역을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잖아요.
2: 네네.
0: 그래서 우리 극동방송에 정말 절친한 벗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벗.
0: 예, 네. 절친이에요. 절친.
2: 부족한데도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또 이렇게 또 한 부분으로서 같이 사역할 수 있으니까 너무
0: 네.
2: 감사하고 또 즐거운 것 같습니다.
0: 정말 저희가 지금 또 즐겁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함께할 수 있음에 정말 행복하고요. 지금 좀 어떠세요?
2: 지금. 말 실수해서 네. 혹시나 좀 누가 되지 않을까 네, 지금 이렇게 헤드셋을 끼고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0: 낯설죠.
2: 네, 많이 낯설고 좀 교회에 있으면은 사실 사람들 앞에서 서서 이제 또 설교도
0: 맞아요.
2: 하고 또 찬양인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또 이 자리는 또 특별히
0: 네.
2: 또 다른 환경에서 또 이렇게 사역을 한다 생각하니까 네, 괜히 어제부터
0: 긴장도 좀 되고
2: 네, 며칠 전부터 이제 네.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걱정이 많이 들었었는데 또 이렇게 같이 계시는 이제 목사님과 PD님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긴장보다는 네,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임하고 있습니다. 네,
0: 더 잘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리고요 정말 놀랍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거든요. 이 가운데 긴장의 설렘이 되고 설렘이 은혜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
1: 아멘.
0: 오늘도 그런 은혜로 가득한 시간이 될 줄 믿고요.
1: 아멘.
0: 우리 뒷자리 9507님께서요 와, 김지원 목사님 와우라고 저희 교회 목사님도 김지원 목사님이에요 라고 동명이인인 또 목사님과 또 함께 할 수 있음에 더 행복한 우리 구웅진님이 아닐까 또 생각이 듭니다. 0346님 목사님 화이팅이에요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세대 어디까지 들어봤니? 오늘은 윤선아 목사님과 목원침례교회 교회학교 우리 김지원 목사님께서 나눠줄 은혜의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먼저 선물 소개 듣고 오시죠.
3: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포항시 남구 효자로에 위치한 철길 과자점에서 수제 쿠키 세트를 포항시 남구 대이로에 위치한 일봉족발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한 카페 테트라블럭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위치한 포항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풋살장 이용권을 포항시 남구 형산강 로터리에 위치한 KG 모빌리티에서 만원 상당 주유 상품권을 포항시 새천년대로에 위치한 단체 주문 전문 박태준의 우리보리 찰보리빵에서 시원한 팥빙수와 찰보리빵을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경주시 강동면 강동로

0: 서울에 위치한 카페 토기장이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남구 이동에 위치한 선의의 힐링카페에서 족욕 무료 이용권을,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식회사 코코비아에서 허브차 세트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빙수랑에서 팥빙수와 팥죽 쿠폰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모든 국물 육수의 기본 만능 육수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 효자시장 내 위치한 향기 저장소 모소니에서 비누 그리고 아로마 제품 등으로 구성된 선물 세트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양백리에 위치한 양백 597에서 직접 재배한 쌀가루로 만든 쌀 베이글 4종 세트를, 믿음의 기업 떼오 포항시 남구 효자점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1: 0346님, 목사님 화이팅 보내주셨고요. 오늘의 출첵제시어 중심, 우리 0346님. 0346님이 예, 애플리케이션으로 보내주시고 문자로도 보내주셨어요. 중심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3289님, 윤선아 목사님 반갑습니다. 라고요.
2: 반갑습니다.
1: 또 인사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우리 목사님 또 목소리 듣고 우리 이 시간 이 아침 또 행복한 우리 방송하실 분들이 아니실까 또 생각이 감사해요. 듭니다. 오늘의 출첵 제시어는 중심 두 글자입니다. 중심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름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 목사님, 중심으로 이행시를 또 네. 이렇게 우리 자발적으로 보내주세요.
2: 그러니까요.
1: 얼마나 우리 방송하실 분들께서 이 은혜와 애정이 가득한지.
2: 아 그렇게 느껴서.
1: 예, 네. 느껴지시죠?
2: 네네네.
1: 제가 중심으로 운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2: 네.
1: 우리 3631님의 중심 이행시예요.
2: 네.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 두고 살아갈 때.
1: 아 벌써 너무 좋다. 심.
2: 심령마다 넘치는 은혜와 평안이 오늘 하루를 밝혀줍니다.
1: 할렐루야. 와. 그 뒤에 내용도 있어요.
2: 네.
1: 어제 세미나에서 인사드렸던 청취자입니다. 오늘도 감사히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2: 오!
1: 어제 사랑이뜨랑 공개 세미나를 그 외부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우리 3631님이 어제 또 함께 하셨었나 봐요. 오늘 또 이렇게 방송으로도 청취해 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정말 반가해요.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윤선아 목사님과 우리 김지원 목사님 모시고 함께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 윤 목사님께서 네. 궁금해요.
2: 네.
1: 지난 여름방학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사역들 감당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2: 네.
1: 우리 어린이 친구들과 함께했던 그 네. 사역들 중에
2: 네.
1: 아, 요건 진짜 기억에 남는다.
2: 아.
1: 이런 순간이나 좀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한번 나눠주시죠.
2: 아무래도 네. 교회 학교의 꽃, 하이라이트는
1: 하이라이트.
2: 여름 성경학교 아니겠습니까? 네. 그 중에서는 되게 기억에 남는 활동들이 많은데요.
1: 네.
2: 그 성경학교를 하면서 새로운 게임을 하나 알게 됐어요.
1: 게임이요?
2: 네네네. 리듬 게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 아, 리듬?
2: 아, 네, 네 알고 아시죠?
1: 성경을 좀 아시는 것 같아요.
2: 그죠? 아,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1: 그렇죠.
2: 팀을 나눠서
1: 네.
2: 단어 8개를 리듬에 맞춰가지고 이제 빨리 발음해서 완성해 가는 건데
1: 네.
2: 아이들이랑 이렇게 했더니 애들이 막 열심히 너무 열심히 와, 하는 거예요.
1: 그래서 재밌기도 하고
2: 네.
1: 승부욕도 좀 있고.
2: 네. 그래서 애들한테 점수를 막 나눠주면서 했더니 애들이 계속 하자고.
1: 선생님 더해요.
2: 맞아요. 네. 이게 되게 순발력도 좀 필요하고 네. 평소에 좀 발음이 정확한 친구들이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1: 그 미래의 아나운서 같은 네. 친구들.
2: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PD님이 게임을 하시면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1: 아침에 이렇게 발음이 술술 새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2: 네, 한번 도전해서 연습해보시면 네. 재밌을 것 같아요.
1: 그럼 그렇게 리듬 게임을 접목을 해가지고 그 가운데 또 어떻게 은혜를 나눴던 거예요?
2: 아, 우리 아이들이요.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좀 많이 했거든요. 이번에
1: 네.
2: 공과 활동을 제가 거의 진행을 했었는데 애들이 정말 집중을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듣는 거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제가 질문을 하면 또 대답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1: 네.
2: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우리 아이들이 내 이야기를 정말 잘 듣고 있구나.
1: 네.
2: 내 감동을 받았어요. 항상 내가 전하는 말씀이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얼마나 전달이 될까라는 그런 걱정들이나
1: 그렇죠.
2: 고민들이 항상 있는데 그걸 아이들이 피드백을

0: 해준다고 할까요? 아. 어, 얘들아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은 바로 그 이야기들이 말씀을 들었던 이야기들이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1: 아, 너무 사랑스럽다.
0: 어,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1: 정말 좋네요.
0: 어, 네. 근데 나는 이게 내가 얘기했는 게 아이들이 어, 과연 이거를 잘 듣고 이해를 할까?
1: 알아들일까?
0: 어, 네, 이해를 할까?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의 단어가 달라지고 아.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특히 또 우리 복수쿨 제가 돌봄 학교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이 단어가 달라지는 게 뭐냐면 어, 회개하겠습니다. 어, 성장하겠습니다. 부흥하고 싶습니다.
1: 우와.
0: 아, 이런 단어들을 아이들이 써요.
1: 우리 어린이 친구들의 입술에서.
0: 네네.
1: 그런 은혜로운 단어들이 고백이 되어지는 거군요.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장성교회로 우리가 사행실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뭐 은혜로 뭐 성장하는 뭐 네. 어, 교육을 받고 자라가는 뭐 이런 식으로도 회개하면서 성장해가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와 너희들 언제 이렇게 컸니?
1: 아,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뿌듯하실 것 같고요.
0: 네.
1: 그 가운데 정말 이렇게 주님의 영성으로 성장하는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 친구들을 보는 그 성장에 목도하는 그 즐거움도
0: 그러니까요.
1: 가득할 것 같습니다.
0: 너무너무 감사하죠.
1: 우리 김지원 목사님께서도 그런 은혜를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일단 우리 9507님 이야 재미 빵빵 하겠어요.
0: 와.
1: 리듬게임 리듬게임 들으니 예전에 리듬체조 생각이 나요. 보서PD님 체육 맞아요? 잘할 것 같은데요. 리듬체조 잘할 것 같아요. 죄송한데 리듬체조는 머리털 나고 해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0: 하실 거 많네요.
1: 할 거 많습니다. 도전할 거 많아요. 자 우리 김지원 목사님께서 또 모검침례교회 우리 교회 학교를 양육 중이신데요. 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목사님 혹시 같이 나오실 분 계신가요? 한번 여쭤보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전천후 모검침례교회 모든 교회 학교를 거의 다 전담해서
0: 멋지다.
1: 이렇게 양육을 하고 계세요.
0: 예.
1: 한번 좀 모검침례교회 교회 학교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구성되어지고 있는지 좀 관련해서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저희 모건교회 교회 학교는 이제 다른 교회들과 다 똑같이 이제 초등학교 이제 0세부터 네. 초등학교 6학년까지 이제 주일 학교로 이렇게 묶여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합쳐서 이제 학생회로
1: 네.
2: 이렇게 묶여 있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40대 전까지 청년회로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1: 그러면 목사님께서 뭐 요람에서 100세까지 다
2: 그렇죠.
1: 0세에서
2: 네. 저보다 나이 어린 친구들은 예. 제가 다 담당한다고 보면 되겠죠.
1: 그렇군요. 혹시 그러면 한 중고등학생 친구들도 좀 있나요?
2: 중고등학생 친구들도 합해서 한 12명 정도 됩니다.
1: 네. 네. 그러면 그렇게 왕성한 혈기왕성한 우리 에너지가 스태미나가 다르잖아요.
2: 네네.
1: 그런 친구들하고 어떻게 좀 이렇게 해요? 호흡 같은 걸? 운동 같은 걸로 좀 하나요?
2: 네, 운동도 이제 그 친구들이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네. 구기 종목들을 좋아해서 이제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이제 그 친구들과 함께 이제 축구 하러 네. 이제 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또 게임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2: 그래서 같이 이제 PC방 가서 이제 같이 놀고
1: 그리고
0: 햄버거 먹고
2: 그렇죠. 햄버거 같이 끝이 좋아야 됩니다.
0: 그쵸?
2: 네. 다 하고 그냥 집에 가라 하면은
1: 그렇죠.
0: 네,
2: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또 다 태워주고 이렇게 좀 관계적으로 이제 좀 깊이 이렇게 스며들어서 이제 그 친구들과 이제 뭔가 선생님이라기보다는 친구하고 같이 하고 있다
1: 네. 네,
2: 이런 느낌을 이제 받을 수 있게끔
0: 네.
2: 좀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1: 정말 그 친구들의 삶에 이렇게 정말 절친한 친구로서 때로는 이렇게 인도자로서 또 이렇게 녹아들어서 함께 하시려는 우리 목사님의 사역이 아닌가 또 비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편히 말씀하셔서 그렇지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1: 이렇게 운동도 같이 하고 이렇게 식사 교재도 같이
0: 그렇죠.
1: 하고 심지어 피검 라이딩까지 하시고
0: 그러니까.
2: 그런데 많은 교회 목사님들과 부사역자분들이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제가 또 목사님 생각이 드는 게 대단히 적임자시다. 왜냐하면 축구를 진짜 잘하신다고 제가 같이 해보진 않았지만 익히 많이 들었어요.
0: 그래요?
1: 포항의 이 윙어의 넘버원이다.
0: 그 정도로
1: 근데 저 듣기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요.
0: 네.
1: 이게 중고등학교 친구들, 이런 어린이 친구들일수록 이렇게 뭔가 체육이나 이런 데서 좀 같이 하면서 거기에서 또 이렇게
0: 맞아요.
1: 동경하게 되면
0: 맞아요.
1: 이 존경심을

0: 절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야 우리 목사님 어. 달리기 11초 때네 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어. 체육 같은 걸 같이 하고 땀을 흘리다 보면 또 공감대도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 같아요.
1: 네, 사실 이제 중고등학생들이나 이제 초등학생들은 이제 좀 몸으로 같이 놀아주면서 좀 그, 거기에서 이제 오는 좀 긴밀감, 네, 네, 친밀감도 네, 네. 이제 생기고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낀 건 이제 그 아이들과 함께 하는데 그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를 제가 좀 압도적으로 잘 해야 그 아이들이 뭔가 이제 경쟁심도 생기고 네. 그리고 그걸로 와서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0: 네. 배우고 싶어
1: 그러면서 맞아요. 저도 이제 그 친구들 계속 자극하는 거죠. 그렇죠. 너 뭐 하냐 네. 이거밖에 못 하냐 하면서
2: 승부욕 발동.
1: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남자 아이들은 그렇게 해서 좀 더 깊이 오래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시기가 좀 이제 지나서 나이가 좀 들면 네. 그 친구들이 조금씩 저의 사역이나
0: 그렇죠.
1: 혹은 이제 저의 제가 이렇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네. 좀 같이 고민하는 이제 이런 아이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시기마다 다르긴 한데 네. 그래도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을 또 보면서 이제 또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0: 또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우리 목사님께 그 친구들이 다가가고 싶어질 것 같다.
2: 맞아요.
0: 그런 또 인상이 듭니다. 아니 우리 목원교회 교회학교에 대해서 또 우리 목사님의 비전과 철학이 있을 것 같아요. 교육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관계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관계성.
1: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 생활을 보내셨듯이 네. 이제 그렇게 관계가 이제 깊어야만 어떻게 보면은 그 복음이나 이런 말씀들이 충분히 깊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 맞아요. 네.
1: 복음의 능력이 있지만 그래도 나를 생각해주고 또 나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나와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한마디를 이제 하는 것과 네. 내가 벽을 세우고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의 말을 듣는 건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렇죠.
1: 네, 그래서 맞아요. 깊은 관계 속에서 그 안에 사랑이 또 전달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복음이 전달된다면 그것에 이제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관계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0: 네, 정말 중요한 덕목일 것 같고요. 가장 핵심 가치가니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윤선아 목사님께서도 네. 교회학교 이렇게 진행을 하시다 보면 관계의 중요성을 매 순간 느끼실 것 같아요.
2: 그렇죠. 아이들이 나를 알고 있는 아이들은 제가 혼을 내도 그렇게 쉽게 삐지거나 섭섭해하지 않아요. 예. 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화만 내는 게 아니라 또 아이들을 보듬어주기도 하잖아요.
0: 그렇죠.
2: 화를 내고 나면 무조건 너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해주고 난 다음에는 아 그래 나는 너의 그 모습도 사랑한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계속 밀고 당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를 너무 잘 아는 거죠. 아 목사님이 저렇게 화를 내시다가도 아 나를 사랑하셔서 저러는구나. 아니까 그게 아마 관계 안에서 오는
1: 네, 맞습니다.
2: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0: 그렇죠. 네.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요. 저도 정말 공감이 되는 게 이 관계라는 게 마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0: 처음에는 한 100m 간극을 사이에 두고 왔다 갔다 했다면 그게 점점 그 간극이 좁아지면서 네. 나중에는 거의 0.5m 간극을 두고 서로가 서로에게
2: 너무 가까운 거 아닌가?
0: 조금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네. 들고 맞아요. 그것의 또 핵심 가치는 관계성은 곧 사랑이 아닐까
1: 네.
0: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 본받으면서 관계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2: 맞습니다.
0: 생각이 듭니다.
2: 네.
0: 우리 목원교회 교회학교를 또 우리 김지영 목사님께서 매주 또 진행을 하시면서 중점 두어서 신경 쓰는 부분들이 참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이따면 나눠주실까요?
1: 저는 이제 특히 이제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그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항상 이제 매주마다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0: 네.
1: 뭐 길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는 뭐다라고 얘기하면은 답이 뭔지 이제 낼 수 있을 만큼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너희 한 명 한 명 믿는 사람들이다 하면서 우리 목원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이제 너 친구 하나 너 친구 하나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교회다라는 거를 이제 계속해서 심어주면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는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인지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좀 깨닫게 해주려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두면서 이제 매주마다 아이들

0: 친구들과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정말 귀한 또 교육 방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 네.
1: 이게 또 한창 자라나는 시기잖아요.
2: 네.
1: 그 가운데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2: 맞아요.
1: 저는 요즘에도 느껴요, 선생님. 이게 제가 나이가 서른을 넘었지만
2: 네.
1: 매 순간 지금도 제가 이렇게 스스로를 또 훈육하고 이렇게 할때 가장 핵심이 정체성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2: 맞아요.
1: 매일 아침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
2: 네.
1: 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오늘 이 시간 또 나아간다라고
2: 네.
1: 마음이 세팅, 마인드 세팅이라고 하잖아요.
0: 네네.
1: 이 마인드셋이 딱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2: 아, 그렇죠.
1: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목원 교회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이 교회가 곧 나고 내가 곧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더잘 중심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로 쓰임 받고 중심을 잡아야 된다라고 그 어릴 적부터 이미 교육을 좀
2: 그렇죠.
1: 선행학습처럼 받는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닌가. 전 지금 하고 있는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목사님의 정말 그 핵심 가치가 다시 한번 참 귀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목원 교회의 교회학교만의 자랑, 특장점이 있다. 요건 진짜 요 프로그램 나꼭 소개하고 싶어. 이런 게 있다면 나눠주실까요?
0: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는 좀 특이하게 그 여름 성경학교를 방학 끝나고 합니다.
1: 방학 끝나고요.
0: 네, 저희가 그 코로나 시기 때 한번 이 스토리가 있는데 코로나
2: 네.
0: 시기 때 이제 한창 유행할 때 저희가 항상 7월 말에 모두들 하잖아요. 이제
2: 네.
0: 그럴 때 이제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저희 교회에 이제 좀 핵심되는 이제 주일학교 친구들 둘이 코로나에 확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빼고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막 애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도를 이제 했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다가 그래, 시기가 뭐 중요하겠냐 해서 이제 한 달을 미뤘습니다. 그 친구들 확진 이제 끝나고 나서 복귀를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아이들이 방학 때 되면은 가족들끼리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근데 개학하고 나니까 여행도 안 가고 그리고 더위도 좀 가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좋아서 이제 8월 말로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2: 네.
0: 성경학교 시작하거든요.
1: 이번 주
0: 네, 토요일 주일하고
1: 토요일이요?
0: 그다음 주 주일까지 하는데 그때 항상 아이들이 이제 손꼽아 기다리는 이제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1: 무엇이죠?
0: 게임인데요.
1: 예.
0: 제가 뭐 게임이죠, 무조건.
1: 그렇죠,
0: 네,
1: 게임이죠.
0: 핵심은 게임입니다.
2: 네.
0: 네. 그런데 이제 저희 TV 프로그램 보면 그 러닝맨이라고
1: 있잖아요.
0: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미션 수행하고 뭐 미니 게임하고
1: 뭐
0: 이렇게 하는데,
1: 뛰어다니고 막
0: 네,
1: 뛰고
0: 그렇죠.
1: 그런 거잖아요.
0: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고안을 했습니다.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미션지를 이제 전달을 하죠. 그래서 그 미션지를 받고 아이들은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사진 미션도 찍고 그리고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또 미션도 수행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재밌었던 게 이제 그 팀마다 이제 돈 봉투를 줘요. 그래서
1: 돈봉투요.
0: 10원도 남기지 않고 오는 팀은 더 점수를 많이 받는다. 이 게임을 이제 러닝 처치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었는데 이제 이 게임이 제가 과거에 제가 그 성경학교를 이제 할때 했던 게임입니다. 그게 그 버스를 타고 네, 시내 가서 거기서 이제 전도도 하고 이렇게 이제 미션을 수행하면서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너무 좋아서 우리 아이들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2: 세상
0: 생각에
2: 속으로 들어가서
0: 그렇죠. 네. 그때 이름은 세상
2: 세상 밖 맞아
0: 밖으로였었거든요. 네, 그런 얘기였는데 네, 그런
2: 그러네
0: 거였는데 이제 좀 바꿔서 이제 러닝 처치라고 이제 이름 짓고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매번마다 이제 지겹지 않고 기다려진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2: 그렇게
0: 또
2: 써요. 애들 또 이렇게 밖에서 활동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1: 그죠.
2: 좀.
1: 또 뛰고 서로
2: 그쵸.
1: 협력하고
2: 그러니까.
1: 그 가운데 또 전도의 그런 어떤 열망도 품고 정말 이런 게임이라는 그 요소가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하고
2: 그러니까.
1: 많은 역할을 하는구나.
2: 그러니까요.
1: 다시 한번 느끼고 우리 두분 선생님들께서는 매주 느낄 것 같아요.
2: 아하하하.
1: 왜냐면 우리 어린
2: 게임 해야
1: 친구
2: 돼요.
1: 그렇죠. 해야지 집중을 쭉
2: 그렇죠.
1: 끌어낼
2: 아,
1: 수 있는
2: 맞습니다.
1: 거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그 성경의 말씀,
2: 네.
1: 이 영성 한 스푼을 딱 담아내는
2: 그렇죠.
1: 그것이 포인트가 아닐까.
2: 맞습니다.
1: 그게 또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저는 알약이나 물약을 진짜 못 먹었어요. 닭 막 거의 개원해듯이 뱉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날에 쓰니까.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조금 어머니가 좀 그 재치를 발휘하셔서 달콤한 모아 이렇게 조금 주면
2: 그쵸.
1: 제가 그거를 개눈 간치듯이 먹어요. 마치 맛있는 건지 착각해가지고.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저의 그런 어떤 몸 상태를

0: 또 호전시키고 낫게 해줬던 것처럼 아직 게임도 하나의 네, 요소처럼 네. 그렇게 또 쓰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1: 네, 그럼요.
0: 또 생각도 네, 듭니다. 맞습니다. 우리 9507님 윤선아 목수님 웃음소리 들으니 제가 아이고, 해맑아지네요.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침을 해맑게 해주시는 아유, 우리 목사님의 또 웃음소리 감사하고요. 우리 0346님 야 여름 성경학교 잘 진행하시네요. 우리 목사님 김지원 목사님께 우리 또 0346님이 이렇게 피드백 주셨습니다. 0288님 오늘의 출첵제시어 중심 두 글자 주시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아멘이라고 또 귀한 문자도 보내주셨습니다. 4192님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 노재우 성도입니다 라고 우리 또 노재우 군도 보내주셨습니다. 자 지난 여름방학 동안 진행했던 깊었던 행사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제 진행을 하네요. 그렇죠. 이번 주부터
2: 사실 저희 교회에서도 여름 사역이 이제 큰 것들이 이제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여름 성경학교고 예. 그리고 하나는 수련회입니다. 네, 저희 교회는 이제 또 특별한 것이 저희는 전교인이 이제 수련회를 가는데 이제 2박 3일로 해서 네. 이제 울진으로
0: 울진
2: 네, 거기서 이제 텐트 치고 그리고 거기서 직접 밥 해 먹고 그렇게 이제
1: 그 진짜 옛날에 그렇게 했던 하거든요. 건데
0: 텐트를 쳐요?
2: 네,
1: 와,
2: 네.
1: 우와. 재밌겠다.
2: 예전엔 더 힘들게 했었는데
1: 아, 맞아요.
2: 네, 예전에 계곡에 내려가서
1: 그렇죠.
2: 네, 거기서 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이야. 했었는데 요즘에 좀 다들 힘드시고 그러니까 예. 이제 교회를 하나 이제 거점으로 삼아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다 생활을 하는데 2박 3일 동안 그때는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 그리고 네. 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다 같이 해서 이렇게 네. 함께 갑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제 저희 아이들이 어른들의 섬김도 배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공동체 사랑도 느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드리면서 이제 예배의 소중함과 뜨거움도 느끼면서 그곳에서 참 많은 것들을 아이들이 배우면서 좀 느끼고 이렇게
1: 맞아요.
2: 자랍니다.
1: 참 좋은 것 같아요.
2: 참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이 시간을 너무 기다려요. 빨리 그래요. 가고 싶다. 언제 가냐. 그래서 원래는 저희 3박 4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이 힘드시니까 2박 3일로 줄였는데 예. 이 학생의 친구들이 저보고 좀 먼저 가면 안 되냐 우리 그래서 선발대로 가자 그래가지고 와, 제가
1: 열정이.
2: 그 아이들 데리고 교회 짐 다 싣고 가서 짐 다 내리고 이렇게 하루를 먼저 보내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이들이 내가 어렸을 때 컸을 때 가졌던 마음처럼 네.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도 성장을 잘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이 귀한 여름 사역을 이렇게 또 한번 보냈습니다.
0: 와. 그렇군요. 이미 수련회는 좀 마친 거네요.
2: 네, 수련회는 이제 끝냈고 이제 마지막 여름
0: 성경학교가
1: 남아있죠.
0: 근데 이 선발대로 미리 갑시다. 목사님 저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지 이건 진짜 찐이거든요.
1: 그렇죠.
0: 이게 당일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또 가서 또 먼저 가서 털을 잡고
1: 그러니까요.
0: 이제 어른들을 또 이제 맞이하는 건데
1: 그러니까요.
0: 근데 그 가운데 또 우리 목사님께서 함께 동행을 하시고요.
2: 저는 가지 말자. 원래 가자. 원래 가던 대로 하는데 아이들이 안 되겠대요. 가야겠대요.
0: 그만큼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너무 그 시간이 좋으니까.
1: 그러니까요.
0: 좋으니까 너무 함께 하고 싶은가 봐요.
1: 맞아.
0: 역시 좋으면 자연스럽게 마음은 또 함께 그쵸.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 그렇게 생각돼요. 아닌 게 아니라 뭐 싫으면 같이 가겠어요.
0: 맞아요. 너무 행복하니까.
1: 그러니까요. 근데 그 거기에 이제 그 아이들의 그 열정에 순응하시는
0: 그렇죠. 우리 목사님께서
1: 그 호응해 주시는 그 목사님의 그 열정이 저는 참 대단하신 것
0: 정말
1: 같아요.
0: 정말 귀하고 제가 웬만한 이 뭐랄까 이 힘과 에너지와 애정이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 그 진짜 힘이 넘치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우리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걸 우리 그 친구들은 지금도 알고 있고요. 나중에 또 엄청 소중하게
1: 그럼요.
0: 기억이 날 거예요. 그 기억이 또 예수님께로 언젠간 다시 또
1: 맞습니다.
0: 이제 매 순간 돌아가게 되는
1: 그렇죠.
0: 은혜의 말뚝이 되지 않을까.
2: 아멘.
0: 맞습니다.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1: 근데 왜 저절로 그냥 화이팅 이 화이팅! 소리가 나오죠?
0: 서로 화이팅을 해주고 싶어요. 예, 너무 귀하니까 네. 또 이제 서로가 서로를 아니까
1: 네, 그 맞아요.
0: 그게 얼마만큼인지 아니까
1: 맞아요.
0: 우리 윤선아 목사님께서 정말 애틋하게 이렇게 보시면서
1: 애들이고 싶네.
0: 예, 계속 두 손 모아 화이팅을 외쳐주세요.
1: 같이 가드릴 순 없지만 네.
0: 화이팅이에요. 또 이렇게 기쁨으로 섬기시는 우리 김지원 목사님이시고요. 자, 교회 학교를 섬기면서 아까 우리 목사님도 표현을 하셨어요. 내가 오히려 성장하는 것 같다. 은혜를 받는 것 같다라고 말씀.

0: 하셨는데 그 은혜 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1: 그 은혜라는 것이 사실 정말 그렇잖아요. 저희가 이제 주님께 받은 은혜가 이제 값없이 받은 선물이잖아요. 이제
0: 그렇죠.
1: 이 아이들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참 감사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성장해 나가고, 그리고 또 변화되고, 그리고 교회에 이제 애정을 가지면서
0: 네.
1: 이제 행동을 하는 그 자체가 참 저에게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저에게도 귀감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저의 이제 그런 말투나 행동에 대해서도 참 조심스럽게 하게 해주는 이제 그런 뭐라 해야 될까, 코람데오의 이제 신앙을 더 이제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은혜를 이제 매번 아이들 볼 때마다 좀 받습니다. 이제
0: 네.
1: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섬겨라. 이제 너희 네가 본이 되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제 나를 통해서 주님을 이 아이들에게 보여드려라라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좀 아이들을 이제 대하면서 그런 은혜들을 이제 받아가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우리 윤선아 목사님, 우리 김지현 목사님 두 분, 그리고 모든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 작은 예수님이신 것 같아요.
2: 아유,
0: 그래서 그를
2: 부족하죠.
0: 통해서 예수님을 또 보게 되고, 우리 목사님과 목사님들의 그 사랑과 그 애정을 통해서, 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또 체험을 하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큰 그런 어떤 사명감도 있을 것 같고요. 더 매주 매주 정말 예수님을 잘 증거하고 싶다라는 또 열망도 있으시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모건침례교회 김지영 목사님과 장성교회 윤선아 목사님과 함께 다음 세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찬양 한곡 듣고 저희 이어갈게요. 찬양은 신청곡이에요. 윤정선의 우리의 예배.

0: 뒷자리 0594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저도 수련회 중 가장 기억나는 게 청소년부 시절이더라고요. 눈물로 기도해 주시던 중등부 목사님의 모습을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눈물로 청소년부를 섬기는 청년이 되었답니다. 우와. 우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은혜로운 아침입니다. 목사님 두 분, 피디님 모게팅 하세요! 라고
1: 모게팅!
0: 이야, 지금은 청년이 또 되셔서 청소년부를 지금 더불어 또 역으로 섬기고 계시고요.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또 청소년부 시절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0594님이세요. 참 귀해요. 이처럼 지금 우리 목사님 두 분의 또 사역이 어느 누군가에겐 우리 0594님의 이런 한 순간의 아주 아름다운 시절이 된 것처럼 두 분 덕분에 오늘 그리고 이번 주일이 또 우리 어린이 친구들한테 가장 소중한 시절이 되지 않을까.
1: 아멘.
0: 추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아멘 아멘.
0: 자, 0594님 감사하고요. 우리 3631님.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으로 다음 세대를 품고 헌신하시는 두 목사님의 걸음걸음 위에 주님의 풍성한 축복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1: 아멘. 감사합니다.
2: 아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우리 4906님 중심으로 이행시 보내주셨는데 제가 해볼게요. 중앙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심장 예수님의 심장을 극동방송이여 전해주세요. 야, 할렐루야. 열방을 품었습니다. 저도 어제 사랑이들랑 공개 세미나 함께했는데 정말 좋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우리 보서 PD님이 책도 주셨지요? 아는 척하고 싶었는데 아이고 부끄러워서 못했어요. 장성교회 윤선아 목사님, 우리 김지원 목사님도 화이팅이에요.
1: 화이팅!
0: 하트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4906님 힘이 나는 우리 문자도 이렇게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우리 두 분 목사님과 함께 이 시간 함께하다 보니까 벌써 마칠 때가 다가왔는데, 자, 우리 목사님 오늘 좀 어떠셨어요? 우리 김지원 목사님 먼저.
2: 네, 오늘 이렇게 또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고 또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고, 또 어떤 거를 더 중심을 두면서 아이들을 또 대하고 또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될지 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많이 화이팅도 해주셔서 많은 힘을 받고 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0: 정말 귀하고 복된 감사합니다. 시간이었어요. 우리 윤선아 목사님은요?
1: 아, 네. 또 이렇게 목원침례교회에서 또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또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네. 또 사역하시면서 어려움도 많으시고 힘드실 텐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에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제가 들었기로는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쭉 이렇게 맞아요. 계속 온다고 들었는데, 야 진짜 그렇게 아이들을 키워가시는 맛이 쏠쏠하다.
0: 즐거움과 은혜가 쏠쏠하다.
1: 앞으로도 더 잘 키워내 주시기를
2: 부탁드립니다.
0: 서로가 서로를 또 응원하고 네. 기도하는 이 복된 시간 감사하고요.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목원침례교회 교회학교 우리 김지원 목사님과 포항장성교회 윤선아 목사님이셨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한 교회,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사회를 바라며 오늘도 기도와 응원으로 함께해 주신 방송하실 분들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분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그럼 저도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김보섭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물 세 분이에요. 1927님, 3631님, 4906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12장 8절에서 1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교만을 꺾고 오직 주님의 방법대로 구원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첫째,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8절에서 모세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하며 강력히 경고해요. 광야 시절에는 이리저리 떠도느라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일마다 말이 참 많았지요.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결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죠? 9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라고 해요. 구원의 과정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진행 중이지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꺾여야 할 내 고집이 있고 순종해야 할 영역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안식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말씀마다 고개가 꺾어져 순종하면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일마다 내가 잘났다고 하니 안식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내 잘못을 지적하면 내가 언제 그랬냐 하며 화부터 내잖아요. 그러니 안식을 누릴 수가 없지요. 그런데 10절을 보면 진정한 안식은 내 맘대로 편히 쉬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라고 하지요. 일단 요단부터 건너야 하고 건너가서는 사방의 대적과 싸워 이겨야 그 땅을 기업으로 얻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힘들기만 한 사람은 없어요. 전투할 때가 있는가 하면 쉴 때도 있고 그러면서 풍성히 누릴 때도 있지요. 그래서 내 삶의 한 문제가 끝나고 잠시 평안할 때가 중요해요. 그때 미리미리 말씀을 듣고 먼저 지나온 신앙 선배들의 간증을 들어두어야 다음에 같은 문제 앞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라고 해요. 우리는 높은 사람과 어울리며 즐거워하기를 바라곤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와 노비,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이런 게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점차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면 비로소 자녀와 노비, 레위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빚지고 환난당한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이 모여 다윗 왕국을 이끌었듯 하나님 나라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이루는 나라인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가정과 교회에서 내 생각만 옳다며 말이 많지는 않습니까? 말씀마다 고개가 꺾어져 순종하나요? 여전히 일마다 내가 잘났다며 고집부리나요? 잠시 평안할 때 누구와 함께 즐거워합니까?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둘째,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13절 14절에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사랑과 회개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아무데서나 내 감정에 치우쳐하는 헌신은 삼가야 해요. 남에게 인정받고자 헌신하고 내가 낸 헌금을 은근히 자랑하는 것은 종교적 과시일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배할 방법과 장소를 정해주셨어요. 그러니 교만할 것도 낙심할 것도 없어요. 약속의 땅을 주신 이유가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다만 눈여겨볼 것은 주신 복을 따라 라는 말씀이에요. 복의 분량은 저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집은 갈치를 먹고 어떤 집은 고등어를 먹는데 그 수준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분량대로 감사히 누리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16절에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라고 분명한 제안을 둡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피를 엄중히 다루셨어요. 생명이 피에 있고 무엇보다 훗날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 그 피를 흘리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제안은 생명의 귀중함과 십자가 대속을 잊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유롭게 누리되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 거예요. 17절, 18절에 언급하는 십일조와 서원 예물도 아무데서나 먹지 말고 택하신 곳에서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함께 먹으며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합니다. 내 소견대로 쓰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나누며 섬길 때 참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내 마음대로 과시하는 헌신은 없습니까?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게 주신 분량의 복을 감사히 누리나요? 그 복을 누리되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생명의 선은 확실히 지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건강고난, 사업고난을 만난 뒤 말씀을 묵상하고 회개하며 하루하루 공동체에 묻고 간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어려서부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똑똑하다 잘한다라는 칭찬을 받고 결과도 비교적 좋았기에 우쭐대며 자랐어요. 그러다 의사가 되어 병원을 운영하면서 내 소견이 맞다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지요. 우쭐한 마음은 어느새 교만으로 변해 병원 일을 아내나 교회 공동체와 상의 없이 즉흥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했어요. 모든 일이 제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 갑자기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나 저는 계속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한 직원에게 병원의 실무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병원과 관련된 사업체를 운영하며 자기 이익을 취했어요. 저는 그를 해고하고 이 사태를 수습하고자 주말 부부 생활을 하고 있던 아내에게 도와달라고 했지요. 아내는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에 물어본 다음 제 부탁을 들어주었는데 제가 병원을 운영하다가 생긴 많은 문제를 수습하느라 힘들어했어요. 그러다 보니 퇴근 후 집에 오면 언쟁이 시작되었고 각자 자기 생각을 주장하느라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아들, 딸이 엄마, 아빠는 주말 부부 안 했으면 벌써 이혼했을 거예요 라고 말할 정도로 자주 다퉜어요. 그럼에도 저희 부부는 공동체 안에서 매일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회개하며 전날의 잘못을 사과하면서 하루하루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가족 모두 같은 말씀으로 큐티하며 나누고 공동체에 물어보며 가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인생이라 생각돼요. 아내를 향한 불평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이 택하신 가정에서 아내와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고 하신 오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아내가 병원 일을 지적할 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라고 인정하며 당신 생각은 어때? 라고 묻겠습니다. 늘 아내가 나보다 옳다라는 마음으로 대화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지식과 경험이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하나님의 질서를 넘어서는 순간 그것은 교만이 됩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불평하던 예습관을 버리고 들려지는 말씀마다 고개가 꺾여져 순종하게 될 때 비로소 안식이 찾아옵니다. 그 안식은 나 혼자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연약하고 소외된 지체들과 함께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의 질서대로 순종하고 어떤 일도 믿음의 공동체에 묻고 감으로 진정한 구원의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평생을 똑똑한 척하며 내 경험과 판단만이 옳다고 고집하다가 가족과 공동체에 많은 말로 상처를 주는 저희입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고난을 만나고서야 비로소 말씀 앞에 엎드리는

0: 누리는 저희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항극동방송 사랑의 뜰 안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진행되며 가피필 선정 2023 기독교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의 저자이신 서울 화양 감리교회 최상훈 목사님께서 강사로 함께합니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으며 현장 참여 선착순 50명께는 저자 도서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단문 50원에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공개 세미나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나누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천 동해교회에서 8월 31일 월요일부터 9월 2일 수요일까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쟁취하자를 주제로 집회를 진행합니다. 저녁 7시 30분 그리고 오후 2시에 교차로 진행되며 강사로는 강명식 목사님, 김빛나 목사님, 김태정 목사님이 함께 하십니다.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591-067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새롬교회 창립 4주년 기념 민호기 목사 초청 찬양 간증 집회가 오는 8월 30일 주일 오후 1시에 새롬교회에서 열립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등 한국교회에서 널리 불리는 찬양을 작사 작곡한 민호기 목사님이 찬양과 삶의 간증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번 집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034-972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지역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피아워십 초청 찬양 집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에 경주 제1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힘찬 찬양으로 은혜를 전하는 피아워십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742-0211번 경주 제1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동부교회에서 제6기 포동포동 아기학교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9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공휴일을 뺀 8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진행되며 축복해 아가야라는 주제로 엄마와 아기가 함께 활동하는 주간 교회학교 유아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사전 접수를 받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포항 동부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9600-912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 지역교회 음향 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 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세글

0: 문자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포항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역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구직 희망 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상담과 교육훈련, 취업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원스톱 취업지원인 여성 새로 일하게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임용사 자격증반 등 공인된 자격증 취득과 더불어 2026년도 국비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연계해 체계적인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재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인건비 지원 등의 혜택이 있는 새일 여성 인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 포항지점 신청자 모집 등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78-44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YWCA 도전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0: QON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장성교회 박석진 목사님께서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고난의 신비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일반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논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구원사와 일반적인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는 세계사로 구분합니다. 그러나 신학자 대부분은 이런 이분법적 구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구속사 신학을 주창한 오스카 콜만이라는 신학자입니다. 그는 인류의 역사를 하나의 연필에 견주면서 구원사가 연필심이라면 일반 세계사는 그 연필심을 감싸고 있는 나무 부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스카 콜만 박사는 구원사가 일반 역사 안에서 전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계 역사를 주도할 뿐더러 그 중심을 이룬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오스카 콜만 박사의 주장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고통받게 된 만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역시 모든 만물 곧 인류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인류의 역사가 그저 겉으로 보기에는 각 나라의 형편이나 이해 타산에 근거해서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무역을 하기도 하고 뭐 경제협력을 맺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 내면에는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큰 뜻,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님의 구원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신구약 성경의 맥을 한번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라는 대명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 속에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든 세상 만물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타락의 길로 치달아 버립니다. 창세기에는 이런 타락한 인간들이 어느 만큼이나 망가질 수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고자 정말 별로 아름답지 못한 사건들을 계속 나열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 온갖 지약으로 인하여 인류가 홍수로 멸망받은 사건, 멸망받은 이후에 다시는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바벨탑을 지어 올렸다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 흩어버리시는 그런 사건,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을 밥 먹듯 저지르다가 결국 하나님의 불심판을 당하게 된 사건,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사건, 또 젊은 아내가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을 유혹하기 위해서 꼬리치다가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자 그 종을 억울하게 누명 씌워서 감옥에 보내버리는 사건, 이런 등등의 사건들,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건들 같지만 실제로 그 이후 인류의 역사가 이어져 내려오면서 계속 반복되어 왔던 그런 사건들임을 우리는 쉽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소개해 놓은 내용들을 읽어내려가다 보면 그 사건들 속에서 끊임없이 반전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반전의 역사를 일컬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다음에 자리한 출애굽기부터는 아예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흥미진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전개되는 그 와중에서도 우리 인간들의 배반 행위가 끊이질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친 우리 인간은 그야말로 구제불능이라는 게

습관된 진술입니다. 그 단적인 증거가 시편 14편 2절 3절 말씀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러하건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깨우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자 때로는 채찍을 들기도 하시고 때로는 달래기도 하십니다. 그 내용들은 주로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 인간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충격요법을 쓰십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인간에게 알려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40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메시아의 길이 준비되게 하십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취하신 특단의 조치였습니다. 말을 바꾸면 우리 인간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뜻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시하시는 마지막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이제 너희에게는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라는 그런 의미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신약 성경은 모든 초점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공생애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시는 그 천국, 그 천국을 요한계시록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인생사가 너무 파란만장하고 우여곡절이 많아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만 우리가 우선적인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하나님께 무슨 큰 벌을 받거나 사람들에게 보복을 당할 그런 무리한 짓을 전혀 하지 않고 살았던 인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법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인물이 바로 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건만 이런 욥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면 스바 사람들이 습격해 와서 욥의 종들을 죽이고 소와 나귀를 약탈해 가버립니다. 연이어 들판에 있던 양과 종들이 벼락을 맞아 죽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갈대아 사람들까지 습격해 와서 종들을 죽이고 낙타를 약탈해 가버립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마지 집에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있었는데 토네이도 같은 강풍이 집에 불어닥쳐서 그 집이 무너지면서 자녀들 10명이 모두 다 압사하게 됩니다. 일상의 수준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그런 일들이 연이어 요백에 일어나면서 욥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1장 20절 뒷부분을 한번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도 욥은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때 욥이 드린 예배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에게 임한 그 엄청난 재앙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total accept, 전적 수용을 의미합니다. 한낱 피조물인 인간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저항할 수 없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욥의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 본문 21절 22절에 나오는 욥의 기도입니다.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욥은 이제까지 자신이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의 원주인이 하나님이신 만큼 그에 대한 처분권도 하나님께 있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이런 욥을 보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됩니까? 야, 욥이라는 사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러니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훗날 더 많은 것으로 보상해 주시지. 이렇게 욥을 칭찬하는 것으로 끝내고 말면 될까요?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은 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에 대한 묘사가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은 이 욥기 역시 욥이라고 하는 한 특정 인물에 대해서 소개는 하고 있지만 이 욥을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대단히 훌륭한 인물로 출중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로 부각시킬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 욥기가 그를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라면 욥기가 욥이라는 한 사람의 자서전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성경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욥기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이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주 명료합니다. 바로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 곧 고난의 신비를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임한 환난이나 고난에는 눈이 없습니다. 눈이 없기에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특혜를 베푸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나 임하는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수용해야 할까요? 고난을 해석하는 대표적인 논리가 바로 권선징악입니다. 착한 일은 권장하고 상을 주어 마땅하지만 악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여

교훈으로 삼도록 해야 한다라는 원칙 하에 고난을 해석하려는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소개하고 있는 신명기의 가르침도 사실상 건선징악의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신명기 전체를 요약해 놓았다라고 해도 가히 틀리지 않는 2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례와 규례를 잘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겠지만 반대로 율례와 규례를 어기고 악을 행하며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들에게는 죄악과 벌을 내리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3장 이후에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도 욥을 공격할 때 바로 이 건선징악의 입장에 서서 욥을 공격합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너만 알고 있는 분명한 악이 있을 것이다. 그 악의 결과물로 결국 너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니까 너 그 잘못된 것들, 그 죄악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해라. 그래야 너는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 논리를 계속해서 편으로 욥을 많이 힘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건선징악은 인류가 역사를 이어온 이래 옳고 그름을 따지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잣대가 되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도 사필귀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라고 배웠기에 할 수 있는 대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세상을 살아보면 이런 건선징악의 논리로는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고 사필귀정으로 결론 지을 수 없는 일들도 너무 많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낙심하여 주저앉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우리 인생들에게 불교에서는 인과응보라는 또 다른 논리를 얘기합니다. 인과응보는 불교의 가르침 중 하나로 전생에서 행한 선이나 악에 따라 현재의 행불행이 결정되고 현세에서의 선이나 악은 내세에서의 행불행을 결정짓게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이런 까닭에 불교에서는 업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지금 내 당대에는 심각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내 삶이 곤고합니다. 그러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전생에 내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생에서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식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생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기독교 편에서는 고난을 인과응보로 해석하는 것을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원인을 알 수 없는 애매한 고난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진술할까요?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욥기 1장 21절 역시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밝히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들이 다 이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에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실 권한도 있으시지만 반대로 우리를 낮추시고 병들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실 권한도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지는 섭리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9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8절까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렇다라고 100% 동의가 되십니까?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멘 하셔야 합니다. 방금 읽은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땀을 펄펄 흘리며 막 열심히 이리저리 뛰어다닌다고 해서 내가 기대하는 바가 성취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의 모든 성사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정말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둔 것이 없어서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지리도 운이 없다, 너 참 재수 없다, 그런 식으로 그 상황을 정리해 버립니다. 그러나 실상은 단순히 운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원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벌어진 일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이런 까닭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4장 11절 12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열심인데 항상 나를 풍요케 만드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제발 나 이제 그만 좀 매맞게 해주십시오. 배를 타고 가면 순풍을 불게 하여 주셔서 풍랑에 내가 고초 겪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섭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법을 오히려 자기 몸에

체득한 것입니다. 일찍이 욥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복하는 자족의 은혜를 깨달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욥기를 통해 제일 먼저 가슴에 새겨야 할 단어가 바로 자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가 하면 욥기를 통해 주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십중팔구 사탄의 계교가 숨어 있음을 헤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에게 임한 고난들을 한번 보세요. 그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욥기 1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주재하시는 천상회의에 사탄도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사탄의 술책이 아주 교묘할 뿐만 아니라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고하기 위해서 사용된 풍류법의 일종일 뿐입니다. 사탄은 절대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설 수 없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따라서 사탄이 천사들 가운데 섰다라는 이 표현은 사탄은 필요에 따라 천사를 가장해서라도 우리를 미혹하는 아주 사악한 놈이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사탄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탄이 의도한 바를 실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욥기 1장 12절 앞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이 구절은 우리가 오해하기 참 쉬운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탄의 계교에 속아 넘어가서 사탄이 장난질을 치도록 허용해 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현혹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음 세 가지 의도에서 사탄의 장난질을 허용하셨을 뿐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손댈 수 있는 범위를 정해주심으로 결국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시고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고난도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탄이 그 어떤 술책을 부려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이겨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입증하시고자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은 그 이후에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욥의 신체에는 일단 손을 대지 못합니다. 나중에 욥의 몸에 피부병이 발하도록 만들게 하는데 그것도 다시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후에야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욥은 이런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견고해집니다. 다음 주에 다시 살펴볼 예정입니다만은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욥은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자신의 신앙이 더 확실해졌음을, 더 견고해졌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기대하시고 욥에게 그 엄청난 고난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 이런저런 고난에 노출되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까지 우리의 생각이 어땠든 간에 그 생각을 다 접고

0: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 이 고난을 통해 내가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하여지고 믿음 안에서 더욱더 우뚝 서기를 기대하셔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 그러기에 나는 당연히 이 고난을 이겨야 한다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한들 욥이 당한 고난만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이런 극한 상황까지 몰아가신 것은 욥 이후에 살아가게 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이라고 생각하며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사람은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욥이 당한 이 고난을 눈으로 보는 순간 아니구나, 나의 고난은 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욥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신비를 바라보며 마침내 하나님의 승리를 자신의 승리로 이끌어내었구나 그렇게 깨닫고 우리도 고난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이란 놈이 고난의 배후에 숨어서 온갖 계교를 부리더라도 우리는 승리를 선포해 주신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그 사탄의 계교를 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을 향하여 너는 내 밥이라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능히 이기게 하시며 마침내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준 저 천성 문 앞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의 승리자여 이리로 와 나의 품에 안겨라 말씀하시며 나를 꼭 껴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손잡고 주님께서 배설해 놓으신 그 천국의 잔치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늘 정말 믿음의 상상 속에서 그리시면서 여러분의 한 주간 또 남은 생에 승리하시는 장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포항 장성교회 박석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5-7001번 포항 장성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로이스 출산준비 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